0: 원하며 다양한 표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이렇듯 석굴암은 종교, 건축, 수리, 기하학, 예술의 총집합체입니다.
1: 석굴암은 불굴사와 마찬가지로 8세기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입니다. 1300년 이상을 내려온 이 석굴암이 물이 차지도 않고 습기도 차지 않고 현재까지 내려왔던 점은 그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인데요. 그것은 그 안에 내부에 바람을 통해서 혹은 공기를 통해서 그 습기를 말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아주 중요한 과학적 전통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고대 불교 건축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당대 과학기술의 증거로, 그 탁월함을 인정받은 인류의 유산이자 신라인들의 지혜와 신앙심이 집약된 이상향, 유네스코 세계유산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0: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응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 칭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림 모모사 총림 내중노소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국태민안 우순 풍조 만민 안락 천하 태평 불일정의

세계 차사 천하 남선 노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단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단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있습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0: 불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안녕하십니까. 법장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이 추석이 되면 우리 항상 가족들의 곁에서 가족들과 함께 둥근 보름달을 보며 많은 것들을 발언하실 겁니다. 큰 나무의 그늘과 같이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의지해 주시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의 따스한 부처님이며 관세음보살님을 깨닫는 그런 오늘 하루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우리 BTN에서 여러분들의 이 행복한 추석에 둥근 달과 같은 발언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계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0: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 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비티엔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0: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듯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지급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십

가기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 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G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의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거점없이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지는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폭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급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네,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0: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배경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 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례,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 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랑이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예, 박문호입니다. 오늘은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식물이라 하면 열매, 꽃, 뭐 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생각하죠. 근데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관 시스템입니다. 물관하고 체관에서 이제 인맥을 만들죠. 그래서 식물의 물관을 통한 여러 가지 작용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전형적으로 식물이죠. 예. 그래서 식물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물관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예. 사실은 이게 이 모든 올라가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조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뭐 이쪽에는 막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면 이쪽에는 뭐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뭐라 그러냐 하면 물관. 예를 들면 이쪽은 체관이라 불러요. 예. 그래서 어떤 단면을 잘라봐도 이 단면을 잘라봐도 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물관은 한 방향 뿌리에서 잎으로 가요. 뿌리에서 잎으로 반방향으로 가요. 근데 체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또 체관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식물 잎에서 강합성을 하잖아요. 잎에서 강합성을 해요. 그래서 태양이 있어요. 태양빛으로 강합성을 하면 뭐 간단히 말해 영양물질이 만들어져서 포당이 만들어지죠. 이 만들어진 포당을 이제 이걸 잎이랍시다. 그럼 잎이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제 모식도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제 뿌리가 있다 합시다. 예. 그럼 이 포당을 체관은 포당을 보내는데 여기서 강합성 결과 이 포당을 이렇게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당 자체를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식물에서 뭘로 보내느냐 하면 설탕으로 보냅니다. 설탕물이죠. 설탕하고 물.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흘러가죠. 설탕을 물에 녹여갑니다. 설탕이 20% 많을 때는 물이 80%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복숭아나무 요즘 복숭아 한철이잖아요. 그 과일이 달잖아요. 예. 그때는 그 달다는 게 그대로 설탕입니다. 그럼 이 설탕은 뭐냐? 설탕은 포도당 플러스 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이당류입니다. 그래서 당이 두 개가 결합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식물에서 체관에 흐르는 것은 포당이 아니고 설탕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설탕이 어디로 갈까요? 자, 설탕이 이렇게 가면,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자, 고구마 감자 같으면 여기 있죠. 자, 이걸 감자라 합시다. 감자 고구마 있죠. 그건 덩이뿌리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땅 속에. 그러면 여기 설탕이 일단 설탕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속으로. 설탕 형태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 안에서 다시 이렇게 분해가 돼요. 설탕이 분해돼 갖고 포당, 과당도 나중에 포당으로 바꿔요. 분해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포당을 만들어 갖고 이 포당으로 바꿔 갖고 이 포당을 결합해서 자, 녹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게 바로 전에 나왔죠. 자, 다시. 이게 식물에서는 야들을 결합해서 녹말을 만든다 그랬죠. 이게 바로 식물에서는 예, 이게 녹말이 됩니다. 합쳐지면. 이거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면 요거 하나면

포도당. 이 분자식을 조금 바꿔갖고 이쪽에서 조금 바꿔서 과당으로 만들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포당 과당을 더하면 이게 설탕이 된다는 거예요. 모양은 이거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식물은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자, 요게, 요, 요렇게 선 요걸, 예, 잎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잎에도 들어가 있고, 줄기에도 있고, 뿌리에도 있잖아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잎이 나는, 새로 잎이 나는, 요게 새로 잎이 나는, 잎 원기라 되어 있죠. 잎이 새로 나는, 이 모두가, 이 모두가, 이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하느냐 하면, 요게 요런 구조로 있습니다. 멋있도록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반 나눠서, 이쪽에는 물관, 요쪽에는 뭐, 이렇게 잔잔한 체관. 예, 네, 색깔 달리 그렸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요것만 이해하시면 식물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체로 돼 있으니까, 네. 이게 이렇게 그리셔야 되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입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로, 일로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입체로. 예. 네. 이게 이어도 이렇게 입체로 나 있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관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체관. 팔럼이라 불러요. 예, 네, 조금 어렵다는데. 그러면 자,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걸 물관이라 불러요. 자일럼. 예. 네, 스프링 맞나? 예. 네. 그래서 요 두 개, 이 전체를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친 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 하면 인맥. 입에 있을 때는 인맥. 인맥이라 불러요. 자, 이게 잎에 있을 때는 맥이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파랗게 쓰는 이게, 그래서 이걸 맥이라 부르고 학술용어로는 뭐냐 하면 관다발이라 불러요. 혹시 관다발 식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관다발의 베스큘라, 유관속. 예, 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속은 다발이란 말이고. 예, 그래서 이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식물학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야는 물이 흐르는 가는데, 이쪽 물이, 물하고 뭐가 흐르느냐 하면, 칼륨, 칼슘, 마그네슘, 예. 요런, 이걸, 요걸 뭐라 불러요? 예, 무기, 무기질. 또 다르게는 무기, 염류. 이렇게 불러요. 예,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방향이, 이쪽이 뿌리고, 이쪽은 주로 입 쪽으로 이렇게 가요. 단방향이에요. 그런데 체관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체관은 양방향이에요. 예. 네. 예. 네. 그럼 체관은 어떻게, 어디 되냐면, 체관을 예를 들어줄게요. 요거 있잖아요. 요게, 요거에 있는, 여기 인맥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인맥이잖아요. 요 인맥, 베인이라 부르는데, 이게 바로 관다발이에요. 관다발의 말은 이 속에 물관, 물관, 물관, 체관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관다발. 그러면 여기서 체관을 따져주면 체관은 이쪽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로 뿌리로 가잖아요. 뿌리로 가서 여기다가 고구마가 있다, 감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구마, 감자, 모든 겁니다. 이걸 이제 덩잎뿌리라 그래요. 일로 내려가고 이제 우리가 예. 네. 그러면 이거는 뭐죠? 고구마, 감자에 뭐가 있죠? 감자에 녹말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럼 이 녹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제 내려가는 이 체관에는 설탕하고 플러스 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설탕이 20%, 물이 80%라는 거예요. 굉장히 진한 설탕물이죠. 그러면 고구마, 감자하고 이 설탕물은 무슨 관계인가? 요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무슨 관계냐 하면, 저장할 때는 녹말로 자는데, 요까지 딱 들어갈 때까지도 설탕물이요. 그러면 이 설탕이 다시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요 뿌리에 가서. 설탕이 다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예,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분해된다는 거예요, 다시. 간단히. 이게 두 개 합쳐서 설탕물로 왔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대칭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잎에서 만드는 거는 포당밖에 안 만들어요. 포당밖에 안 만드는데, 야를 일단 포당이 100개 있다 합시다. 100분자가 있다 하면, 50개를 과당으로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과당이 50개 생겼죠? 그럼 포당은 100개에서 50개로 바뀌었죠? 그럼 요거 두개 합쳐보세요. 과당과 포당만 합쳐보세요. 그러면 바로 50개의 설탕이 되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금방 이해됐죠? 예,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광합성 결과는 오직 포당밖에 아닌데, 야를 과당으로 바꿔갖고 반반으로 바꿔서 다시 합쳐갖고 설탕으로 바꿔요.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설탕으로 바꿔갖고 이동해갖고 저장할 때는 또 반대, 정확히 반대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탕으로 왔죠? 뿌리까지 왔어요. 자, 뿌리까지 왔어요. 설탕으로 왔으면 이걸 또 분해한다는 거예요. 포당, 이게 설탕 50개였잖아요. 분해한 포당 50개, 과당 50개 분자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뭘로 저장하는가? 이 과당을 다시 포당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포당 50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당 50개, 포당 50개 하면 포당이 100개가 되죠. 포당 분자가 100개가 되죠. 자, 다시 출발 한번 따져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포당 100개였잖아요. 정확히 이게 반대 과정이라는 거 느껴지죠? 예. 그래서 포당이 100개 연결된 걸 뭐라 부르느냐? 그걸 록말이라 불러요. 자, 은밀히 100개는 아닙니다. 수천 개, 막, 이렇게 돼요. 예. 이게 식물학에서 첫 번째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무나, 뭐, 감나무든 배나무든 사과나무든, 자, 그 다음에 그 과일을 내죠. 복숭아. 얼마나 달아요? 복숭아는 설명드릴게요. 복숭아는 그러면, 자, 밑으로 가는 거 아니죠? 고구마, 감자가 아니죠? 복숭아는 위로 가야 돼요. 원리는 동일해요. 자, 위로 가면, 자, 이쪽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과일이 복숭아가 열렸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동일해요. 이것만 아시면. 뭐가 가죠? 설탕이 간다는 거예요. 뭘 타고? 바로 이 유관속. 이걸 타고, 맥을 타고. 예. 그러면 이제 설탕이 왔죠? 이제 동일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 한처럼. 설탕을 둘 쪽에 갖고, 과당을 포당으로 바꾸고, 그럼 다 쓸데없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과당은, 여기서는 고구마 감자가 아니까네, 과당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과일 또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 당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단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당뇨 있는 사람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때 당은, 포당입니다. 포당이 올라가요. 그 당분, 이제 설탕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단 겁니다. 그 요거서. 자, 그러면 이 과일이, 자, 배라고, 뭐라냐면, 사과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사과. 자,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옵니다. 사과가 익어요. 사과가 익을 때, 요게 이제 어린 사과. 굉장히, 예. 열매가 맺히고 나서 초기 사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 안으로 물관이 들어가요. 당연히. 물관하고 체관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물관이 들어가고, 요건 조금만 따라오세요. 물관이 들어가고 체관도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 사과나 배든, 복숭아든 사과든 배든 과일이 익을 때, 자, 익을 때라는 거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커졌죠.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물관이 커진 다 익어가는, 그러니까 과일을 따기 한달 전, 그러니까 뭐한 보름 전쯤 된다 생각하면 이 물관이 압박을 받아가 사라져 버려요. 오케이? 그런데 자, 이 물관을 타고 뭐가 온다 그랬어요? 칼슘이 온다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어릴 때는 물관을 타고, 자, 어릴 때는 어린 과일에는 물관을 타고 칼슘이 들어가요. 근데 과일이 다 익으면 이 물관이 계속 사라져요. 그럼 칼슘이 보급이 안 되겠죠? 공급이 안 되겠죠? 칼슘이 공급이 안 되면 이 칼슘은 뭐냐면 식물 세포 벽, 세포 벽에 팩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틴이라는 분자에 갖다 붙어갖고
굉장히 그 식물 세포

벽을 단단히 해줘요. 강화시켜줘요. 강화시켜주는데, 식물세포벽을 단단히 만들어주는데, 과일이 익을 때 물관이 사라지니까네, 잘 들었어요? 물관이 이어서 없어지니까네, 칼슘이 공급을 못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일이 나무에서 안 따면 썩어요. 오마이사이언스. 자, 여러분들, 이거 저 태풍 와갖고 과일 떨어지면, 떨어지자마자 며칠 내로 썩는 거 보셨죠? 바로 이제 그게 설명됩니다. 자, 과일이 태풍 올때 떨어질 때는 어린 과일보다 다 익은 과일이 떨어지잖아요. 이 수확하기 얼마 전에 과일이 톡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칼슘이 공급 안 떨어져도 과일을 이렇게 그리고 과일을 따야 될때안 따면 과일 나무에 붙어갖고 과일이 썩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물관의 어린 과일에는 있는데 과일이 익어갈 때 물관이 막혀버려요. 네. 그러면 복숭아가 굉장히 물이 많던데, 순밀도라 해서 물이 많은데, 그 물은 뭐냐? 예, 그 물이 바로 체관에서 공급된 물입니다. 다시, 예, 간단치 않습니다. 체관은 뭐라고 했어요? 요거 했잖아요. 이게 바로 체관에 흐르는 설탕 20%, 물 80%잖아요. 이때 물하고 설탕물이 체관에서 공급해주기 때문에 순밀도, 이건 복숭아가 그렇게 달고 즙이 많은 겁니다. 사과도 맛있는, 어릴 때는 물이 적잖아요. 어릴 때는 과일이 단단하잖아요. 그왜 그러냐? 세포벽이 단단해서 그런 거예요. 세포벽이 왜 단단하냐? 어린 과일에는 물관이 계속 칼슘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세포벽이 단단한 겁니다. 그런데 과일이 익을 때 되면 물관이 사라져버려요. 다 익어가는 과일에는. 그러면 칼슘이 공급 안 되죠. 칼슘이 공급 안 되면 세포벽이 약화되죠. 세포벽이 약화되면 박테리아하고 저 균류입니다. 일종의 그 균류라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들어와갖고 그 안에서 부패 현상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이거 물관 체관을 이해하시면, 그리고 또 물관은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주로 갑니다. 잎에까지 물이 가서, 그 다음 어떻게 되면 정발합니다. 그냥 정발만 합니다. 이 과정을 처음 공부하면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니, 뿌리에서 물이 100리터가 올라갔다 합시다. 그럼 물이 도대체 대부분 어디 사용되는가, 물이. 예. 물이 그러면, 식물이 잎에서 광합성을 하니까네. 광합성을 할 때, CO2 플러스, 수도시 했죠, 여러분들. CO2 플러스 H2O 해서, 이게 여섯 분자 해갖고, C6H12O, O6하고 여섯 분자의 O2가 나온다. 이게 이제 광합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중학생 또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뿌리에 물이 그렇지. 이거 광합성에 쓰이지. 예. 예. 광합성에 쓰이긴 합니다. 근데 극히 일부입니다. 1% 미만 쓰입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예, 묘합니다. 자, 그러면 100리터 100이라는 물을 뿌리에서 흡수하면 광합성에는 1 미만밖에 안 쓰입니다. 거의 안 쓰인다 생각하면 됩니다. 99%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뿌리에서 올라간 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잎에서 사용이 되는데 잎에서 광합성으로는 1% 미만입니다. 거의 안 쓰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99%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99% 잎에서 쓰는데 99% 어디서 나면 그냥 하늘로 정발해버립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예. 이거 하나만 착 이해해도 여러분들, 예. 식물이 뭔지 안다. 그러면, 아니, 우리는 동물은, 오늘도 제가 저 밑에서 걸어오는데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땀을 흘린 거는, 동물이 땀 흘린 목적은 그게 하나잖아요. 체온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왜 물을 그렇게 귀중한 물을 99% 하늘 다 날려보내지? 식물이 체온을 낮추려고 그러는가? No. 물론 체온 낮추는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 예, 정발할 때.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그 뭐냐? 간단히 이야기하면 잘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식물학의 가장 본질은 도대체 어마어마한 물을 빨아올립니다. 얼마나 빨아올린가 내가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네.
식물학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물이 자 옥수수 밭이 있어요. 옥수수 밭 100m, 100m 이걸 1헥타르라 불러요. 예, 굉장히 넓죠. 여기에 옥수수가 있어요. 옥수수 하루에 물을 얼마나 증발하느냐 하면요, 옥수수 밭이 잘 들으세요. 물을 40톤을 증발해요. 그럼 뭐 지구상에 가장 식물이 많은데 그죠? 아마존이잖아요. 오케이, 아마존 전체 밀림이 열대 밀림이 아마존 열대 밀림이 어마어마히 숲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숲이 대단한데 거기에서 자그 아마존 강이 먼저 아마존 강이 대서양으로 흘러가잖아요. 강이 바다로 하루에 물을 얼마나 흘러보내는지 하면 아마존 강이 170억 톤이래요. 뭐 그런 수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존 강이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간 물 제가 가봤습니다. 아마존 강에 가서 보트 타고 쭉 들어가서 그 입구까지 다 보고 했는데 입구가 그냥 뭐큰 컨테이너 화물선이 들어올 정도로 커요. 그냥.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래서 물이 170억 톤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마존 밀림이 증발하는 하늘로 증발하는 물의 양은 얼마인가? 하루에 얼마인가? 200억 톤이래. 200억 톤. 오마이 사이언스. 내가 할 말을 잊었어요. 아마존 강이 대서양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양보다 아마존 숲이 하늘로 물을 증발하는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200억 톤을 물을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후학에서 갑자기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갑자기 비가 쏟아지잖아요. 여름에는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시간당 100mm 막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때 부른 게 뭐냐면 하늘강이란 말 써요. 하늘에 강이 있다는 거예요. 플라잉 리버라 그래요. 플라잉 리버. 날아다니는 강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전부 다. 그게 대부분이 뭐냐면 식물이 증발한 수분이 응결돼서 된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하기 이 간단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구 기후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옥수수 밭이 1헥타르가 하루에 40톤의 물을 증발하면 구름은 하늘에 있는 구름은 물론 바다는 아닙니다. 대륙에 있는 구름 태평양 바다에 있는 구름이 아니고 대륙에 있는 구름의 60에서 80%가 식물 잎에서 나온 겁니다. 식물의 증발, 이걸 정산이라고 그래요. 정산 작용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오늘 또 대전에서 오면서 봤는데, 여름에 문개구름이 오잖아. 오전에는 좀 적은데, 한 11시, 12시부터 막 오후 2, 3시쯤 되면 하늘에 문개구름이 막 있어요. 근데 겨울에 문개구름은 드물잖아요. 여름에 문개구름이 뭐냐 하면 대부분 거의 80%까지가 그 숲에서 증발하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응결돼서 구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다 적혀 있습니다. 식물 잎에서 초당 10에 16성 분자에 물 분자가 올라갑니다. 이건 수증기죠. 예, 네, 수증기. 이 수증기가 초당 이렇게 된 수증기가 구름이 되려면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대략 1000m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1km. 1km까지 올라가는데 이 걸리는 시간이 대략 30분, 20분, 30분 단위입니다. 대략 30분 정도면 1000m까지 올라가서 응결이 됩니다. 이때 응결될 때 처음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자, 물 분자, 이 수증기의 사이즈는 얼마냐면 0.275 나노메타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이. 눈에 안 보여. 수증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여기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증기가 엄청난 양의 수증기 올라가서 1000m쯤에서 응결이 되면 처음 응결됐을 때가 대략 처음 구름 방울이 10마이크로쯤 됩니다. 10마이크로쯤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속에 물 분자가 있잖아요. 이게 아니 물 있는데 이 물의 직경이 10마이크로쯤 되면 빛의 파장이 이
이거보다 적어요. 제 파장은 대략 300에서 700나노메타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저에게 다 반사를 해요. 모든 빛이 반사를 해요. 이 구름. 그래서 구름이 모든 빛이 반사하기 때문에 구름이 흰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식물 잎에서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걸 왜 직감적으로 아무도 못 느꼈냐? 당연하죠. 수증기, 식물 잎에서 증발하는 물 분자는 너무 사이즈가 적어서 눈에 안 보이죠. 그게 바로 수증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 돌린 거나 전기기관차의 터빈, 모든 터빈의 전기라 했을 때 이 전기, 스팀, 전기는 기체입니다. 기체 물 분자입니다. 그럼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분, 30분 동안은 올라가죠. 네, 나무 잎에서, 서울 남산 숲에서 온갖 잎에서 쫙 수증기 올라가요. 그 올라가서 1000m까지 올라갈 동안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30분, 맥시멈. 30분까지 올라가서 1000m쯤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죠. 대기 온도가 떨어지니까 응결되죠. 응결되면서 대기물 응결돼갖고 바로 물방울이 형성돼요. 최초로 형성된 구름의 물방울의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10마이크로쯤 된다는 거예요. 이 10마이크로는 빛의 파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니까 모든 빛이 난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빛이 반사해서 합쳐졌을 때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흰색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공부하는 거는, 자, 여기서 정리해드리면, 식물 잎에서, 식물 잎에서, 이거 물방울이라 합시다. 바로 잎에서 물이 하는데, 예, 요거에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이라고 있습니다. 예, 기공이 있는데, 이 기공이 오픈할 때, 열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칼륨이 필요합니다. 칼륨이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관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까 얘기했던 칼슘 2가, 칼륨 1가, 그 다음 마그네슘 2가, 예.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PO3E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냐면 비료 중에 인산질 비료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칼슘 비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이 칼륨은 어디 필요하느냐 하면 기공.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어디 필요하느냐 하면 바로 엽록소. 엽록소에 필요해요. 엽록소에 바로 태양빛이 들어가요. 엽록소에 햇빛이 들어가서, 예. 네. 엽록소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엽록소에서 전자가 방출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갖고 바로 이 과정이 광합성이 됩니다. 광합성의 핵심인데, 광합성의 핵심 코어로 빛을 모으는 데 필요한 것이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칼슘은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죠. 세포벽이 단단해지려면 칼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과일이 무른 과일 보시면 아 이게 칼슘이 적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포벽에. 그리고 어린 과일 중에 무른 과일 없잖아요. 감이든 사과든 배든 어릴 때는 단단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물관을 통해서 칼슘이 대규모로 공급되기 때문에 세포벽이 단단해서 어린 과일은 단단한 겁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물관을 타고 올라가요. 자, 그럼 물관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물관에 갖는, 자, 물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물의 99%가 그냥 하늘로 날아가요. 이 날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99% 물이 하늘로 날아갈 때, 예. 자, 이거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에 기공이 있다 합시다. 기공에서 수증기 나왔어. 몇 개? 16성 퍼 초당 이렇게 나가요. 그럼 얘들 쭉 올라갈 겁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대략 1000m쯤 올라가요. 1000m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이게 1000m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몇 분 걸리느냐 하면 맥시멈 한 30분 정도 걸려요. 이때까지는 안 보여. 여기서 여기까지가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 잎에서 구름이 만들어졌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올라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온도가
이쪽은 저 이렇게 막 구름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갈수록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이게 한 거의 한 15km, 그러니까 만 메터까지 올라가요. 그거는 어떻게 아시느냐 하면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이륙해 보세요. 저 밑에 구름이 깔리잖아요. 그게 공개면이라 해서 대략 전지구적으로 한 10km 정도 위치입니다. 그 거기 올라가면 구름이 없잖아요. 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이륙하고 나서 몇 분 지나면 구름 밑에 딱 깔리잖아요. 한 10분 지나면 그 구름의 최고 위에 있는 거 그게 한 10km 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름이 더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구름이 이렇게 보였다 하면 이제 구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요 올라갔던 요 물방울들이 모일 거죠. 아, 이때 물방울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아직도 요 상태는 기체입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자기가 온도가 떨어지니까 야들이 응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최초로 물방울이 얼마 되느냐 하면 이때 이제 물방울이라 말 쓸 수 있죠. 물방울. 이 물방울이 얼마냐 하면 10마이크로미터쯤 된다는 거예요. 예. 네. 10마이크로미터쯤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빛의 파장이 이거보다 훨씬 커요. 요게 하나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예. 자, 이거는 빛의 파장이 요거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반사가 돼요. 모든 빛이 반사가 되니까 이건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 물방울 하나에 이게 물방울이 여기 아니 기체 물 H2O 분자의 직경은 얼마냐 하면 0.275 나노메타예요. 나노메타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메타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 잎에서 구름이 만들어졌다는 걸 인식을 못 해요. 예. 네. 자, 그래서 이 구름은 예. 네. 대륙에 있는 구름의 거의 80%, 맥시멈 80%가 잎이 만들어 준 겁니다. 식물이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 구름이 자, 구름을 이렇게 한 그려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수킬로가 될 수 있어요. 예. 네. 그럼 이쪽은 온도가 높죠? 온도가 낮죠? T가 낮죠? 그러면 이쪽은 구름, 물방울이 어떻게 되냐면 얼음이 돼요. 자, 그럼 이거 조금 따라보세요. 얼음이, 그럼 무겁죠? 얼음 결정이 되죠? 그럼 늘어오죠? 쭉쭉 늘어오면, 이쯤 오면, 한 1km 되니까, 늘어오면 이 온도가 높죠? 그럼 이제 다 증발해요. 다시 물방울, 수증기가 돼요. 그럼 다시 올라가다가 응결이 되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벡터가 이 정도면 위로 올라가는 벡터가 이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더하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예, 떠 있다. 구름이 예,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예, 구름이 왜 땅에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은 왜 하루 종일 하늘에 떠 있을까? 대답도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부터는 또 응결이 되겠죠. 아, 이제 여기서부터 응결이 된 게 커지면 10마이크로 물방울이 쭉쭉 늘어오면 더 커지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이때 얼마냐 하면 한 1mm쯤 됐을 때, 직경 1mm 됐을 때 비가 쭉쭉쭉 오는 거예요. 이때 1mm쯤 되는 이 물방울의 속도는 얼마냐 하면 대략 4m/s. 이 정도로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떨어지면, 자, 이게 아마존 이야기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 200톤. 하루에 200톤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 요거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우리나라 도시가, 85개 정도 있대요. 시티가. 근데 이 중에 두 개는 화산이 만든 도시예요. 어딜까요? 제주도하고 성산도 시가 됐나? 예. 그 다음에 다섯 개가 뭐냐 하면 바다가 만든 도시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해안당구라 불러요. 해안당구. 그러면 남은 게 87개가 남아요. 87개 도시는 전적으로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강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만들어준 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크게 하안당구. 그 다음에 침식분지. 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침식분지가 이거 두 개 다 강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강은 어디서 왔어요?
강은 피에서 왔죠. 피는

어디서 왔어요? 구름에서 왔죠. 구름은 어디서 왔어요? 식물 잎의 정발에서 왔죠. 오메센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대한민국의 도시의 거의 90%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강의 작용입니다. 그럼 강은 어디서 왔어요? 바로 구름에서, 비에서 왔다는 거예요. 비는 어디서 왔어요? 구름에서 왔다는 거예요. 구름은 어디서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식물 잎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식물 잎에 무슨 작용에서 왔느냐? 바로 물관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관이라는 이야기가 참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물관을 타고 왔고, 이 물관의 압력이 얼마냐면요, 음압이 되는데 심지어 30메가파스칼까지 돼요. 이 물관에, 예, 그 뒤에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30메가파스칼 정도로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닷속 3000메다 수심의 압력입니다. 이 정도 물관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림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보통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도가 얼마나 되니, 당기는 강도가 강철 선을 끊어질 정도로 당기는 압력이래요. 인장 강도. 인장 강도가. 예, 그 정도래요. 물관이. 그래서 이 물관에 조금 기품만 생겨도 안 돼요. 물관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게 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식물은 물관에, 물관이 끊어져 버리면, 예, 그냥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재선충 알죠? 그리고 소나무의 재선충, 소나무의 재선충이 바로 물관이 막힌 사건입니다. 소나무가 타들어가잖아요. 예. 자, 우리가 식물을 알아야 될 걸, 뭐, 강압성을 넘어서 갖고, 바로, 식물에 의해서 강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륙의 강. 예. 그 강이 대륙에 있는 구름, 바다에 있는 구름은 아닙니다. 물론 바다에 구름 많죠. 예. 태풍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통 날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그 구름은 80%가 식물 잎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 식물 잎에 구름이 소나기가 되잖아요. 그럼 강물이 되잖아요. 그 강물이, 예,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 주로 고생대 대봉기 이후로도 지구상의 강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이 강들이 결국은 차별 침식을 합니다. 예, 침식 분지를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연약한 지반하고, 이게 서울 같은 데든지 이제 분지가 많아요. 이 분지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기반암인 변성암대, 20억 년 전에 만든 기반암대가 있어요. 영남 6개, 경기 6개, 낭림 6개. 그 기반암을 해서 바로 중생대, 주라기 때 대보 화강암이 올라와요. 예. 네. 그래서 기반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한반도의 기반암이 세 개인데, 자, 이걸 서울이라 합시다. 이게 뭐냐면 대략 19억, 18억 년, 20억 년 오답니다. 이때, 이따가, 그 다음에 마그마가 올라와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이쪽에는 대략 1억 7천만 년 전, 바로 중생대 주라기 때 일어난다. 바로 이때 일어난 마그마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비가 계속 왔죠. 비가 와서 1호도 했다 생각해보세요. 요거 나하고 여기서부터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서울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분지형 돼 있고, 이쪽은, 요거는 이제 화강암. 화강암 이쪽에 서울시가 들어서 있고, 예, 이 분지형. 이게 그래서 뭐냐면 빗물에서 침식 분지라 그러죠. 그 누가 침식시켰나? 강이 침식시켰죠. 강은 어디서 왔어요? 구름에서 왔어요. 구름은 어디서 왔어요? 식물 잎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천만 인구가 사는 이 도시도 한강이라는 강이 바로 하류에서 공유 자유 하천에 의해 갖고 바로, 예, 그 전에 더 올라가면, 예, 1억 7천만 년까지 올라가요. 서울 분지가 만들어진 가정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또 강을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 강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식물 잎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직감적으로 모르느냐? 바로 30분 올라가는 동안에 바로 수증기 상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인류는 아무도 구름이 잎에서 왔다는 걸 직감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단 30분 후면 올라갑니다. 저는 거의 뭐 몇 년째 이렇게 항상 창밖을 보면서 구름 보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구름을 보면, 아, 지구상에 식물이 뭔가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식물이 강을 만들고. 그래서 그 본질은 물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학을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관이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물관을 타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이동하더라. 칼륨이 적게 들어가면 과일이 썩더라. 그 다음 칼륨이 올라가면, 자, 기공이 열리더라. 예.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산작용, 식물이 물을 정발하는 이것이 말 그대로,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가로 세로 100m 옥수수 밭에서 하루에 40톤의 물이 정발합니다. 보통 보는 이런 큰 나무 하나는 하루에 1톤 정도 물을 정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으면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존 전체에서 정발한 나무 수증기는 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억 톤이라는 거예요. 그 물은 아마존 강이 대상을 흘러보낸 물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오다라는 거예요. 식물이 단순한 식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도시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도시의 90% 전부 다 침식분지, 그 다음에 하한당구. 예,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2박 3일로 강원도 태백하고 쭉 다녀왔어요. 학습탐사로. 그래서 우리 회원하고 쭉 다녀오면서 그 강줄기하고 계곡하고 강이 만드는 뭐 하한당구, 안동 하해 마을이 전형적인 하한당구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나 낙동강 상류 이쪽으로 가면 북한강도 마찬가지로 가면 좀에는 산간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좀에는 마을들은 대부분 다 하한당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지형 보셨죠? 한반도 지형 이렇게 나오는 그것도 전형적으로 하한당구입니다. 강이 만들어준 마을입니다. 그리고 침식분지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가 침식분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거의 다 어디서 왔느냐? 강, 구름, 식물, 식물의 물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우리 민족의 포복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감옥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에녹 씨였습니다. 아.
6: 네? 형 유부남이었어요?
7: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저한테 컴플렉스였어요. 나와!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혼내시는데 제가 계속 왜 너 자꾸 눈웃음 치니?
8: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와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 중 선택해주세요.
7: 관객이 없는 작품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9: 아, 그게 상징.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보고 싶어서 자꾸 생각나고 목소리 하나에도 웃음이 나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데 왜 그로 인해 가장 큰 아픔이 찾아오는 걸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에는 인간이 있고 감각이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각이 가장 뜨겁게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장 많이 아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욕계의 사랑은 눈으로 시작하고 감각으로 시작합니다. 보고 끌리고 머물고 싶어집니다. 손에 쥐고 싶고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계의 사랑은 언제나 말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당신도 내 곁에 머물고 나만 바라보세요 라는 요구와 집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쁨도 커지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혹시 떠나면 어떡하지? 혹시 변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함께 자라납니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사람을 불안하게도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 때문에 아픈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도 생명이라 흐르면서 변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은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자꾸 소유하려 합니다.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 기쁨보다 집착이 되어 두려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지만 사실은 사랑보다 안전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내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고 변하지 않기를 원하고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계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붙잡을수록 아프고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1: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연보채 대구 동구에 김정옥 이상원 이영희 이상원 김은영 이하림 부채 천남 한평군에 김영국 이경희 부채 인천 남동구에 유상복 추현일 이신영 추현성 김진아 추시은 추시은 추민호 추민아 부채 경기도 남양주시에 박정선 한상일 권소영 한건희 부채 중북 청주시에 신노연 이옥분 인태옥 임재희 신미정 신은정 신화정 부채 제주 제주시 이보리성 오승은 오명은 오승이 오채영 오왕석 부채 경남 창원시 이상남 조한내 김정숙 백나영 조민규 강남주 조현도 조민주 조현도 부채 충북 청주시

대구에 조혜영, 이도임, 조승호, 박은영, 조윤성, 조윤슬, 조소연, 이현재, 이일로, 보채, 불산, 남구에 한찬, 한영은, 한해솔, 보채, 가족 건강 발언. 제주, 제주시의 창정심, 보채, 대구 수성구에 조수옥, 보채, 서울 노원구에 함상규, 함상익, 보채, 서울 서대문구에 홍숙희, 보채, 소원, 성씨 발언. 제주, 제주시의 강평자, 보채, 업장 소멸 발언. 제주, 제주시의 고영범, 정순일, 고승지, 공희진, 고민기, 고민호, 고민아, 보채, 서울 강북구에 김진숙, 김경렬, 보채, 경기도 안양시에 군설이 부채 서울 용산구에 이병주 최점이 이경민 김지혜 고재상 이정 고주환 고수민 부채 사업번창 발언 황주 광산구에 조영주 김미경 부채 경기도 광주시에 자금석 전영숙 부채 하검성치 발언 경기도 남양주시에 한건희 한예준 부채 대구 수성구에 한태웅, 한토염, 한도현, 보채, 가족 예상 발언. 경남 김해시의 김광영, 고해숙, 보채, 서울 서초구의 김순만, 장순자, 김민창, 김지은, 김두현, 보채, 대전 동구의 김영길, 조은영, 김인석, 김사연, 피태희, 김희선, 피시윤, 피시야, 보채, 중남 예산시의 김영숙, 김민경, 한은정, 김미성, 김도윤, 보채, 경북, 포항시에 김영옥, 김혜옥, 김영국, 김효성, 김도연, 보채, 경기도 부천시에 김재현, 보채, 이용, 승영가, 수자령, 일체영가, 대전, 동구,

강남구의 소문기철 오순덕 구책 충북 포은군에 송수격 조주연 조영보 황희전 조옥은 조영근 조유근 배현미 조혜근 조현주 조수근 조재근 포채 조영호 영가 부산 동구에 안순환 차현우 차선희 차정민 이한나 부채 차삼식영가 인천 부평구에 오세요 이은주 림성 부채 오상남 영가 황금순 영가

예보제 활력연 아릉이 영가 호주거 주의동 저희 연속 이건희 예보제 서울 강남구에 이성세 김도연 함현지 박성호 김도선 김광호 김이영 김수은 김지은 박

영가 이강노 영가 숙모 영가 이왕세 영가 박영래 영가 경북 경주시 거주 이용환 이창훈 이자영 이정의 이채원 부채 김정옥 영가 충북 충주시에 이윤호 한희숙 이유진 이상태 힘재영 이서영 이지호 부채 전남 나주시에 이재호 김명선 이두현 김규리 이은석 김수학 김기훈 이승훈 부채 서울 수원시에 이정훈 부채 이타반 영가 박순례 영가 이종화 영가 염덕진 영가 광주북구의 이정임 정채영 강대현 부채 경기도 부천시의 이종훈 김정숙 김민석 부채 강해남 영가 대아령 일재영가 대우원

유정 보채 우창제 영가 인천 미추 흘구에 장영자 김평화 김유화 이서현 보채 김석홍 영가 부산 기장군에 황

박순우복이 선망조상의 제영가 박창무복이 박종가 박군순영가 대하령영가 백영조복이 백지준 박국 백상용 김희순 백동호영가 장시영가 정시일체영가 상명선인복이 곽호안영가 서진호복이 소동문 소봉수영가 양승남복이 양태석영가 남원양씨의 선망조상일체영가 염순덕복이 염차

영가 희도인복이 대하령령가 축생령가 이병주복이 희돈수 박공임령가 이부리성복이 송대명화 장정각심 오윤경 이만재 변만옥영가 대하령 하나 대하령 둘령가 이상남복이 이정희 오시재 김순희 이상섭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이순희 보기 김문안 유금내 이석호 안예은 이원순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이순희 보기 국사래 이시우 이원영 정인석 신지현 영가 이정인 보기 조기로 조용일 희기연님 임정순 희영범 조순정 정정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임순옥 보기 이성규 현복선 영가 차광선임 강봉준 보기 진주후인 성영 영가 장수창 보기 장성만 양순덕 영가 정옥순 보기 박성호 박승분 정군호 정천호 정은호 영가 정의창 보기 정동교 영가 조용주 보기 조옥봉 최금희 조희순 김용자 영가 김씨 영가 강청영 영가 태아령 영가 반려견채니 영가 조용준 보기 조수홍 이주희 조진현 영가 조창호 보기 조예수 이만순 영가 조한내 보기 조영가 윤맹희 조 판재 영가 차금석 보기 자두환 영가 전영숙 보기 김신혜 영가 최정희 보기 최정책 임금내 최치행 한선법화 최이정 김관여 최기도 탐진 최씨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주연일 보기 주예식 영가 한명자 권준범 보기 한창호체 천채호 간금대 한형대 한영대 한종대 항동순 권태영 권주기 희교영가 한상일보기 한현수 한상민영가 한참보기 한도우 손양점 한진욱 한성원 한용성 한정호 한

이숙 한윤비 한명자 한순아 한옥의 한영은 청주 한시의 선망조상 일체영가 고조모 증조모 조모 형가 나주 임시 유인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영가밭 외로운 영혼 모든 불자등과 경가들이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 여러 겁 동안 지은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저승길에 헤매지 않고 곧바로 극락정토 상품상생세계에

안녕하십니까. 법장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이 추석이 되면 우리 항상 가족들의 곁에서 가족들과 함께 둥근 보름달을 보며 많은 것들을 발언하실 겁니다. 큰 나무의 그늘과 같이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의지해 주시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의

스한 부처님이며 관세음보살님을 깨닫는 그런 오늘 하루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우리 BTN에서 여러분들의 이 행복한 추석에 둥근 달과 같은 발언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4월째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북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

0: 와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반갑습니다. 청량사 건강왕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시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나태주.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시인은 내 기도 보듬은 누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해 주십시다. 그래서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은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나보다 추운 사람이,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은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죠.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은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돼. 내가 비천한 사람이면은 내가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해주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다는 생각을 하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아픈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죠.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다른 사람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고통의 강도는 내 고통이 제일 큰 것 같지만은, 나와 똑같은 병을 앓는다 해주면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이런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같은 고통이라도 좀 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면은 그 고통은 원망스러운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이 커져야게 돼.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나보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은

좋은 영양제가 되죠. 그런 어려움을 갖다 고난을 갖다 어려움을 갖다 겪고 나서 내가 성숙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원망하게 되고 뭐하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를 어떻게 된다? 고통을 갖다 배가시켜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누구다? 나다 하고 누가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갖다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우리는 모두 다 고통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든 내가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은 전부 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려고 방법을 갖다 일러 주려고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그저 뭐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동물부터 해가지고 나무로 해가지고 뭐야 모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안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있을 때 동물이 있다면은 그 동물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 너도 하루 잘 지냈니? 할 수도 있고 또 쓰다듬어 줄 수 있을 때 느낄 때 내 감정 또 나무에게 너도 오늘 하루 저녁에 잤니? 하면서 쓰다듬어 줄 때 그들이 불행한 마음을 먹을까요? 행복한 마음을 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다? 상대에게 뭘 주고 있다? 사랑을 주는 것을 주므로 해서 생명을 갖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돼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나의 시각이 변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들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내 마음이 좋아지고 맑아지고 편안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있는 식물이니까 있는 동물이니까 쓰다듬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내 손길이 상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 손길은 자비의 손길이 되는 거죠. 부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있죠.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한테 주어져 있는 생활에 만족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가?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미래를 갖다가는 설계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에 언제나 만족하는 삶,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나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지고, 언제나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갖다는 꿈꾸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갈 거야. 이런 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인데, 이는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모양에 우리는 늘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에 늘 매달리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갖다는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모든 형상은 영원하게 없기 때문에 허망하다 하십니다. 봄소유상 계시허망이라 해가지고 허망하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망한 것을 갖다 허망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어느 것 하나 형상 있는 것, 형체가 있는 것이 영원한 건 없어요. 저 우리는 저 별 보면서 오랫동안 있는 거지. 언젠간 저 별도 떨어지지. 맞잖아. 우리 육체도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가게 돼. 모든 것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은 단일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영원하면은 싸워도 되고 화도 되고 고함쳐도 돼요. 그렇지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서로가 만난 기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시간 뒤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당연히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모르는 일입니다. 10년 뒤에 나 뭐 계획표 사오는데 10년 뒤에 그런 계획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갖다 꿈꾸면서 그 10년 뒤에를 갖다 꿈꾸면서 이런 계획표를 세워놓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현재를 갖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 그랬는데 내가 뭐 50년, 30년 같이 살 거야. 그 약속이 지켜지는 분도 있지만은 지켜지지 않은 분도 막 수두룩 하잖아요. 그런데 30년이라 해도 50년이라 해도 우리가 24시간 같이 있는 것 생각이 되지만 문제는 뭐하다? 주무시는 시간, 그리고 서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시간, 그리고 각자 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자기 하는 일에 하는 시간 쫙쫙쫙쫙 빼보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얼굴을 보며 마주 보면서 서로의 감정을, 기분을,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는 시간은 하루에 몇 분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짧아요. 이 세상에 같이 있다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같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만드는 허상 속에 살기 때문에 뭐 한다? 상대에 대한 귀중함, 소중함, 훌륭함을 몰라요. 내 속에 내 남편은, 내 부인은 이런 사람이야. 허상을 지우세요. 날마다 새로 태어나고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당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저께 그 모습을 오늘에까지, 과거 10년 전에, 5년 전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당신을 오늘의 기억 속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워지고 있는 당신의 훌륭한 모습을, 위대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리석음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슬픈 사실이고 아픈 사실이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늘 변하고 있어요. 내 머리, 내 생각도, 내 육체도 순간 주름살이 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음의 자세도 바뀌고 있습니다. 함께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다? 오늘 나는 이러한 모습의 나를 발견하자. 이러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한 사람만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해가지고 그 모습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될 때, 나에게 다가오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발견할 때만이 상대의 좋은 점이 보인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새로운 점을 날마다 날마다 발견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될 때, 어쩐다?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다? 금강경에서 모든 형상은 허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생각하는 그 모습에 매이지 말고 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잘때 당신은 참된 인격체가 된다. 인품을 갖춘 사람이 되고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나와 같은 훌륭한 분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한마음일 뿐은 거기에 어떤 티끌만큼의 어떤 법도 있을 수 없으니 이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를 배우는 이들은 이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마음에서 마음을 내고 밖에서 부처님을 구하며 모양에 집착해 하여 수행을 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악법이지 깨달음의 도가 아닙니다. 내가 욕심내고 화내고 짜증낸 마음이 형상이 있나요?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뭘 일으킨다? 내가 한 생각 일으킨 게 저 모습은 좋은 거야. 저 말은 좋지 않아. 내가 분별심 일으키는 순간 뭐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즐거움도 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데 없는데,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욕설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욕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없는데 나는, 아, 상대가 나한테 저건 욕설이야. 기분 나쁜 소리야.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닌데 하시는 분이 많죠. 내가 만들어 받아들일 때 저건 욕설이야. 듣기 때문에. 사랑해란 이야기냐. 당신은 강아지 새끼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없어요. 사랑해도 없어졌고, 당신은 강아지 새끼 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사랑해야 하는 기분이 좋고, 강아지 새끼는 왜 기분이 나쁠까요? 똑같은 이야기에, 뭐, 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허상을 만들어내서 살고 있는지, 생활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 절에서는 그러잖아요.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텅 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것은 나의 자존심을 꺾는 이야기야. 저런 이야기하고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없는 것을 내가 이것은 나쁜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야 할 때는 그것은 내가 이건 좋은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의 그 물결이구나를 분명히 아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야기했죠? 마음에서 마음을 내고, 밖에서 부처님을 거예요. 또 모양이 수장, 이 모두가 악보의 깨달음의 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저 법당에 앉아있는 우리 등신불은 부처님이고, 내 자신은 중생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0: 저자리에 앉아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 자신이 올라가 있다면 옆에 친구들이 왜 그대 당신이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될 것이. 그러나 내 자신이 훌륭한 행위를 할 때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과 같이 좋은 마음, 고운 마음, 모든 것을 갖다가 집착과 애착을 떠난 마음을 쓸 때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상으로서 늘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는 부처님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이 마냥 깨달음의 도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면은 주머니에 우리 지갑이 있잖아요. 지갑에 1,000원짜리 있죠? 없어요?
1: 있어요.
0: 거기에 누가 그려져 있죠? 네? 모르시네요. 거기에 그려져 있는 분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꺼내셨네요. 누구십니까? 퇴계하면 알죠? 조선시대 퇴계. 이씨입니다. 이씨. 이도 있고 이왕도 있고 그렇죠. 이왕입니다. 퇴계 이왕씨께서, 이왕 선비께서 이런 평생의 좌우명이 이런 좌우명입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곡조를 늘 지니고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달은 1,000번을 이지러져도 봄바탕은 변함없고 버들가지는 100번 꺾여도 가지를 새로 낸다. 오동나무는 신념을 갖다가는 상징한답니다. 매화는 지조를 상징합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윽한 향기를 냅니다. 그리해서 시경에서도 매화는 추운 고통을 겪어도 맑은 향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화는 저 고난을 겪잖아요. 겨울에 추운 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추우면 추울수록 매화 향기가 짙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역경을, 심한 역경을 그걸 겪어놨을 때 나 자신의 위대함을, 훌륭한 점을, 그리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모든 세상 사리를, 세상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고난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환희로움을, 성공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로켓트가 올라가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쩝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해가지고 연구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실천을 옮겼습니다. 실천을 옮겼기 때문에 자동차부터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묘하는 추운 그래 겨울에서도 향기를 바란다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 어려움은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다. 이게 늘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줄 수 있게 내게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기쁠 때는 웃고 기분 나쁠 때는 찡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정이 변하잖아요. 달도 초생달부터 둥글달까지 변하고 있잖아요.

변함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는 거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갖다 우리는 본성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러고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자기 자신만은 못 속인다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양심을 못 속인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나의 본성이 되는 양심이 되는 불성이 되는 그 마음은 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화하는 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진심을 다할 때 우리 가족끼리는 뭐가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 거짓이 없는 마음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나의 본성,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 자식 조용히 시간 나면 저녁이라도 언제라도 시간 나면은 조용한 장소 아니되면 화장실이라도 우리는 하루에 몇 번 가잖아요. 그러면은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어떤 상황을 갖다 있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너는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떤 생각으로 이 내한테 닥친 상황을 갖다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버릇을 길들여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버릇을 들여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나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감정에 휩쓸리기 때문에 충분히 좋게 아무 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는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잠시 야, 이 순간 어디에 명상의 시간, 침묵의 시간 가져야지.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한 5분만 생각하시고 나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가는 대처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버들가지는 이별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애로부터 사랑하는 연인이 이별할 때에 보드나무 가지를 꺾어 이별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버들가지를 꺾는다 해도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가지가 다시 생깁니다. 옛적에는 이제 그 지금같이 어떤 물질이 풍부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다들 나무가 많았죠. 그러기 때문에 버들까지 꺾어가지고 이별 있는가 봐요.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문자로 하지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문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별을 해야만이 어떠니까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헤어지는 건 이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좁은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는 순간 이별을 하고 있어요. 만났다 우리 헤어지잖아요. 이별이잖아요. 어떤 물건이 좋았습니다. 그걸 샀습니다. 가지고 내 품에 있을 때에는 그렇지만은 어디에 놔둔다 하면 이별인 거예요. 그리고 이별이 우리는 이별을 해야만이 우리가 소중함을 갖다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 언젠가 우리가 서로서로 이별을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또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저 세상을 갖다 가져야만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후배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우리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생긴다? 교만심, 자만심이 생겨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제일 간단하게 것은 명예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재물도 많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았을 때 더 필요한 것이 없는가 생각을 하고 자꾸 갖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심, 자만심을 버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성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인은 원대한 이상을 펼칠 때는 하늘과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작은 이상을 이루려 할 때는 조심스럽게 A에 따라 자신을 절제한다.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때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어리석음을 가장해야 할 때는 단정하고 충주하게 법을 준수합니다. 신임을 얻었을 때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퇴를 결정하고 중용되지 않았을 때는 예의를 지키고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기쁠 때는 온화하게 예의를 지켜야 하고 근심이 있을 때는 조용히 피해가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말과 행동을 고상하고 분명히 하고 공공할 때는 말을 아껴서 합니다. 성인은 순조로운 상황에서는 더 겸손해지고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신중하게 주변을 경계하고 침착하게 도리를 지킬 줄 압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내 귀와 입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 감정대로 일어나는 생각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귀와 입을 잘 다스리는 성인이 되셔가지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분이 되어야지 그냥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음에 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부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내가 이 세상을 우리가 언제 하직하잖아요. 하직하고 나면은 남는 건 뭐다? 옛날부터 나 이야기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그분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래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어. 또 이런 행동을 해주심으로써 나에게 깨우침을 주셨어. 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찬탄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성인의 길을 걷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갖다는 보면서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TV 붓다웨이입니다.

0: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제천 금수산 옥천사 주지 무진입니다. 우리 한가위 맞이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날에는 우리 차례를 올리죠. 차례는 헌다, 불교의 의식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이 가을에 풍요로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차례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 기원하듯이 모든 분들이 행복하십시오 하는 기원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차례가 되시기를, 그러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초구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동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보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0: 분들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 월광 보살님께 넉넉하고 충만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합장 축원드립니다. 먼저 가신 조상님들 인연 영각께 감사한 마음 천두의 기도 함께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과 따뜻한 자애심으로 함께 나누는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자, 아산 송암사 달빛음악회 은은한 달빛 아래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산 송암사 달빛음악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죠.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멋진 무대가 펼쳐질 거란 기대 안고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기대를 가득 채워드릴 그런 무대가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합창과 오케스트라, 뮤지컬, 국악, 그리고 또 초대 가수의 무대까지 아주 다양한 색깔로 채워질 텐데요. 오늘 이 음악회가 열리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관심과 정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내외 귀빈 중 몇 분을 모시고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이죠. 오세현 아산시장님을 대신해 아산시 김만서 문화체 관광국장님께서 축사를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십니다.
1: 오늘 존경하는 별자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시 문화체육국장 김만섭입니다. 제2회 송암사 달빛 음악회를 개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음악회를 마련해 주신 경진 스님과 송암사 신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0: 제가 송화하게 보면 항상 늘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제2회 달빛 음악회를 시점으로 더욱더 가을이면 생각나는 그런 음악회로 거듭나기를 저도 지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힘내시고요. 오늘 가을 음악회로 달빛 음악회로 힘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귀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올립니다. 충남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또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청합니다.
2: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일상에서 지친 생각을 잠시 멈추고 또 일반적인 음악회와는 달리 이렇게 풍경이 충만한 곳에서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또 다른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음악회 내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도 오늘 송암사에서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아산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이죠. 안정근 아산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신자분들께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송암사의 기운이 참 좋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송암사의 기운을 받으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시고요. 오늘 울려 퍼지는 음악 속에서 힐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에는 항상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으로 모두 다 마음의 평안을 찾길 바라는 따뜻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공연들이 준비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큰 마음 내어주신 주지 경진 스님께 박수로 감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님 덕분에 행복한 시간 아낌없이 누리겠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음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드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무대는 아산시립합창단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산시립합창단은 2000년 8월 창단 이후에 아산시민과 함께하며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멋진 하모니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첫 무대 멋지게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아산시립합창단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음이 몽글몽글 행복해지지 않으셨나요? 네, 아산 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이 송암사를 가득 채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디즈니 음악은요, 언제 들어도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소개해 볼 텐데요. 여러분, 어린 시절, 이 장면만큼은 딱 봤을 때, 그때 그 시절이 그냥 뭉클하게 떠오른다 하는 그런 영화 한 편쯤 마음에 품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그 장면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던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암사에서는 그 음악, 그리고 그중 디즈니 음악을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선율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떠올려도 문득문득 행복

행복해지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추억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스카이홍 지휘자님이 이끌고 계시는 아산시 교향악단과 함께 할 텐데요. 언제 들어도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디즈니 음악들로 채워볼 예정입니다. 자, 아산시 교향악단의 무대도 뜨거운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추억 한 페이지로 시간 여행을 잘 다녀오셨나요? 정말요? 눈을 지그시 감고 또 고개를 흔들면서 감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어떻게 인원이 더 많아졌을까요?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음악회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걸 딱 알고 달이 너무나 멋지게 떴습니다. 여러분, 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달빛 음악회인데 공연 감상하시느라고 달을 못 찾으신 것 같아서 달 한번 보세요. 상현달이 멋지게 대웅전을 향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송암사 달빛 음악회에 여러분 참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앞서 전해드린 디즈니 OST 중에서 아직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안 나왔는데 아쉬워하셨다면 이번 무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뮤지컬 그룹 더 넘버링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형제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1: 형제만 12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은 저리 있고 2명인 건 제가 됐죠.
0: 정말 너무했다.
1: 형제가 다 그렇죠 뭐.
0: 자매도 그래요. 언니랑 전 아주 친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 외면했고 전 그 이유조차 몰라요.
1: 전 외면하지 않을게요.
0: 그럼 정신나간 소리 하나 해도 될까요?
1: 네, 얼마든지요.
0: 항상 닫혀진 문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대가

0: 정신 나간 소리 하나 해도 돼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1: 더 정신 나간 소리 해도 될까요? 좋아요.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3: 야, 더 넘버링은 매력이 넘치네요. 귀엽기기도 하다가 또 감동도 주다가 즐겁죠. 와, 이곳 송암사가 아름다운 달빛 그리고 설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다음 무대는요 아주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여러분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큰 마음 내어주신 주직 경진 스님 그리고 박선아님이 앞서 우리 서양 악기들로 꾸며진 아산시

교향악단에 또 우리 소리를 더해서 더 멋진 무대를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대 기대되시죠? 그 어느 때보다 더 따뜻한 마음과 박수로 함께하면서 이번 무대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무대보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자,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에 경진스님 그리고 박선화님이 가야금 함께 더해주시니까 그 울림이 더 풍성해졌죠. 네, 함께해주신 경진스님, 박선화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금세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벌써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마음 편안하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도 앵콜 할까요? 자, 인사를 드렸으니까 제가 마지막 무대 소개하고 내려가야겠죠?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조태준님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아산 송암사 달빛 음악회 이렇게 또 마지막 무대를 제가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영광이고 아마 제가 데뷔하고 섰던 무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저는 집에 온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그 노래 모르시나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 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4: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5: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6: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4: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풍요의 명절 한가위가 왔습니다. 보름과 관련해서 6월 보름 유두절, 그 다음에 7월 보름 백중, 불교에 천도하는 백중, 그 다음에 8월 보름 가장 큰 보름 명절, 풍요의 명절 한가위 되겠습니다. 이 한가위 속에서 단순히 풍요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조상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가피에 대한 축구, 기도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풍요함을 넘어서 그것이 삶과 사후를 관통할 수 있는 뜻깊은 명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처님과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는 BTN 불교TV를 보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환기할 수 있으면 뜻깊은 추석 연휴가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오늘 인사 조금 특별하게 했습니다. 항상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라고 했지만 오늘은 행복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오늘 바로 추석이기 때문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오늘이 바로 가장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불교의 정토이며 극락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석 가족들과 더욱 행복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자비로운 그런 날을 보내시기를 바란드립니다. 정말 추석은 뭔가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덥디더운 여름과 특히 올해는 엄청 더웠죠. 그리고 짧은 휴가. 그 끝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조금 피곤하고 적응하기 위한 여러 시간 끝에 가을이 무르익을 때쯤 우리 추석이 있다 보니 조금 연휴도 가지며 오랜만에 가족들을 다시 온 가족이죠. 다 같이 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연말까지 서로의 안부도 묻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의 쉼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마 추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새 이 추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차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쉬는 날, 출근하지 않는 날 그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핵가족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마 지금은 그런 표현 안 쓰실 겁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이런 솔로에 대한 삶이 더 많아지다 보니 가족에 대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약해진 가족의 기반이 우리 삶으로 넘어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을 없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에 대해 한번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 오늘 투게더 자비의 삶 가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제목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은 자비로운 것이죠. 그것을 통해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바로 가족을 바라보고 가족을 잘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삶, 자비의 삶, 가족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신의 시작이며 근본이며 토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시작됐고 가족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생활하며 근본을 갖추셨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도 그 모든 것의 토대에는 가족을 둡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강하죠. 가족을 위해 직업을 구할 때도 있고 가족을 위해 일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할 때도 있죠. 즉 여러분의 모습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사는 모습은 가족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 모습을 바라본다는 건 어쩌면 가족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서 항상 내유외강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됐었습니다. 집안을 잘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바깥에서 무엇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바깥만 있고 안을 결실 있게 꾸리지 못하면 그거는 마치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성품을 보려면 그 집안에서의 모습 우리 요새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가정교육이라는 말이 있죠.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건 가족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때때로는 희생할 줄도 알고 보시할 줄도 알고 자비를 베풀 줄도 알게 성장하고 바라보고 배웠다면 그 사람이 어딜 가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함께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때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어서 화합된 삶, 즉 투게더의 화합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때로는 바쁘고 힘들고 지쳐서 그 가족을 잊거나 멀리하거나 또 이러면 안 되지만 귀찮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외면하거나 멀리했던 그 가족은 우리와 달리 항상 우리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바쁘고 힘들고 지친다는 걸 그들도 알아서 우리를 항상 걱정하고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는 정작 내가 아프고 힘들거나
외롭거나 지쳤을

찾고 찾아가고 생각하는 건 바로 가족뿐입니다. 저도 출가하긴 했었어도 많이 좀 몸이 안 좋거나 때때로는 날씨가 좀 많이 안 좋거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뭐 지금 홀로 계신 이제 저희 모친이시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우리 투게더에서 백중을 앞두고 그런 얘기도 좀 나눴었고 우란분경이라는 걸 통해 우란분절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외면한다는 건 삶을 어쩌면 진짜 포기한 걸지도 모르고 삶을 어떻게 살든 아무리 뭐가 많건 부유하건 가족이 있지 않다라는 건 삶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인 앙드레 모루아는 가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 경전의 문구도 있었지만 이걸 꼭 쓴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 뭐 개그 프로나 TV에도 보면 가족을 좀 더 희화하기 위해서 막 그 트렁크 속옷을 입고 막 돌아다닌다던가 뭐 언니나 누나들이 나와서 막 머리를 이렇게 산발하는 모습들 나오는 거 보고 집에선 저러고 있는데 나갈 때 막 단장하고 나가죠. 웃기게도 보는데 전 좋은 모습으로 봅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도 꾸밈없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굳이 치장하고 꾸밀 필요가 있을까요? 꾸민다라는 건 뭐죠? 진짜로 무언가를 꾸미는 거죠. 자신의 모습과 다른 걸 감추기 위해 또는 그것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가족은 그럴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항상 응원해주고 나 역시도 그곳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가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표현하기도 어렵고 쉽게 입에 올리지 않지만 가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국민들은 눈물을 좀 이렇게 머금기도 하고 옛 생각이 나서 또 부모님 생각이 날 겁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그렇게 애틋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편하기에 항상 곁에 있었기에 지금도 또한 그렇기에 때때로 우리가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소홀히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가족을 더 챙기고 가족과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바쁘셨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족과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추석이지만 고향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있어서 또는 어떠한 것을 해야만 해서 하지만 그 속에 가족들이 있다면 바로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아도 잘 전달되긴 하지만 때때로 표현을 통해 더 잘 전달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족은 여러분의 큰 나무로 언제나 기댈 수 있고 모든 것을 막아주며 여러분을 위해 지금처럼 있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지쳐 있어도 되돌아갈 곳은 가족밖에 없으며 그 모든 것은 사실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무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때때로 비가 많이 오면 나무의 그 큰 나뭇가지로 비를 가려주고 또 봄이 오면 파란 잎사귀로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또 가을이 다가오면 거기에 여러 열매들을 맺어 그냥 어떠한 것도 바라는 거 없이 다 내려줍니다. 그것이 사과이든 배이든 여러 곡식이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걸 무언가 묻지 않죠. 그냥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돼서 춥디 추운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도 그 추위 속에서도 단단히 버팁니다. 다음에 올 봄과 여름과 가을에 다시금 사람들을 맞이하고 다시금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 그게 가족의 모습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가족의 나무의 한 조각이시며 그 뿌리의 한 줄기로서 단단하게 자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출가라는 것을 하다 보니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가족에 대한 사랑, 자비가 있습니다. 즉 불교적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애정이 집착으로 굳어들 때 그 대상과의 이별은 슬픔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한 집착과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라는 개념은 그리고 출가 속에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해서 옛날에 한때 우리 조선시대에는 숭유 억불로 인해서 불교가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출가한 저 역시도 가족을 버렸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쓰지 않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족에 대한 애정은 갖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 집착을 갖게 되면 또 자손을 잃거나 또 집안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한 열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 가족은 언젠간 떠날 수밖에 없죠. 우리 애별리고라고 하는 불교의 팔고의 고통에도 들어있듯이 그 이별의 아픔을 계속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 슬픔과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져서 그것을 지혜로써 승화시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즉, 가족을 버리는 것도 사랑을 버리는 것도 아닌 다만 그 사랑에 대한 집착과 속박을 벗어나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족에 대한 마음이며 가족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족은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이며 돌보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그 무상함을 깊게 아는 것입니다. 가족은 당연히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소유하는 순간 다시 집착하고 통제하고 영원하게 하기 위한 단단한 탐진치가 생기기 때문에 불교에서 가족은 소유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영원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바로 지금 말씀드리듯이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무상함으로써 가족을 바라본다면 항상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족이 바로 승가인 겁니다. 여러분께는 당연히 혈육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지만 출가한 스님들에게는 승가, 도반들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도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도반을 집착할 수도 없고 또 도반들이 계속 이어져 가거나 또 열반에 드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함께하고 수행하고 자비롭게 베풀기 위한 그 마음을 불교적 가족애로서 또 불교의 가족으로서 스님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도 불교에 대한 가족애를 전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 걸지도 모릅니다. 요새 지나칠 정도로 자녀분들을 이렇게 좀 간섭하거나 그러면 바로 싸우죠. 그래서 소유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줄줄 알아야 됩니다. 키워주고 돌봐주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찾아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보낼 수 없다라는 강한 마음 때문에 또는 아픈 분을 연명치료를 하거나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감사함을 깊게 간직하고 그분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이 무상함 속에서 영원함을 알아 가족이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인이며 연입니다. 즉, 여러분의 가장 근본 인연인 것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법이 그대로 가족 속에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므로 우리가 있는 것이고, 가족이 생겨나 있으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태어나 가족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가족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이며,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라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는 걸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가족은 나대로 꾸려야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모여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절에서는 제를 지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인과 연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집에서 지내는 유교식 제사 또한 조상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추석에 오곡이 풍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인 것이며 불교에서 제를 지내죠. 요새는 합동차례라고 해갖고 제를 지내시는 것도 바로 조상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함을 전해주셨고 그 감사함을 받은 우리가 자손들에게 그 사랑을 자비를 이어져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그대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때때로 제사도 잘 안 지낸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와 속상합니다. 제사를 못 지내실 것 같으면 사찰에 전화하시면 제를 올려드립니다. 제사와 제는 다른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사는 영혼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달하는 거라면 제는 먼저 떠나가신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 지금 잘 살아가고 그 감사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라는 요 차이에 의해 제사가 되냐 제가 되냐입니다.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불교에선 아뜨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 차례 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이죠. 여러분은 변화하는 존재고 변화 속에 여러분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영혼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추석을 중요하게 두지만 불교에서 추석에 항상 제를 지내는 이유도 제사가 아닌 제를 지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인과연으로서 먼저 떠나가신 조상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신 원인이 되어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연이 되었고 그 연 속에 여러분이 다시 결혼을 하시거나 자손을 낳아 원인이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보내는 연이 다시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우리의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족과 더불어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다. 자비는 마이트리아의 자와 깔루나의 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에 대해서 메타라고도 표현하죠. 빨리어로도 이제 마이뚜리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깔루나는 슬픔을 표현하죠. 즉 좋은 것과 슬픈 것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죠. 가족에게 항상 좋은 일만 보여줄 수 없죠. 어쩌면 살아가며 가장 많이 싸우는 게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있는 그대로 보고 너무 가깝고 항상 함께하기다 보니 때때로 싸움도 있지만 싸우는 슬픈 일은 깔루나로서 함께 품어주시고 또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은 또 자비로서 가족과 함께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자비이며 여러분이 가족의 자비인 것입니다. 주변을 많이 살피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요즘이지만 그 여러 것의 첫 시작은 모두 다 똑같은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을 바르게 갖고 계실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자비로워지듯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가족과 자비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구와 함께 자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게 불교의 가장 첫 번째인 자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찰을 해 오셔서 여러 기도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그 끝에 축원을 하시지만 축원의 대부분은 다 가족의 축원입니다. 자제분들 또는 손주분들 또는 나아가 살고 있는 여러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축원문에 올리죠. 즉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기도와 수행은 자리를 즉 자신의 이익됨을 위한 수행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채 이타의 수행이었던 겁니다. 그 이타 속에 과연 자비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자비였던 것이죠.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고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저는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다 이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타 속에 자비가 있으니 어찌 잘 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항상 화합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연기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그들과 화합하는 자비의 모습이니 그 기도는 당연히 성취될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올리시는 그 기도와 수행의 한 찰나도 분명 더 큰 가피와 공덕이 되어 그것을 다시금 또 가족들과 회향하는 시간을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족은 여러분의 자비이며 여러분의 바로 자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은 여러분의 공업중생입니다. 공업중생, 때때로 무서운 표현으로 쓰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같은 인연 속에 같은 법계 속에 그리고 같은 시간 속에 함께하기에 공업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면 가족들도 잘 살고 편안해야 됩니다. 나만 잘 살고 편안하면 돼 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여러분과 같은 인연 그리고 같은 집이라는 법계
그리고 같은 순간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 공업으로 묶여있는 중생의 세계 속에 모두가 다 그것을 공유하고 공존하고 향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기에 매 순간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가장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집장만이죠. 출가하다 보니 저야 뭐 집도 절도 없는 신세여갖고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게 운수납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이 있다라는 건 집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 가운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이 집가짜가 갖고 있는 건 집의 형성이어서 법계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투기, 투자로 하다 보니 집값이 치솟아서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문제로 사회에서 말하는 것뿐이지 집안을 꾸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그 공간 안에서 가족들이 화합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수행을, 공부를, 사업을, 집안일을 함께하며 그 시간들을 공존하며 가족이라는 단단한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단단한 힘이 있다면 무엇을 할 때에도 걱정하지 않고 힘을 가질 수 있는 내유외강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합니다. 항상 할 것 같은 가족이지만 항상 하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과 같이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떠나갑니다. 에별리고의 중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 시간 함께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표현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사랑의 말을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때때로 너무 무뚝뚝하고 모진 표현을 쓰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좋은 표현, 사랑하는 표현, 자비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시간이 유한하다 보니 이 시간 때문에 나중에 슬픈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표현해놨고 조금이라도 전했다라고 하면 이 시간의 유한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덜 미련을 갖고 그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날 때 부모를 결정할 수는 없다. 선조의 발걸음에 대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유인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시더라고요. 김용만 의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불교에서도 태어남은 절대로 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선택할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태어남 이후에 어떤 행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로 태어났으면 분명히 본인에게도 큰 부담감도 있으면서 크나큰 감사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가르침과 같이 너무 아름다운 말로 이러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불처님의 말씀과 같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안심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남은 불교에서 숙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할 수도 없죠. 여러분 중에 선택해서 태어난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계신 분은 댓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생에 어떠어떠한 것으로 여원을 세워 이렇게 정확하게 부모를 선택해 그 시간에 태어났다. 그런 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에만 그러한 것을 위인의 삶으로서 성인의 모습으로서만 불교에선 표현하죠. 왜냐? 진짜 성인과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살아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은 태어남이 아닌 살아감입니다. 생이라는 한 글자에는 태어날 생도 있지만 살아가는 생도 있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태어난 목숨이 아니라 살아가는 목숨인 겁니다. 즉 살아간다는 건 업이 아닌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 살아감을 갖춰주게 하는 걸 부처님은 행이다라고 해서 태어남에 의해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지금 행에 의해 수행자가 될 것이며 너의 그 행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라고 숫다니파타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가족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비록 여러분은 그 가족을 선택할 수 없지만 가족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

그 선택받아 태어난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택에 감사함을 알고 이제 선택할 수 없게 태어난 가족이지만 이제부터 태어난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행위 모든 것을 선택하기에 이제 업이 아닌 법으로서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냐? 오늘이 바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옛날에는 추석하면 대단한 명절이었었어요. TV에서 새벽부터 그 우리 고향 가시는 길 고속도로 상황을 계속 알려줬었죠. 지금도 때때로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로 어디가 막힙니다, 어디가 안 막힙니다 하지만 지금 내비게이션이 이제 발달되면서 그런 건 나오진 않죠. 오히려 내비게이션을 타라서 하고 그럼에도 지금도 항상 열차표, 고속도로 상황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보는 건 집에 가기 위한 겁니다. 집에 가는 겁니다. 이보다 따뜻하고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집에 갑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가장 기다리는 게 퇴근이시죠. 퇴근의 의미는 집에 가는 겁니다. 퇴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집에 가자. 집에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십시오. 그 집에 여러분의 가족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을 태어남으로 이끌어주신 조상님,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이끌어주신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내일을 살아갈 여러분의 가족이 이 추석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추석을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백중 때도 제가 똑같은 설명을 드렸죠. 이 기간은 불교에서 나 하나를 위한 수행이나 기도나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형성된 건 이전에 계셨던 조상님, 나와 함께하는 나와 부모님, 나의 자손들 이 3세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고 민족의 명절인 추석은 당연히 오곡을 풍성하게 그리고 풍년을 맞이할 수 있게끔 조상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조상 숭배의 모습이지만 불교에서의 추석도 당연히 그러한 마음을 담아 다만 아뜨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 그러한 이어짐의 인과연이 조상님과 우리와 가족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함께하는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추석에 항상 손주, 손녀들을 데려가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이제 신도님들 중에 제가 여쭤봐요. 자식분들보다 손자분들이 더 좋으세요? 그러면 훨씬 예쁘답니다. 왜요? 자식이 더 예쁘지 않겠습니까? 스님, 자식을 낳았을 때는 많은 게 부족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무엇을 해줘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한 번 키워보고 나니 무엇을 해줘야 되고 무엇을 줘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 손주, 손녀들이 오면 그것들을 해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크게 배웁니다. 바로 한 세대를 걷는 거죠. 과거가 미래에게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절실하게 드러나고 추석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이렇게 선물 보따리 들고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를 이렇게 들고 안아주는 그 모습이 참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옛날에는 먹을 게 많고 모든 게 풍요롭고 좋다라는 의미였지만 저에게는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는 표현은 그냥 가장 바라는 거 없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돈 벌려고 서울 가 있어도 또는 취직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어도 이때만큼은 모이기 때문이죠. 그거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돈이 많은 게, 물건을 새로 산 게, 더 큰 집으로 가는 게. 부모님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이 시기에 온정을 전할 수 있게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한번 모이면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족과의 시간을 추석에 보내주십시오. 한가위에 한가득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누리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

한가위라는 표현이 참 이 한가득이라는 표현과 잘 맞아서 제가 참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커대요. 우리 보름달도 둥글게 떠서 모든 것들을 비춰주신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한없이 자비로워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한가위가 될 겁니다. 둥근 달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뤄주듯이 그 가족들을 한가득 안아주시고 한가득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우리 또 선물 같은 거 가지고 가시죠. 요새는 뭘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라도 하나씩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이고 하긴 하지만 추석 때 받는 그 추석 선물 세트라는 그 즐거움이 좀 있는 게 그게 추석의 또 매력인 것이고 택배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가져다 주십시오. 택배로 받아도 되지만 그 선물을 받는다라는 건 기다림이 들어있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기억나면은 항상 옛날에 과자 선물 세트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과자 선물 세트를 이렇게 삼촌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주시면 그 들고 오는 모습이 기대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막 뜯죠. 그럼 과자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저는 또 외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먹기도 했지만 사촌들이 함께 있어서 막 또 나눠 먹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과자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도초에 널려있는 게 편의점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추억 속에 그 과자 선물 세트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아마 웃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게 왜 그렇게 따뜻했을까요? 과자를 먹어서? 아닙니다. 명절에 그걸 들고 온 가족과 그거를 다투면서까지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한가득한 마음이 우리의 한가위로서 기억에 남아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살다 보니 조금 잊혀졌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 기억이 희미해졌던 것뿐입니다. 점차 혼자되고 고립되고 빨라지고 무엇도 기다리지 않는 이 시대에 항상 안아주고 함께하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답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가족이 답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정말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벌어지는 여러 질병들과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람과 함께해서 사회로 나가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죠? 바로 여러분의 집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족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가족이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석이다 보니 뭔가 추석을 알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검색을 하고 좀 쳤다 보다 보니 노래를 좀 추석에는 많이 하죠. 우리 뭐 옛날에도 전국노래자랑 추석 특집 그런 게 있어서 추석을 좀 표현할 만한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 불자님들이 누굴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보다 보니 임영웅 가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임영웅 가수님의 노래를 찾다 보니 너무 좋은 노래가 있어 그 가사말이 제가 오늘 전하는 내용과 추석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영웅 가수님의 뭣이 중헌디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저거는 압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대사죠. 뭣이 중헌디라고 하는 이 사투리죠.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 그 무엇이 중헌디의 그 답을 바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그 누가 어찌 다 아랴. 시집장가 자식나봐 그제야 그 사랑을 알겠지. 이쁜 사람, 잘난 사람 많고 많지만 그 누가 내 마음 아랴.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함께한 내 사랑이 최고지. 어차피 인생살이 세옹지마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바로 그 사랑이 가족입니다.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의 사랑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시집장가 가서 그렇게 자식 나봐야 그제야 그 사랑 진짜 조금 알겠죠. 그리고 얘기하죠. 나 어떻게 키웠냐고.
그런 걸 영화나 제가.

가끔씩 드라마에서 볼 때마다 저는 느끼지 못한 감정이다 보니 참 저렇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공감하기에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쁜 사람, 잘난 사람 아무리 많아도 그냥 내 가족이 제일 이쁘고 잘났죠. TV에 비춰지는 것에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함께하는 내 가족이 최고인 겁니다. 어차피 딱 한 번만 살고 간다 하지 않습니까? 이 한 번 태어나 한 번 살아가는 세상, 지금 금생의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삶은, 이 사랑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여러분의 영웅이죠. 임영웅 가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프로를 준비하면서 너무 참 기분이 좋았었어요.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 찾아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노래를 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불러드릴 자신이 없고 가사를 좀 소개해드린데 정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가족을 알고 가족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 사랑을 함께할 줄 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정말 끝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아가기 바쁜 세상입니다. 근데 비교할 것도 경쟁할 것도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을 할 것도 없는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 추석 절대로 외롭게 보내지 마십시오. 바쁜 일도 힘든 일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전화하십시오. 전화가 어려우면 메시지라도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전화가 어려우면 영상통화라도 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따뜻해지실 것이고 편안해지실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가족이 기다립니다. 가족은 그런 겁니다. 가족은 항상 우리를 그냥 기다려줍니다. 그 기다림에 우리가 늦을 뿐이고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래도 가족은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누군가의 가족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여러분이 이제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추석, 정말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풍성한 걸 혼자 먹고 혼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도 좋지만 그러면 외로워지게 될 겁니다. 오후가 지나 저녁이 될 때쯤 허전함을 느끼실 겁니다. 가족 곁에 가서 조금 잔소리를 듣더라도 조금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 시간만큼 있으면 남은 반년 겨울까지 또는 새해를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들 마음 한켠이 따뜻하고 편안하실 겁니다. 오늘 투게더 보시고 여러분 가족분들에게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 영상통화라도 한번 꼭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족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 손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세음보살이고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부처님이며 미륵이실 겁니다. 관세음보살은 곳곳에 계신 화신입니다. 기도를 받아들여 주시는 관세음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진짜 찾는 관세음은 여러분 곁에 계신 지금 이 순간 추석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일 겁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투게더가 오후에도 재방송을 하죠. 재방송으로라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떠나서 먼저 집으로 간 가족들께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십시오. 잘 올라가고 있니? 기름 막히지 않니? 별일은 없니? 잘 도착했니? 그 별거 아닌 전화 한 통이 때론 귀찮을 수도 있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며 자비일 겁니다. 이번 추석은 조금 더 귀찮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하시고 조금 더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2026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2026년이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은 2027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올해, 그리고 올해의 추석 가족들과 행복하게 따스하게 보내시고 이 추석에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이시고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위안이 돼주고 서로 함께하고 우리 더 사랑하며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투게더라는 제목과 같이

함께하는 이 시간으로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이 가족들과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저 환한 보름달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복덕과 지혜가 환하게 빛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좋은 날 되시고 항상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BTN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4: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3: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4: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 그거 좋네. 좋아.
4: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3: 제사까지도?
4: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3: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 하우스 고맙습니다.

0: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0: 군사.
1: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팀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나 자신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좋은 음식과 좋은 말씀도 나누시면서 내 마음의 풍요로움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종팀의 선클래스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힘과 지혜가 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0: DTM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정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기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2: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

제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이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풍요로운 한가위, 방송포교로 부처님의 밝은 지혜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풍성한 추석 명절, 지혜와 자비의 법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 보름달처럼 넉넉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온 가족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납니다.
4: 즐거운 추석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0: 전문의 양혜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워낙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1: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0: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0: 뼈에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

0: 했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 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에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0: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네. 네. 저기 뭐야 무릎을 네.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물도
2: 빼고
1: 물도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주사를 맞았어요.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네.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보내도 드리고 이번에도 아,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1: 네,
0: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란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0: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

0: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숨을 쉴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따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3: 네, 이 협착증
0: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0: 식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에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기부카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2: 네.
3: 67이야.
2: 어허.
1: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2: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0: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2: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네.
2: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0: 시술을요?
2: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0: 아,
1: 어,
0: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1: 예, 그렇죠.
0: 네.
2: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0: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1: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1: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1: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1: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1: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1: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1: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아, 수술 없어요.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1: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1: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2: 예.
1: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4: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0: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나투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경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여래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여래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0: 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법장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이 추석이 되면 우리 항상 가족들의 곁에서 가족들과 함께 둥근 보름달을 보며 많은 것들을 발언하실 겁니다. 큰 나무의 그늘과 같이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의지해 주시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의 따스한 부처님이며 관세음보살님을 깨닫는 그런 오늘 하루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우리 BTN에서 여러분들의 이 행복한 추석에 둥근 달과 같은 발언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리

0: 자신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4: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7: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년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4: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리,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 월광 보살님께 넉넉하고 충만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합장 축원드립니다. 먼저 가신 조상님들 인연 영가께 감사한 마음 천두의 기도 함께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과 따뜻한 자애심으로 함께 나누는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발걸음을 내딛어 길로 향할 때에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길로 나아가 의지함 없는 경지로 들어가기를 바라라. 무언가에 집착해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찾아 떠나는 길은 수행과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떠난 선엽스님의 기행도 이런 마음에서 비롯됐다.
1: 차기행을 떠나요. 어디로 가냐면요, 베트남 사파로. 우리가 이제 맛있는 차들을 그냥 마시기만 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차를 직접 어떻게 만들고 또 그다음에 차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내 몸과 마음을 빌 수 있는 그런 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 아니, 너무 마음이 설레고 어쩌나 이렇게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또 스님하고 함께 가게 돼서 영광입니다.
3: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을 것 같고 아주 그 건강한 저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0: 어떤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것인가. 시작부터 수많은 물음표를 안고 오른 길.
1: 쉽게 말하면 이 차가 마시는 마데카 소리라고 보시면 돼. 혈관 속의 염증들을 어떻게 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몸에 정화가 일어나고 그 정화를 통해서 몸에 만성 통증 염증들을 좀 씻어낼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일단은 이게 노화가 일어난 상태예요. 왜 너무 많은 걸 드셨어요 지금 사실은.
0: 가장 먼저 베트남을 대표하는 차의 고장 타이용 우엔을 찾았다. 그 중에서도 어떤 껑은 타이용 우엔차의 명성을 만들어 온 것이다.
4: 타이윈성에서 생태계 관광지 많이 있어요. 네. 그냥 자연 속에서 관광지 만들고 사람들이 와서 좀 이제 마음이 힐링하는 시간 보냅니다.
0: 던껑차 문화 공간은 2011년 베트남 타이용 우엔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 차 페스티벌을 위해 조성됐다. 흔히 차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타이용 우엔차 전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데 차나무가 지역에 뿌리내린 역사부터

0: 학배와 관리, 수학, 제다, 유통과 음용문화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1: 계단식으로 해서 산 전체를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네. 굉장히 작업하기가 한눈.
0: 던껑은 타이흥 우엔의 4대 명차 중 하나로 꼽힌다. 그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유구한지 차라리 생산하는 과정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이 전승해온 던껑차 재배와 가공에 관한 지식이 베트남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곳 주민들에겐 차가 생계수단이 아닌 사람의 손과 기억으로 이어져가는 생활문화였다. 그래서 전시관을 나서기만 하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차밭을 만나볼 수 있다.
2: 근데 얘는 이제 직사광근을 많이 쓰니까 차나무가 우리 사철나무처럼 뻣뻣하고 쎄. 근데 새순도 마찬가지야, 새순도. 쓰고, 왜냐면 햇볕을 바로 이렇게 쐬면 탄닌성분 같은 게 많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나무는, 차나무의 맛은 환경, 환경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0: 같은 차나무라도 어떤 햇빛과 비를 맞고 어떤 흙에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 맛과 향까지 달라질 수 있다. 초목은 저마다의 성질에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차나무 한 그루에도 부처님의 법이 담겨 있고 그 말 없는 법은 귀로 들으려 하면 끝내 알기 어려우니 눈으로 보고 느껴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차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찻잎이 한 잔의 차가 되는 전 과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디엔인 팜스테이에 도착했다. 모름지기 금강산도 시구경이라고 차를 배우러 왔으면 어떤 차인지 맛을 보아야 한다. 던껑은 타이흥 우엔에서도 이름난 차의 산지인 만큼 그 맛이 훌륭하다.
3: 이제 온유라고 아침부터 너무너무 바쁘셨잖아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호흡도 하시고 바람도 한번 느껴보시고 마음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한번 다 내려놓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십시오. 차 우리는 것도 이게 중독법이에요. 우리가 삶의 균형을 놓쳐버리면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또 오잖아요. 몸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또 정신의 문제도 오잖아요. 근데 이 차 우리는 것도 이 시간과 그 양과 이걸 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차에도 맛이 조금 달라지니까 예. 차를 한번 드시면서 서서히 한번 눈을 감고 찾아보세요. 내가 느끼는 어떤 맛이 느껴지는가.
0: 한 주전자에서 우려낸 차도 마시는 사람에 따라 그 맛이 다르다. 그건 차를 마시는 이의 미각 차이가 아닌 저마다 지나온 경험과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3: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어. 이 차마다 각자 느끼는 맛이 다 다를 거예요.
4: 단맛, 쓴맛이 같이.
5: 오, 단맛, 쓴맛이 같이.
4: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녹차는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확 느껴지는 그런 게 딱 들어오는데, 이 차는 그런 에너지가 확 들어오는 이런 느낌을 갖고, 굉장히 부드러워서. 맛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좀 짠맛에 가까운 옅은 짠맛.
0: 이제 이 한 잔의 차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직접 체험해 볼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찻잎 따기는 20년 넘게 차를 연구하고 개발해 온 선엽 스님에겐 언제나 새롭다. 이곳 티엔인의 차밭은 주변 농가와 연계한 차밭으로 약 30헥타르 규모이다. 이 가운데 5헥타르는 베트남 정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된다. 청정한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제철 재료로 약차를 만들어 온 선엽 스님에게 찻잎 따기는 수행의 시작인 동시에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6: 스님,
3: 네.
6: 어떠세요? 우리나라 차랑 비교했을 때?
3: 우리나라 차에 비해서 이렇게 좀 차가 이렇게 잘 좀 신선하다 그럴까 물기가 좀 많아서 습도가 높으니까 좀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태양의 우리나라 차는 약간 씁쓸한 맛이 좀 많이 나는데 먼저 품평을 했을 때 차가 굉장히 순한 맛, 좀 토양의 기운이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약한 듯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0: 떤꺼웅 지역은 낮은 산과 구릉이 이어져 있고 아침마다 짙은 이슬이 내려앉으며 비옥한 토양과 강하지 않은 햇볕은 차 맛을 만드는 최적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0: 와 부드러운 맛은 차나무가 천천히 자라나는 환경에 있다.
1: 그 차의 좋고 나쁨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2: 네, 차의 좋고 나쁨은 차의 생육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차의 생육 환경이 오로지 차에 집중되어 있는 환경. 그래서 이곳에는 와보면은 사람과 차가 공존하고 있지만 차가 자랄 수 있고 차가 환경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굉장히 정제가 잘 돼 있고 수분량이 굉장히 촉촉하고 일상인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중간중간에 물을 이렇게 뿌려줘서 그런지 굉장히 촉촉하고 그래서 차가 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덥고 습한 기후 속에서 차나무는 여러 번 새순을 내며 자란다. 특히 고급차가 드는 찻잎은 한 싹의 두 잎을 기준으로 채취하는데 아직 펼쳐지지 않은 맨 위의 어린 싹을 고르는 것으로 새순 중에서도 가장 알맞게 자란 찻잎만 떤끄엉차라는 이름으로 탄생할 수 있다.
3: 중국, 인도, 스리랑카, 대만, 일본 이런 데는 제가 거의 다 다녀왔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도 어마어마한 차밭이 있다는 걸 스님을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곳은 꼭 한번 가보자. 또 이 스님을 따라서 내가 가지 않으면 언제 또 가보겠느냐.
0: 같은 차나무라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땅과 계절을 품고 있듯이 똑같이 찻잎을 고르는 과정 속에서도 저마다 다른 마음을 낸다. 세상에 같은 찻잎은 없고 같은 맛을 내는 차 또한 없다. 누군가는 차밭을 바라보며 그저 아름답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길 발원하듯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노동이 될 수도 수행이 될 수도 있다. 찻잎을 딸 때에는 그 오묘함을 알아야 하고 차를 만들 때는 그 정성을 다해야 한다. 다성이라 불렸던 초이 선사의 말처럼 차를 만드는 과정은 온 마음을 지극히 다하는 정성의 연속이다. 채취한 찻잎은 바로 가열된 솥으로 향하는데 이 과정을 덮는다고 표현한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생잎을 뒤집어가며 열을 가하고 식히기를 반복하는데 이때 초벌하는 과정은 살청이라고 해서 찻잎이 갈색으로 산화되는 것을 억제해 빛과 성분은 유지하게 된다.
2: 제일 처음에는 제가 먼저 손으로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일부 숨을 이렇게 죽여놓은 다음에 양이 많잖아요.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 죽어. 숨이 죽고 나면은 이게 양이 또 한 5분의 1로 줄거든요. 여기 녹차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기가 너무 많아.
4: 우리나라 녹차보다.
2: 근데 이게 만들어 보니까 확실히 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덮을 수가 있는데 얘는 물이 너무 많아서 손으로 덮을 수가 없고 화상 있겠어요.
0: 한낮의 더위에 솥의 열기까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다.
2: 근데 물기가 많으니까 차가 부드러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0: 차는 가열과 후속 가공에 의해 떫은 맛과 향의 양상이 달라진다. 처음 설정 과정을 통해 빳빳한 생잎이 부드러워지고 수분이 줄면서 숨이 죽고 강한 풋내가 줄어든다. 이때 잎의 색과 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런 변화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인 유념이 가능해진다.
2: 차가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차를 이렇게 유념을 하면 상처 내기를 하면 차가 맛이 없어져요. 실크 스카프 빤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가볍게 그냥 세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타에 탕수가 여러 탕으로 오래오래 나오거든요. 한 듯 안 한 듯 한 듯 안 한 듯 이거 갖고 이렇게 이 상태가 돼야지 차의 유념이 끝난 거예요. 이 상태가 이리 와보세요.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자 만져보세요. 이거 제가 예, 자 한번 이쪽 만져보십시오.
5: 아유 끈적끈적하네.
2: 예, 예, 이거 한번 만져보십시오. 근데 이걸 골고루 하면 20탕 정도 우려 먹을 수 있어요. 이 상태 이렇게.
5: 아, 네. 차 있어요.
2: 네. 이렇게 뭉쳐갖고 공 네. 공굴리듯이 공굴리듯이 가볍게.
5: 가볍게.
2: 예, 네, 가볍게 이렇게.
5: 하는 이유는 뭐죠?
2: 상처 내는 거. 그래야 차 맛이 우러나는 거예요. 이 녹차가 영양분이 다 우러나도록 지금 이게.
5: 네.
2: 저기 한번 해보세요. 보살님들이 한 차하고 이 차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4: 이렇게 이렇게
2: 예, 한번.

0: 해보세요.
1: 같은 방향으로.
2: 같은 방향으로.
3: 저쪽 방향으로 해야 돼.
0: 됐어요. 이제 손 놔보세요. 그다음에.
4: 주무를 유, 비틀 렴. 말 그대로 찻잎을 비비고 주무르며 형태를 만드는 유념은 베트남에서는 보째라고 한다.
3: 힘 많이 줘야 되나요?
0: 네. 힘 많이 주면 안 돼.
3: 안 줘도 안 되고 많이 줘도
0: 안 되지 절대.
4: 입 안팎의 수분을 고르게 만들고 세포 조직을 적당히 눌러 차의 성분이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으로 생잎을 강하게 비비면 조직이 손상돼 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너무 약하면 차가 우러나지 않는다.
0: 살청을 한 다음에 유념을 하잖아요. 유념이란 건 차의 상처내기인데 그 상처를 냄으로써 차가 우러나고 차의 영양분이라든가 미네랄 성분이 우러나는데 그 유념을 너무 강하게 하면 탕수가 많이 우러나지가 않아요. 차의 영양분이 한꺼번에 빠지고 떫은 맛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차를 이렇게 유념을 할 때 그 강약을 조절을 잘해야지만이 온전히 좋은 차, 품질이 부드럽고 맛이 균일한 차, 그리고 여러 탕수를 우릴 수 있는 차가 나옵니다.
4: 차를 만드는 과정은 견디고 버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0: 빨리 누르세요, 일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안 살청이 돼야 안 돼. 살청이 안 됐잖아. 빨리 눌러요, 일어서 눌러.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뒤집어야지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뒤집어야지 이 온도가 손으로 해보세요 한번 제일 처음에 손도 뒤고 아니 뜨겁기도 하고 그 과정을 다 견뎌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좋은 차가 나오는 거예요
4: 사람의 손끝에서 탄생하기에 맛도 모양도 제각각이다
0: 해보세요 만져보세요 차라는 효과가 만드는 과정 안에서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좋은 차에 완성이 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차 만드는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지만이 건강한 차가 나온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게 이게 응고가 이렇게 붙지를 않아요, 서로.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죠. 정성도 중요하고 이 차를 만드는 사람은 몸가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차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5: 저희가 만든 거는 차가 이렇게 손에 딱 달라붙지 않고 수분이 많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만 많이 마셨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 만드는 사람의 정성, 마음가짐, 몸가짐들을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4: 찻잎에 남은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차를 덮고 유념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때 솥이 너무 뜨거우면 잎이 타고 고유의 향을 잃을 수 있고 온기가 부족하면 빛과 향이 살아나지 않는다.
0: 이렇게 지금 덮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차 맛이 품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눌어있는 애들이 나오면 눌어요. 타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같이 하십시오.
4: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면 향 올리기를 한다. 이때는 찻잎을 계속 들어 올리고 뒤집어 불이 한쪽에 몰리지 않게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제대로 완성된 차에서는 어린 찹쌀이나 햅쌀을 연상시키는 향인 흐엉곰이 난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한 잔의 차에도 지극한 마음이 담긴다.
0: 오늘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찻잎을 한 입 한 입 따셨죠? 그 찻잎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이 늦은 밤까지 차를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우리 만든 차가 이렇게 황금빛 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거 내포성이 좋아갖고 차에 있는 그런 미네랄이랑 영양분 성분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보이시죠? 이게 차의 영양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선일미락에서 차 맛과 이렇게 수행하는 일이 한 맛이고 또 마음 살피는 일과 세상 사는 일이 또 한 맛이거든요. 아까 그 차하고 또 맛이.
4: 당나라 규현 선사의 말처럼 차 세 잔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잠시 마음속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다.
6: 걷는 과정을 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얘가 어떻게 반응한지 찻잎이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얘가 맛을 내는 게 차이가 있는 거를 직접 이렇게 또 맛을 보니까.

0: 그게 굉장히 차가 되게 살아있는 느낌? 뭔가 좀 산 생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내 몸속에 그동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탁기들, 내 몸속에 있는 음식, 그동안에 우리가 섭생을 하면서 쌓였던 그런 독성들을 좀 많이 배출하고, 차밭에서 딸을 타고 풍력을 했잖아요. 풍력을 하면서 몸속에서 땀이 빠져나가고, 또 우리가 중간에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몸이 지금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2: 차는 이렇게 잔을 채울수록 몸과 마음을 비워낸다.
3: 이 V차하고 녹차의 다른 점, 이 여기 녹차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2: 맛을 받아들일 때에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법리를 얻어 감로로 충만하기를 바라라 했던 화엄경의 구절처럼 차를 마시는 일 또한 수행과 다르지 않다.
1: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또 몸을 쓰고, 또 몸을 쓰기 이전에 마음을 의식을 일으키고, 의식 작용에 의해서 또 좋은 생각, 나쁜 생각에서 좋은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지수화풍 사대가 결론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내 몸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내 마음이 괴롭고,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게 바로 이 섭생의 작용이고, 대우주와 소우주인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걸로 교감이 되었을 때 온전하게 내가 나로서 태어나서 나로서 건강하게 살다, 또 세상과 자연과 더불어서 내가 아름답게 회향을 하고 가는가, 그게 우리가 이 차를 마시는 취지가 아닐까요?
2: 차의 정신과 몸이 모두 온전하여 조금의 흠도 없다. 마음의 더러운 티끌과 먼지를 모두 없애고 차의 맑은 정기를 들이마시니 큰 도를 이루는 날이 어찌 멀다고만 하겠는가. 종일 땀 흘리며 찻잎을 고르고 덮고 유념했던 시간들이 한 잔에 담겨 있으니 그 지극한 마음을 맛보는 이 시간이 곧 선정에 드는 시간이다. 마치 구름 속을 걷는 듯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사파. 그 중에서도 판시판사는 베트남 북부 호앙옌선 산맥의 최고봉으로,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를 아우르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가장 높은 산으로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고 불린다. 판시판 정상 부근에는 다양한 사원과 불교 문화 공간들이 자리 잡고 있어 나를 찾아 떠나는 불교 순례길로 통한다. 구름 위로 오르는 길을 따라 아미타불과 나한, 관음보살과 사찰들을 차례로 만나는 수행길이기도 하다. 향은 욕심과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을 맑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향이 자신을 태워 주변을 향기롭게 하듯 수행을 통해 자신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다스리고 그 공덕을 다른 이들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차를 찾아온 여정의 끝, 부처님께 올릴 향을 든 선엽 스님. 판시판 정상에서 사르는 이 향은 그동안의 여정과 수고 속에서 배운 가르침과 차를 통해 얻은 평안이 모든 이에게 이어지기를 발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차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본래의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찾아온 이 길. 선엽 스님은 향 하나에 초발심을 되새기며 짧고 긴 여정을 함께해 준 도반들과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다시 내딛었다.
4: 가릴 것과 드러내줄 것, 그리고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이렇게 기후를 통해서 무상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서 모두가 큰 깨달음을 얻었고요. 또 이렇게 대자연의 품에 들어와서 우리 순례객들이

0: 못하라니 다들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판시판 상원을 참배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들 또 소원들을 다 이루고 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차를 찾아 시작했던 여정은 무엇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닌 무엇을 내려놓는 길이 되었다.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마음은 밝아지며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되는 것. 베트남에서 만난 차 한 잔을 통해 마음을 일으키고 인내하며 다시 내려놓는 과정을 지나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음을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더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 지원에서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 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0: 7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던 부처님의 생애를 쫓아가는 부다로드 부다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사리불목건년의 열반, 부처님 만년에 세 가지 비극이 있었고 제발달타의 승단분열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석가족의 멸망, 비우리왕에 의한 석가족의 멸망, 그 다음에 사리불목건년의 열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을 목건년 같은 경우는 일반 제자는 아니고 훨씬 더 격이 높은, 그래서 사리불은 거의 총리급에 해당하는 제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목건년은 조금 성격이, 성정이 좀 팍팍한 분이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여유롭게 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건년의 열반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집장범지, 집장범지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수행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니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면 외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수행 집단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다른 표식으로 생각하면 아마 불교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행 집단들과 충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논점들, 그러니까 논쟁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목건년이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 같은 역할들을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목건년을 어떻게 보면 기습한 거죠. 그래서 증일화엄경 권 18에 보면 십장범지에 의해서 자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때 이제 유체이탈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리불에게, 자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리불에게 고지를 해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너무 힘들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너는 신통이 있는데 왜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업의 결과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통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함경에 나온다는 거는 이게 초기와 관련된 아주 초기 얘기는 아니고, 이것들도 어차피 다 기록되는 거는 기원 후에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많이 암기에 의해서 전승될 때 벌써 말이 많이 보태졌어요. 그래서 뭐 원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농도 깊은 원형을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게 암하고 니까야거든요. 그래서 암 니까야, 그 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그건 남방엔 니까야라고 부르고 위에는 그냥 아가마라고 부르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율장, 이런 자료들은 다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자, 그래서 타살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건년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목건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리불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좀 애매한 기록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균두사미와 더불어서 함께 둘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사리불의 위치로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었나? 근데 뭐가 제대로 나오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열반한다는 것도 사실은 잘 납득도 잘 안 되고, 고향에서 돌아가시는 거는 우리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구 초심인데, 어떻게 보면 여우도 죽을 때가 돼서 머리를 뭐 고향 쪽으로 돌린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 거짓말이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그런 식의 문화가 별로 없어요. 인도는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행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고, 승려들도 어떻게 보면 수행자들도 만행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고향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절집에 내려오는 얘기 중에 고향을 묻지 마라, 뭐 나이를 묻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님들끼리는.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고향에 그것도 사미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병으로 열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균두사미가 사리를 가지고 와요. 사리불에 어떻게 보면 화장을 하고 나서 그 사리를 가지고 와요. 그때 부처님이 또 엄청난 이렇게 태도를 취하시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나율 졸고 있을 때 부처님이 굉장히 좀 한번 역정을 내셨다. 그리고 요 사건 때 비우리 왕이 석가족을 전멸시켰을 때 부처님이 굉장히 역정을
그리고 사리불이 돌아가신 거를 고지를 받게 되거든요. 사리불이 열반했습니다.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고향에 가서 열반에 들겠습니다라고 해서 오케이가 됐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을.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바함경에 보면 자바함경이 더 짧은 문헌들이기 때문에 자바함경이 더 어떻게 보면 농도가 짙은 초기와 관련된 문헌인데 거기 보면 내 교단이 텅빈것 같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설하다가 제자들을 보다가 갑자기 사리불이 돌아가신 거를 생각을 하고, 내 교단이 텅빈것 같다. 당신이 그러니까는 감정이 이게 주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는 게몇번 그렇게 나온다니까, 몇 번. 그리고 이 균두사미가 사리불을 화장하고 나서 그 사리를 이제 수습해 와요. 사리는 뼈입니다. 구슬이 아니고 뼈예요. 그래서 이거 신골, 연골이라고 하는 거야. 신령한 뼈. 그 다음에 연골도 신령하다가 똑같은 맥이에요. 신령한 뼈. 신골, 연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범주를 나중에 제가 부처님 화장하실 때 관련해서 얘기를 쭉 해드릴 건데 그 사리범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해. 시신도 살이에요. 시신도 살이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온 뼈, 그러니까 중간에 향유를 부어서 불을 꺼요. 화장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 뼈를 수습하는 게 살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거 보여드렸었잖아요. 피프리하와에서 출토된 석가족이 모셨다는 거기서 출토된 사리가 델리 박물관에 있는 거고 델리 박물관에 있는 그 사리가 부처님 사리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 넘버원 사리인데. 뼈죠. 구슬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구슬 뭐 약간 이렇게 진주 같고 뭐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거 한 개도 없어요.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리를 그 뼈를 가지고 나중에 쪼개서 아쇼카 왕이 분탑을 하는 거예요. 분사리탑, 사리탑을 여러 개로 만들 수 있는 게뼈 편들이 나오는 거야. 뼈 조각들. 그러니까 그걸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도 뼈고 이것도 뼈예요. 그러니까는 뼈만 꼭 사리가 아니고 시신도 사리고 그 다음에 유해죠 유해 네, 사리고 그 다음에 구슬사리는 훨씬 뒤에 나와요 훨씬 뒤에 네, 시대적으로 보면 훨씬 뒤에 그런 대보적경에 관련된 그러한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더니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대보적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세상이 무너질 때이 세상이 다 성주쾌공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가는데 그 겨울 기간에 들어서면 이 세상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어진대. 그때 부처님의 이 사리는 뭘로 바뀐다고 말하냐면 만이주가 된다라고 나와요. 없어지지 않고 만이주로 질적 변환을 한다라고 나와. 그 만이주가 저도 만이주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얘기만 나오는 거라서, 그 만이주를 지금도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게 옴만이 반명음입니다. 오, 연꽃 속의 만이주여. 라고 하는 게 옴만이 반명음이라는 뜻입니다. 옴만이 반명음이거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구슬 양태의 모습으로 나중에 변화한다라고 하는 설정값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그런 구슬사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대승불교 시기쯤 와야 가능한 얘기고, 그전에는 다 뼈사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대가 오래된 건다 뼈사리로 출토가 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구슬사리는 시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서 이 균두사미가 사리를 이렇게 모시고, 그러니까 유해를 모시고 온 거야. 네, 화장한 남은 유해를 모시고 온 거야. 그랬더니 증일화엄경 19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폭풍 속에 가지가 꺾인 큰 나무와 같다. 사리를 딱 받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가지가 다 끊어져서, 나는 이제, 쉽게 말해서 힘을 잃었다. 어떻게 보면. 그 번성함을 놓쳤다. 믿고 의지했던 총무 같은 전체 일을 다 어떻게 보면 주관하던 그 제자가 열반을 해버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인데 뭐 이런 그래서 사리부레와 관련해서는 깊은 슬픔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사리부레에 대한 극찬도 있죠. 기록에 찾아보면 사리부레는 나를 안 만나서도 오래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었을 사람이다. 부다가 될 수 있을 사람이다. 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리부레는 좀 특별한 제자였고 그에 반해서 목건년을 이렇게 애도하는 대목이 나오느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리부레하고 목건년이 비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리부레 목건년 이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비중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나. 그래서 사리부레 압도적 일강입니다. 압도적 일강.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 이제 제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도 나오냐면 저기 논어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논어에 보면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어에서 자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안회입니다. 안회. 예. 그래서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의 수제자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감정을 옮기지 않고 이 사람에게 생긴 감정을 옮기지 않고 하나를 배우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회는 도움이 되는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본 적도 없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스폰지같이 빨아들여서 다 그대로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공. 자공이 매점매석에 오나라 대부 법녀와 더불어서 매점매석의 시조예요. 그 시절에 매점매석의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떼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자공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자는 그런 식으로 말을 잘합니다. 부처님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안회랑 비교하면 어떠냐. 이렇게 비교 이런 거 잘합니다. 공자는 훨씬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평정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공자는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제자한테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가 따지니까 농담이었어 이러면서 우리 생각하고 약간 달라. 근엄한 막 이렇게 다 교육자고 막 이런 캐릭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제자한테 할 말은 아니에요. 교육자로서 할 말은 아닙니다. 너랑 아내랑 비교하면 어떻다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는 하나를 들으면 셋은 아는데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안 되는 거야. 아내한테는 안 돼. 그런데도 이 자공이 얼마나 자존심도 강하고 이게 대단한 사람이냐면 나도 하나를 들으면 셋은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나도 일반급은 아닙니다. 아내한테 약간 밀릴 뿐이지 충분히 나도 딴 사람한테는 다 평정할 수 있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거든. 자공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공자가 자공이 뒷돈 대줘서 먹고 살았어요. 자공은 재벌이 됐다니까. 공부도 잘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매점매석을 해서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선생님을 이렇게 후원해 줘가지고 다 먹고 살게 해드렸어. 불편함 없이 해드려 뭐 이런 거지. 참 돈이 효자야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공. 그런데 그런 자공이 약간 이렇게 머리도 좋고 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좀 넘어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내하고 공자한테는 맞서지 못합니다. 아내하고 공자에게 맞서지 못해. 그리고 자공보다 아내가 훨씬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리고 아내가 결국 어떻게 죽냐면 아내는 영양실조. 사인이 아마 영양실조였을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주렴계가 정의천 정명도를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내가 누추한 거리에서 나물밥을 먹으면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았던 거를 생각해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그게 공부의 진정한 공부의 목적이다. 이게 도덕적 공부, 인간의 완성으로서의 목적을 가지는 그런 걸 보고 위기지학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공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뭘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도덕적 공부가 진짜 수양을 공부가 진짜 공부야라고 가르치면서 말하는 게 언제나 아내의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수업할 때 첫 마디가 아내가 류추루왕에 살면서 쉽게 말해서 진흙 밟고 그다음에 거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그 공부의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 정신을 생각해라. 그것이 진정한 공부의 길이다라고 시작하고 수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앉아. 이 자자가 들어가면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논어에 자자 들어가는 사람은 유약이라고 하는 유자, 그 다음에 증자, 안자밖에 없습니다. 논어에는. 이 두 사람은 증자가 효경 지은 사람이 증자. 그리고 유자하고 증자는 공자의 말년 제자예요. 그래서 공자가 죽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자의 학단들을 이끌어가는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제자들은 공자도 73살에 돌아가시니까 제자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스승하고 나이 차이 얼마 나는 사람 다 같이 가는 거지. 뭘 하기 뭔 뜻인지 아시겠죠? 공자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73세면 그 시절에 무지하게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공자가 그렇게 오래 산 비결을 논어를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지. 제철이 아닌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고 삐뚤어지게 잘리거나 이런 거 안 먹어요. 딱 반듯한 것만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 같은 거를 잘 가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철의 음식을 먹어야 그 기운을 제대로 흡수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나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거는 신기하긴 해도 계속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기나 이런 것도 반드시 쓸려야 먹는데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삐뚤게 쓰리는 거는 마음이 반듯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 원치 않아. 그런데 이 아내가 죽었을 때 공자가 논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천상여 천상여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 어떻게 보면 후계자 같은 제자가 죽으니까 너무 슬퍼하는 거지. 그게 내가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내 제자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읽어놓은 정신, 내가 계몽하려고 하는 가치 그것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후속 세대가 단절돼 버리면 그 보통 충격이 아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이러면서 슬퍼하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 비슷해요. 내 교단이 텅 빈 것 같다. 감정들이 막 이게 주체가 잘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지. 그리고 비슷한 얘기가 춘추에도 나와요. 춘추에 보면 자로가 죽었을 때 아내 몇 살에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냐면 32살이에요. 32살. 아내의 아버지 또 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로가 내 아들을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수레를 팔아서 우리를 조금 이렇게 좀 후하게 장례를 지내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내 아들은 그 공자의 아들은 백어예요. 공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백어. 공리인데 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내가 수레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대부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요즘으로는 법무부 장관 같은 데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관급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은퇴를 해도 나는 수레를 타야 되는 게 예의라서 내가 돈이 있으면 뭐라도 해주겠는데 나도 돈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팔아서 주면 내 위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그 안노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무리한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도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주고 있는데, 아, 그거를 또 상대가 또 요청을 하고, 아유, 뭐좀 복잡해요. 공자도 막판에 좀 복잡해져. 그리고 자로라고 하는 공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했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머리로는 아내, 똑똑한 걸로는 내가 보기에는 자공. 자공이 반짝반짝 돌아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직하고 충직스러운 걸로는 자로입니다. 자로. 그래서 이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이제 춘추에 나오되, 자로는 자로의 죽음은 진짜 비극적인 비극적이에요. 공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쟤는 온전히 못 죽을 거다. 온전히 못 죽을 거다라고 했던 게 자로예요. 원래 조폭 출신이었고 워낙 승질이 급하고 사람 패는 걸 좋아해. 그런데 공자가 예의를 가르쳐서 사람답게 만들어줬어요. 사람답게 만들어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내부 전쟁, 안에서 전쟁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데, 가신들끼리 막 전쟁들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자로가 너무너무 잘 싸워요. 이 사람이 원래 조폭 출신이고 힘도 좋아 하고 막잘 싸워.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관이 떨어졌고, 그건 뭐 머리에 쓴 관이, 모자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죽음도 진짜 웃겨. 이게 이제 교육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데, 근데 실천력이 좋아. 그리고 사람이 소박하고 좀 뭐랄까 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그래서 관이 떨어지니까, 군자는 관을 써야 된다더라 이러면서, 잠깐만 멈춰봐 이러면서 타임 이러면서 관 쓰다가 옆구리 찔려가지고 야, 전투 상황에서 타임이 어딨어? 타임이 어딨어? 그래서 결국 죽어요.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약간 장비과로서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해쳤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가 갑니다. 그래서 자로를 가지고 젖을 담아요. 이렇게 점여 가지고 젖을 담아요. 그젖 담은 항아리가 택배로 공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했었던, 나랑 티카티카를 많이 했었던, 가장 티카티카가 많았던 게 자로거든요.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고 했었던 게 춘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천추교, 천추교 막 이러면서 또 슬퍼해요. 그래서 공자가 제자와 관련해서 슬퍼하는 이두 개의 대목이 나옵니다.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이런 식의 어법들을 써요. 근데 부처님도 똑같이 이런 식을 하는데, 부처님은 특이하게도 목권연구 관련해서는 언급이 잘 없더라. 아, 이게 목권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섭섭할 수도. 그렇죠. 두 분은 진짜 지란지교, 관포지교 하듯이, 뭐 중마고우 뭐 이런 거 하듯이, 저런 친구도 있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 고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같이, 출가는 목건연이 먼저 하고, 아니 사리불이 먼저 하고 목건연을 이렇게 인도한 걸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걸 쌍현이라고도 불러요. 두 명의 현자, 현명한 사람, 이렇게 쌍현이라고도 불리는, 쌍현제자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거의 같이 가는. 거의 같이 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리부를 화장해서 사리를 모시고 균두사미가 부처님한테 오게 된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여러 제자들이, 사리불 같은 분은 탑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 사분율 잡건도에 이 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리불 탑에 대한 얘기. 탑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으로 만들거나 팔각으로 만들거나 원형으로 만들어라. 형태는, 기본 형태는 그걸 중첩시켜도 돼. 그러니까 사각 위에, 지금 보통 일반 탑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기를 사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탑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중요한 대목이고,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는 탑의 위치나 이런 얘기들이 좀더 많이 나오고, 탑의 형태 얘기는 이때 벌써 어느 정도 이상, 가이드라인이 결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료로는, 그러니까, 외부 형태는 사각, 팔각, 원형이에요. 사각, 팔각은 사진법, 사진법으로 써서 4, 8, 뭐 이런 식과 관련해서 되고, 그럼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거겠죠. 뭐 오각이나 칠각형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고, 재료는 벽돌, 흙, 돌,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고, 이것만 다 쓰느냐? 그게 아니고 돌로다가 기본 쌓고, 옆에 흙으로다가 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기단은 쓸려나가니까 이런 돌로 하고 위에는 벽돌로 하고 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문제 생기는 데는 빈 데나 이런 데는 물 들어가니까 흙으로 이제 메꿔야죠. 그래서 일반인도 탑을 만들었다니까. 그게 다자탑. 아들 많이 낳은 여자를 기념하는 탑. 아들 탑. 그다음에 빈비사랑의 그 어머니 탑 얘기도 나와요. 율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왕이면, 우리 어머니, 뭐, 탑 하나 해드려.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 그게 뭐가 이상해? 화장해서 그냥 탑 하나 해드려. 크게 하나 해드리자. 그게 뭐 이상해? 그런데 불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생각이 좀 달라요. 불교는 일반인들을 탑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기념할 만한 사람만 탑을 하자요. 그러니까 탑을 특수화시키는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뭐 부도탑을 만들어요. 지금도 뭐 그런 걸 만들잖아요. 부도 같은 걸 만들고 할때 아무 스님이나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무 스님이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레벨이 되는 스님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냥 개나걸이나 다 탑을 만든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 문화에 불교보다 먼저 탑은 성립돼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탑은 성립돼 있어요. 기록들을 보면 부처님보다 이게 성립은 빨라. 하지만 안정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게 룰이 확 정해져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르고 있던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탑이라고 하는 것은 기릴 만한 사람만 탑을 쌓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뭐별볼일 없는 사람들은 됐고. 됐고, 똑같은 출가인이라도,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1번으로 된 거는 사리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리불의 탑은 어디다 만드느냐면, 레나, 마을의 가운데요.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 사거리의 중간,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신도가 관리하게. 신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난에게 뭐라 그러냐면, 손떼라. 승다는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너희는 수행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탑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신도들이 하는 거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들은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달라. 팔종의 열반경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도가 주체고, 관리도 신도 할거 아니야. 건탑의 주체도 신도, 관리도 신도. 그러면 이 탑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절에 없어요. 이걸 절에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할 거야? 그러니까 신도와 가까운 데여야 되고, 그것을, 그래서, 마을 복판이에요. 마을 복판으로 들어오는 거야, 불교탑이. 초반에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요, 팔종의 열반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부처님과 그 다음에 불교를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줄이고 좋은 마음을 증장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탑을 만드는 이 룰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사가에서는, 일반 사람들인 경우에는 자식이 만들어주는 거야. 자식이나 관련자들이 만들어주는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뭐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진짜 고생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만들어 드릴게 가능한 거고, 여기는 신도가 만들기 때문에 기념할 만한 사람, 기릴 만한 사람이 아니면 탑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없어요. 그리고 요 중간에 과도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지난번에 제가 몇 회 전에 제가 뭔 말씀을 드렸냐면 가루라 제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탑을 만드느냐? 아까 세속적 관점에서 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 내 오빠니까. 그 세속적 관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가탑이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릴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탑을 만드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탑을 헐어버렸대, 임의로. 그래서 여기 이제 박 터지게 싸우는 사건이 율장에 나오거든요. 눈 돌아가지. 내 동생, 우리 오빠 탑을 우리들이 돈을 내서 만들었어. 그런데 저런 좀 상태 안 좋고 쓰레기 같은 놈의 탑을 만드는 거는 이건 아니야. 그래갖고 그냥 헐어버렸대, 임의로. 그래갖고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싸울만 하지, 내가 봐도. 그런데 결국 불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의 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 율장에 보면. 왜? 불교 탑의 기준은 기념탑이기 때문에. 기릴 만한 사람을 기리게 하는 것이 탑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지 않다가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이들은 이것이 안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룰들이 다 일반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자탑 반분자처럼 다자탑 같이 그냥 애 많이 나뉘어 저도 탑 만드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일반 세속적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리불을 통해서 탑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지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리불이 또 다른 의미점을 가지는 제자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리불 목건년과 관련해서 사리불 목건년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추정돼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리불 목건년이라고 이렇게 지칭돼서 석굴암안에는 사실 십대자를 비정할 수는 없는데 명칭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요게 사리불이고 요게 안안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냥 회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이거를 자루 달렸다 그래서 병향로 휴대용 향로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향을 이렇게 꽂게 해서 담배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불 지피는 들고 다니는 병향로 이거 사리불이라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상이에요. 석굴암은 절대 제자들의 명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라는 정도만 인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연꽃 위에 이렇게 서 있고 그다음에 고무신 같은 이런 신발 신고 있죠. 그리고 코가 약간 매부리코. 그래서 얼굴을 조금 키우면 제가 석굴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굴암이 아마 외부 기술이 들어왔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런 뉘앙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상당히 이국적인 그런 거죠. 물론 통일시대 시대 때 우리나라에 외국인 의장대들도 있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좀 접점이 작은 사람보다 접점이 많았던 사람이 들어와서 서로 이렇게 참여를 하면 훨씬 쉬웠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 이거는 일본 나라 동대사. 동대사에 있는 사리불상으로 추정되는 왼쪽 팔은 지금 이게 흙으로 만든 테라코타이기 때문에 흙으로 이렇게 팔이 있는데 팔이 부러졌던 거를 나무심을 껴서 아마 또 뭐 이렇게 좀 보충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 만들 때 흙이 못 견디니까 나무 골격을 만들었던지. 그런데 지금 이제 파손돼서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칠도 좀 하고 이랬던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나라의 동대사 사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의상대사의 제자들 쪽 계열에서 가서 영향을 줘서 만든 그런 사찰입니다. 여기 이제 목건년으로 추정되는 그런 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병향로 여기도 이제 딱 이국적이죠. 딱 봐도 그냥 우리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확 느껴지죠. 그리고 요 발 보면 로마 샌들 같은 거 신고 있죠. 저런 것도 저런 디테일이 나오려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저게 지금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약간 엄지발가락이 좀 더 많이 벌어진 듯한 모습도 있거든요. 그거는 엄지발가락 끼는 샌들을 많이 신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고 인도 가시면 지금도 많이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저런 디테일을 뽑으려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번 봐가지고 저 디테일이 안 나와.

이게 이제 나라 동대사의 목련상, 목련상 이렇게 손이 왜 저렇게 파손됐느냐라고 하면 이제 손가락 이제 흙으로 만든 거니까 오래되면 저렇게 파손이 됩니다. 얼굴은 굉장히 좀 왠지 슬퍼. 뭐 슬퍼. 우리나라에도 사리불이 있습니다. 사리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천은사, 천은사 아미타부레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등 뒤고 앉아 계신 분이 다 사리불이에요. 청법 비구는 무조건 사리불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네가 사리불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 사리불이야 라고 써 있어요. 사리불 존자. 나 사리불 존자. 되게 재밌어. 이름을 써놨어, 이름을. 그래서 저게 이제 옛날에 장삼은 지금 같이 이렇게 회색이 아니고 녹색, 그 다음에 감색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농나의상 홍가사라고 녹색 위에 홍색 가사라고 하는 게 옛날에 연불에도 있었는데 조계종에서는 저 연불을 안 해. 조계종은 가사색도 이 빨간색 가사가 아니고 고동색 가사. 그걸 몽란색이라고 합니다. 그 가사색으로 바꿨지. 그래서 이게 원래 전통적인 가사. 그래서 가사가 저렇게 짧아요. 조계종 가사처럼 이렇게 길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단 개혁할 때 나중에 그 뒤에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복제 개혁할 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 장삼도, 이거 팔자장삼도 그때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사들은 저렇게 짧아. 그래서 뭐 바라춤, 나비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두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하나를 잡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송광사. 송광사. 여기 보면 여기도 등 뒤고 이렇게 있는, 등 뒤고 이렇게 있는, 여기 이제 무조건 이렇게 청법 비구는 전부 사리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법을 청하는 분은 무조건 사리불이 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등 뒤고 있으면 전부 사리불이고, 우리나라는 부처님의 좌우 쪽에 가섭 안한을 모시고, 티베트 불교나 이런 데는 사리불 목건전을 모십니다. 사리불 목건전을 모십니다. 사리불 목건전이 원투 제자니까. 그럼 가섭 안한을 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모십니까? 선종에서는 마하가섭에게 부처님이 그 신법을 전하고 안한에게 전해져서 그쪽을 높이기 때문에 마하가섭과 안한을 이렇게 놓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사리불 목건전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현사 불상 이렇게 보면 여기에 제자들이 네 분, 저쪽에 네 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리불 목건전으로 추정을 하는 정도고, 여기 이제 마하가섭 안한은 따로 10대 제자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뒤에 청법 비구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쌍계사, 쌍계사도 이렇게 있고 제자들 이렇게 여기. 이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중간에 톡 튀어나오는 백수 비구, 늙은 약간 비구 스님으로 나오는 거는 마하가섭이고요. 젊은 청춘으로 나오는 거는 안한이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안한과 가섭은 나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그런 모습 정도. 그래서 저 안쪽에 사리불과 목건전이 존재한다더라. 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리불과 목건년의 열반과 그 다음에 그 의미, 그리고 사리불이 어떻게 보면 총무와 같은 전체적인 굉장히 일반 제자하고 다른 한급 높은 제자의 역할을 했었다더라. 그리고 그 부분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슬퍼한다는 대목, 그 다음에 사리불을 통해서, 사리불의 열반을 통해서 불교식 탑이 정립되기 시작한다더라라고 하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안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안한 있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안한입니다. 안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0: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 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 선원과 삼랑진 여여 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언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선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당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우리 민족의 포복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팔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감옥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연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팔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기억하나 대바다 타왕자? 향락궁에서 나도 애원했었지. 네게 간청했지. 그런데 네 맘대로 하더군. 나도 내 맘대로 해봤어.
1: 네가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말해!
0: 네가 다른 얘기랑 나누는 밀담을 들었거든. 그때 난 결심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야수다로 공주를 보호하겠다고. 공주님, 여기서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왕자님은 다른 왕자님들이랑 주서인 놀이를 하고 계세요.
2: 왕자가 아직 여기 있어? 그런데 나는
0: 그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해나를 바르신 후에 공주님은 궁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2: 아니야.
0: 공주님 잠깐요. 베일에 해나가 묻었네요. 다른 걸로 바꾸셔야겠어요. 가시죠. 난 공주님 방으로 따라가서 그 오염된 베일을 쓰고 나왔어. 호수에서 네 병사들은 날 공주로 알고 여기로 데려오더군.
1: 난지 네가 감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0: 알지! 여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신 분을 위해 작은 일을 하나 했다. 왜? 나는 태자마마의 아내가 되실 분의 명예를 보호한 거야.
1: 너는 누가 보호해줄까?
0: 그런 걸 걱정했다면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
1: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네가 원한다면 지금 바로!
0: 죽여? 내가 기녀라고 불리던 그날 난 이미 목숨을 잃었어. 네 계획은 진짜 괜찮았어, 왕자. 허나 운명은 머지않아 바뀌게 돼 있는 법.
3: 운명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0: 넌 절대 야소다라를 갖지 못해!

0: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며 있어, 파자파티?
1: 이 보석들이 시타르타의 옷과 어울릴지 어떨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런 건 로시카를 시켜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미타마마. 시타르타의 결혼에 티끌만큼도 부족함이 없어야 해요. 숫도다나 대왕의 아들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0: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왕비.
1: 뭡니까, 페야?
0: 인도 전역의 모든 왕과 황제들에게 청첩장을 보냈는데, 그런데 한 군데가 빠졌어.
1: 누굴 말씀하시는 건지요?
0: 당신의 작은 아들,

0: 왕비 마마. 그동안 시타르타 양육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친아들이 있다는 것도 잊고 있군요.
1: 누군가 당신을 비웃었다지요. 어떻게 의붓아들을 기르겠느냐고. 그래서 당신은 태종의 아들을 지웠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당신은 그 아이하고 거리를 두었지요. 시타르타가 다 자랄 때까지는 그 아이를 부르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2: 마하마야 마마와 약속했거든요. 시타르타를 잘 돌보겠다고.
0: 이제 시타르타도 장성했어요.
2: 그 아이도 많이 컸겠네요.
0: 이제 시타르타는 고파에게 돌보라 하시고 마마의 소생이 자라는 걸 보셔야지요.
2: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이름을 무엇으로 불러야 할까요?
1: 난다. 난다라고 불러요.
2: 난다.
3: 어머니,

0: 제 어머니가 맞으세요? 피리를 부시나요? 저도 가르쳐 주실래요?
1: 오라버니, 여잔 다른 여자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들 하죠. 하지만 오늘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이 여인 앞에 절을 올리네요.

0: 이걸 받아. 받으라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테니 그걸로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겠구나. 어서 가.
1: 망갈라 마마,

0: 아직 차비를 안 하셨네요. 왕비마마가 마마에 대해 여러 번 물으셨어요. 옷은 아직... 다무카?
1: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마께서 듣질 않으십니다.
2: 나를 조롱하느냐? 내가 왜 치장을 해야 돼? 데바다타가 결혼이라도 하나? 나는 결혼식 같은 거 참석하고 싶지 않아. 어서 가!

0: 아미타 고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1: 형한테 저주의 눈길이 닿지 못하게 하고 있지? 그 누구도 저주의 눈길을 보내지 못하도록.
0: 고모님, 야소다라가 눈길을 보냈어요. 그래서 태자가 고모님의 사위가 된 거죠. 이건 뭐죠?
2: 시타르타의 복에 올가미를 씌우는 거지.
0: 이제는 고삐가 꿰었네, 시타르타 형. 도망갈 길이 없어 보이는걸? 잘 생각해봐.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5: 얼마나 깊고 선명하게 나왔는지.
6: 이건 시타르타 태자의 사랑이 이토록 깊고 선명하다는 거야.
5: 헤나는 그만 쳐다보고, 시타르타 태자가 식장에 도착했대.
7: 서둘러, 태자가 도착했다는구나. 어머니가 날 데리러 오고 계시겠다.
5: 여기 좀 봐요, 공주가 결혼식 단상에 서지 못해 안달났대요.

0: 비바?
1: 네.
0: 망갈라 마마는 안 오셔?
1: 그런가 봐요.
0: 왜?
1: 마마는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답니다.
0: 어째서?
2: 제가 말했잖아요. 망갈라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좋겠다고.
0: 아미타 마마, 염려 마세요. 제가 오라버니를 모시고 직접 가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보고 올게요.

0: 이게 뭐예요, 망갈라 숙모? 아직 준비도 안 하시고.
1: 시다르타는 이미 결혼식장에 도착했대요.
0: 어서 일어나세요. 데바다타도 찾을 수 없네요. 얼른 일어나십시다.
2: 아니요, 왕비마마.
1: 왜 그래요, 망갈라?

0: 저는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럽니다, 폐하.
1: 조롱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0: 수년 전에 제가 들뜬 마음에 모두에게 말했었죠. 제가 결혼합니다. 결혼합니다라고요. 제가 샤카 가문의 수장이신 숙도다나 대왕과 결혼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전 조롱거리가 됐어요. 제가 오늘 결혼식에 참석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웃어대겠죠. 망갈라는 수치심도 없어라고 속삭이면서 자기 아들 대받았다가 야소다라와 결혼한다고 자랑 많이 하고 다녔잖아. 그런데 야소다라는 시타르타와 결혼을 하네?
2: 시타르타도 아들이 아니던가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카필라바스투 백성들이 뭘 하겠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겠죠. 왕가에 큰 분열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0: 분열 같은 거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태자에게 그토록 말했던 겁니다. 여자 하나를 두고 형제간에 웬 경쟁이냐고요. 하지만 두 분은 전혀 말리지 않으셨어요. 실은 부마 경선에 참여하라고 시타르타를 격려하셨죠. 이젠 이전처럼 우리 대바다타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으니까요.
1: 그렇지 않소. 지금도 나는 대바다타와 시타르타가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 그래요, 망갈라 숭모. 대왕께 그 아이들은 카필라바스투의 두 눈과도 같아요.
0: 맞아요, 왕비마마. 아이들은 두 눈이지요. 허나 하나는 왼눈이고 하나는 오른눈이지요. 하나는 상서롭고 하나는 불길하죠. 하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르게 되고 다른 하나는 그 왕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겠지요. 태자는 야소다라를 얻고 왕좌도 차지하겠죠. 그럼 우리 대바다타는요?
1: 시타르타가 대관식을 치르면 동쪽 왕국을 대바다타에게 물려주겠노라고 마음 먹고 있어. 그렇게 두 왕자가 자기 왕국을 키워나가면 샤카 가문에서 우리 영향력이 지금처럼 유지되겠죠.
0: 그 말씀을 약속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2: 대왕의 말씀을 의심하십니까?

0: 태자, 왜, 왜 식장을 떠나 여기까지 온 거니?
1: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0: 질문?
1: 친척은 꼭 피를 나누어야 하나요? 피를 나누지 않으면 친척이 될 수 없나요?
0: 너는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1: 마마께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형을 쫓아 뛰어다녔고요. 저는 숙부님께도 많이 배웠어요. 숙모님,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고파 때문에 화가 나셨죠?

0: 숙모님께서 말리셨는데도 제가 부마 경선에 참여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안 그랬다면 세 사람이 다 고통받았을 겁니다. 고파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곁에 계셔주세요. 숙모님의 축복이 형에게 중요한 만큼 저한테도 중요합니다.
1: 이런, 일어나라 시타르타, 이게 무슨 짓이니? 궁안의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나는 그저 네 형이 걱정됐을 뿐이다. 그래서 차별할 것도 잊고 있었단다. 안 그랬다면 네 숙모가 돼가지고 결혼식에 참석 안 할 리가 있겠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왕비 마마, 대자한테 말 좀 해주세요. 어서 가렴. 나도 곧 뒤따라가마.

0: 9번
1: 마세!
0: 호산나무 프라스나니 9번
1: 마세!
0: 호산나무 프라스나니 9번
1: 마세!
0: 호산나무 프라스나니 9번
1: 마세!
0: 호산나무 프라스나니 9번
1: 마세!
0: 호산나무 프라스나니 9번
1: 마세!
2: 잘 오셨습니다. 플러스 에너지 대왕 샤카우게 카필라 바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적의 마차가 무엇을 하는 거지? 라고 잠깐 생각했지요. 평화 조약을 맺은 우리가 이제 형제국이란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3: 친구에겐 친구로, 적에겐 적으로 대합니다. 그래도 친구와 적을 다 존경합니다.
2: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우리 친구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문턱에 서서 이 꽃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환영하십시다. 받으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친구?
3: 아니요, 드러나단 전화. 오늘은 댁에 경사가 있지만 내일은 저희 집에 경사가 있을 수 있지요.
4: 카필라 바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5: 코살라 국왕, 프라세나지 전하. 이렇게 와주신 건 우리의 우정을 확인하는 좋은 행보입니다.
3: 먼저 위대한 인도주의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히타르타 태자는 어디 있나요?
5: 들어오세요. 자, 오세요.
0: 호살라구 프라스나니 국왕!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니 국왕!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니 국왕!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니 국왕!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니 국왕!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니 국왕!
1: 마세!
6: 이렇게 와주시니 코살라와 샤카국 사이에 우정이 돈독해졌습니다. 프라세나지 대왕,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데바다타 형님이 아직 안 오셔서 대왕께서 신랑 친구가 할 일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요.
0: 고살라국 프라스나지 국왕!
1: 마세!
0: 고살라국 프라스나지 국왕!
1: 마세!
0: 고살라국 프라스나지 국왕!
1: 마세!

0: 폐하. 샤캉 몇 분이 폐와 의논을 하시겠답니다.
1: 의논? 지금?
0: 예, 폐하. 가시죠.
1: 샤카 왕들을 잘 모시는 일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요?
2: 스토다나드왕, 다시 또 잘못을 하셨습니다.
1: 잘못이요?
3: 어떻게 감히 우리의 적인 프라세라짓을 샤카 국헌에 초청할 수가 있습니까?
1: 그 사람은 친구로서 여기에 온 겁니다.
3: 코살라 왕과 친분을 쌓든 적대를 하든 그건 결혼식 후에 샤카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프라세라짓을 결혼식에 초청하셨습니까?
4: 시타르타 대전은 프라세나젯을 우리보다 더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2: 예, 맞아요.
3: 이 일로 폐하는 우리를 욕보였습니다.
4: 예,
2: 맞습니다. 욕보였어요.
1: 내 말을 믿어요. 이 모든 노력은 다 샤카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손실이 되지 않습니다.
3: 죄송하지만 폐하, 그런 노력이 저희한테 보이지 않네요.
2: 예, 안 보입니다.
3: 프라세나짓과 계속 우정을 쌓으시려거든 그러세요. 우린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수 없어요. 자, 갑시다.
1: 잠깐. 예. 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초청장의 정치적 의도가 너무 많이 드러나면 뒤집어 봐라. 그러면 음모가 보이게 된다. 여러분은 샤카국의 정치만 보셨지 외교력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한테 청첩장을 보냈지만 프라세나짓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초대를 받아들이고 카펠르바스트에 오는 수밖에. 그건 생각 못하셨죠? 아시아메 그 의식을 거행했던 왕이 오늘은 좋아해 보였는데 그건 보지 못하셨죠? 내가 그한테 표한 존경은 보았지만 그한테 준비해둔 굴욕은 보지 못하셨죠?
5: 서로의 목에 환을 걸어주세요.
6: 루시카,

0: 전갈! 전갈이다!
1: 빨리 죽여요! 어서 빨리 죽이라고!
0: 태자! 태자, 밟아 죽여야 합니다! 전갈이요! 적이란 말입니다!
2: 적이 아니라 한 생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전갈은 상대를 쏘죠. 그건 이들의 습관입니다. 코살라 국왕. 단지 그뿐이에요. 잔나, 가지고 나가 정글에서 풀어주어라.
0: 태자, 전갈에게도 연민을 보이다니.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0: 방아다 국왕!
1: 만세!
0: 방아다 국왕!
1: 만세!
0: 방아다 국왕!
2: 만세! 네.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도착했습니다.
3: 가자.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4: 제 초대를 수락하시고 이렇게 선수 자리를 빛내주시니 더없는 영광입니다, 마가다 국왕.
2: 꼭 와야만 했어요. 용감한 왕들 만나뵙고 싶었으니까요. 대왕은 용감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이기도 합니다. 고살라 국왕 같은 야심가에게 한수 가르쳐주신 방법은 참 훌륭했습니다.
4: 과찬이십니다.
3: 폐하, 제 여동생 바이데이도 함께 올 줄 알았는데요.
2: 브라세나지드 왕, 여기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샤카국과 협상을 한 것은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3: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0: 계획은 잘 짰지만 왕자, 이제 절대 야소다라를 가질 수 없을 거야.
1: 운명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0: 하이샬리 국왕
1: 만세!
0: 하이샬리 국왕
1: 만세!
0: 하이샬리 국왕
1: 만세!
0: 하이샬리 국왕
2: 바이샬리 국왕이 왔습니다.
3: 그렇다면 암나팔리도 왔다는 거네.
2: 예, 그래요. 암나팔리도요.
0: 하이샬리 국왕
1: 만세!
0: 하이샬리 국왕
1: 만세!
0: 하이샬리 국왕
1: 만세!
4: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0: 바이샬리 국왕
1: 만세!
5: 빈비사라 대왕.
4: 환영합니다.
5: 죄송합니다. 오다가 좀 지체됐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린 대로 바이샬리의 며느리인 암나팔리를 데려왔습니다.
4: 약속을 지켜주시다니 영광입니다.
6: 이런 모임은 이름도 달라야 합니다.

0: 아닙니까? 전 인도를 통틀어 그녀보다 훌륭한 춤꾼도 없고 외모가 더 아름다운 여인도 없지 않습니까?
1: 빈비사라 대왕, 바이샬리에선 흔히 말하기를 왕은 왕관을, 브라마는 지식을, 병사는 칼을, 그리고 결혼한 남자는 자기 목숨을 암라팔리의 미모를 위해 바칠 수 있다고 합니다.
2: 훌륭한 칭찬이군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1: 암라팔리 아닙니까? 바이샬리의 며느리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보시고 시험해 보세요.
2: 말씀이 점점 거만해지시는 느낌이 듭니다.
1: 사실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전사마저 자신의 용맹함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2: 그럼 직접 봐야겠군요. 누가 더 나은지.

0: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1: 언제나 행복하기 바란다.

0: 왕비 마마, 오늘부터 야소다라의 어머니십니다. 혹시 잘못을 하거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기를 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닙니다, 마마.
1: 배아, 오늘부터 야소다라는 이댁 사람입니다. 대바다에서 딸을 시집 보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2: 그리 낙심하지 마세요, 단답하니 왕.

0: 마마,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대왕이 뵙기를 청합니다.
1: 마가다국왕? 안으로 외쉬어라.

0: 어서 오세요, 마가다 국왕. 폐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요?
1: 마가다 국왕을 맞이하면서 일어서지 않은 사람은 네가 처음이구나.
0: 어쩌겠어요, 폐하. 저도 어쩔 수가. 발찌를 묶는 중이라서요. 묶지 않고 될 순 없죠. 예술에도 규칙이 있으니까요. 앉으시죠.

0: 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미모와 두뇌가 잘 융합된 모습을 실제로 보는구만. 너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단다. 너의 미모는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할 수 있다 들었다.
1: 네, 맞습니다. 원하신다면 시험해 보십시오.
0: 그렇게 자신 있느냐? 결혼식 날의 신랑을 신부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더군. 네가 시타르타를 잠시 유혹하여 너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러면?
1: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0: 무엇을 넣고 싶으냐?
1: 이건 황금의 기회입니다. 원한다면 마가다 국을 달라 할 수도 있겠죠. 하나, 마가다 국왕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0: 무엇을 원한다고?
1: 폐하께서 지시면 이 발찌를 풀어주십시오.
0: 만약 네가 지면
1: 그땐 마가다 국안에 제방을 마련하죠. 오직 폐하만을 위한.
0: 그 말은 어찌되든 내가 이긴다는 뜻이구나, 안나팔리.
1: 어째서요?
0: 내가 지면 나는 네 발찌를 풀면서 너의 발을 만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네가 마가다에 있게 될 테니, 안 그러냐?

0: 대단하오.
1: 매력 덩어리야.
2: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목걸이 대신 마마와 잠시 동안만 함께하면 안 될까요? 지금 바로 단 둘이서
4: 바다 타르닉, 그리고 목숨을 희생해라. 니놈 때문에 야소다르가 이제 싯다르타의 아내가 됐다. 니놈 때문에 내가 진거라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팀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나 자신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좋은 음식과 좋은 말씀도 나누시면서 내 마음의 풍요로움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종팀의 선클래스도 여러분의 마음에 자긍심과 지혜가 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0: 자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화려한 연등의 물결이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세계인의 마음을 밝히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한 해를 보낸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자성의 등불을 밝혀온 한마음 선원 청년회.

치열하게 고민하는 동안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침내 열애의 공심을 밝히는 장엄등이 탄생하기까지 눈부시게 찬란했던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2025년 연둥회가 끝나고 얼마 후 저녁 늦은 시각 새로운 장엄등 제작을 위한 시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1: 연두 행렬을 할 때 부처님을 모시고 나온 사찰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좀 부처님을 모셔볼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
2: 그런 법회가 열린다면 모든 걸 그냥 던지고 이제 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법의 은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3: 부처님의 법회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장엄등을 표현할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4: 부처님이 계신 곳에는 동물들이 모여 앉아서 부처님 설법을 듣는 그런 시안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장엄등 시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는 여러 날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어 기본 디자인을 잡아가는데요. 전통적인 양식에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져 조금씩 완성의 단계에 가까워집니다.
5: 저 대법회라기에는 좀 초라하다. 사슴, 뭐 강아지 뭐 이렇게 그 한 마리 한 마리만 나오잖아요.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 대로 대법회로 풍성하게 보이게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저희랑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0: 지금 오늘은 장엄등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낼 골조팀도 함께했는데요.
6: 나는 바라보는 2D가
7: 시안 자체가
6: 시안 자체가 이런 그림이어야 된다는 거지.
7: 부처님 정면에서
6: 이런 컷이어야 이런 컷이어야 코끼리를 뒤로 할 때
8: 조금 더 소통을 잘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네. 배치를 한 거여서 거기서 뭔가 바꿔도 저희는 괜찮거든요. 사실 거기 보여준 그 그림은 이제 요 회의 다음에 이제 할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첨언을 해주시면 좋겠다.
0: 시안 작성 단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다시 또 거대한 산을 하나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6: 할 수 있겠는가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거죠. 그런 거 시험 현재 있는 그림에서 좀 더 딱 대법회 같은 풍성한 그림을 초안을 잡아주시면.
8: 그 저라는 거를 이제 내려놔야 되는 공부니까 사실은 이제 나 저로서 하면은 사실 막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되게 이 상황이 좀 극복하기 어렵고. 당장이라도 이제 때려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지만 이게 이제 전체를 위한 이제 자리에서 하는 심부름 정말 심부름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조금 누그러지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한 마음으로 하는 심부름이야.
0: 마치 작은 공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해마다 새로운 장엄등이 탄생하는 한마음 선언 청년회의 공간입니다. 오늘은 용등을 새롭게 제작하는 날. 철사보다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0: 털이 너무 얇아.
1: 4.0으로 다시. 다 뜯어버려. 이게 행렬대에 계속 부딪히는 면인데 설사가 너무 얇아서.
2: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하는 상황.
3: 그래도 한번 만들었던 거라 금방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럼 이거 두꺼운 걸로 하면 되죠, 이걸로.
1: 커서 이게 행렬할 때 좀 용이가 좀 훈훈하거든요, 움직임이. 그래서 조금 다이나믹한 용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일반 철사를 안 쓰고 알루미늄 휠을 써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4: 나스도 만들려고. 생각보다 업체는 나쁘다. 중간보다 더 아프다.
2: 장엄등 제작을 위한 회의도 계속됐습니다.
5: 명체요? 디스탄이요?
1: 아니, 저기
6: 가운데.
5: 아, 닭집이요?
6: 닭집이요.
5: 아, 네네.
1: 뜬금없이 나오면 이상하니까 얘를 여기까지 내리고 여기다 우리가 숨기는 거지. 이렇게 숨기고
6: 구름을 깔지.
1: 구름을 여기다가 깔지. 여기 이런 데다가. 그러면 아예 너무 크니 좀 줄이자 뭐 이런 게 결정을. 내가 사는 이거 5판짜리.
7: 5판 안 돼. 일단 4판으로 최대 4판으로 합시다. 그거 용을 안 넣었더니 너무 이상한 거야 저기가. 그래서 결국은 못 만들 것 같아서 안 넣었다가 결국은 이상해서 넣었어.
8: 스님께서 용을 넣자고 하셨을 때 주의 표정을 보셨어요?
1: 왜? 아니 난 주의가 무책에 있더라고.
7: 엄청 있지.
1: 얘들이 또 고집이 있어.
5: 그린그린하면 고집 있어.
1: 우리 공대도 고집 있어.
2: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장엄등 치안이 완성됐습니다. 연등불사를 시작하기 전 대행선사의 부도탑을 찾은 청년들.

0: 드디어 올해의 장엄둥 제작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묵은 먼지를 닦아내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데요.
1: 깨끗하게 닦아 놓아야 불사일 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공부하기 전에 방 청소를 하듯.
0: 깨끗이 정돈된 공간에서 스님들과 화합제를 올렸습니다.
2: 이번 2020년 장엄둥은 여리의 공신불 등으로 정하고, 이렇게 장엄은 그 또 장엄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골조팀, 전기팀, 채색팀 등등 각자 일하고 싶은 팀을 선택하고 2026년에 장엄 등 시안을 벽에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1: 된 것 같아요.
2: 된 것 같아요.
3: 시안 보자마자 그냥 이게 우리 장엄 등으로 실제로 내 눈에 보임이 어떨지가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냥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울컥하는 게 있었고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이 벌어질지가 너무 기대가 돼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0: 1980년에 창립된 한마음 선언 청년회는 국내 사찰 최대 규모의 청년 모임입니다. 선배에서 후배로 마음을 이으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혀왔죠.
4: 앞선 선배들한테 계속 인수인계 받고 이제 남아 있는 팀장들이 이제 부팀장 막 키워내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알려줘요 일일이 이렇게 바로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좀 교육을 해주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처음 온 사람도 금방은 아니지만 계속 천천히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잡혀 있어요.
5: 그러니까 항상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즐거움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되게 겉으로 평온해 보여도 속이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봐주는 것을 못하는 부분들, 같이 하는 버부들 함께 진짜 하나로 좀 진짜 품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편안하게 그래서 즐겁게 하나가 돼서 그런 마음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6: 형이 더 재밌을걸.
7: 형은 형이 해봐.
6: 해봤어? 아 이번 용은 다르다니까. 그때 못 뛰었지.
7: 맞아요. 못
6: 바로 뛴다니까.
7: 아, 맞네. 그럴 수도 있겠네.
8: 그래도 날아갔네.
0: 팀별로 모여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의논을 하는데요.
9: 제가 사실은 남을 뭐 챙기고 이런 스타일이 좀 아니어가지고. 팀장 할 때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이제 버부들을 물론 버부들은 각자의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뭔가 챙겨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사실 이제 공부 삼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버부들의 그 저를 막 기다리는 그 눈을 보면 숨이 막히거든요 사실. 그럴 때 이제 그냥 뭐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는 있긴 한데 마음을 내서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거를 통해서 또 저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음 공부의 재료로 삼으라 하신 대행선사의 가르침대로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발언한 청년 회원들. 평소엔 정기법회와 수련회, 청년 동아리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날 젊음의 패기로 눈 쌓인 한라산 등반에 도전했습니다.
10: 이거 승현이한테 좀 줘달라.
11: 괜찮아요?
12: 어 괜찮아.
10: 야 승희야 보험병이 세 개나 있으니까 뭐 해?
13: 어서 승현아.
10: 야 민규야 너 들 수 있어?
14: 아 뭐.
15: 아니야.

버린다 안 버린다 하늘 마음이 아니라 오는 이녀 낫지야.

붙잡지 않는 외수용의 외장부가 되라 일체의

0: 반갑다.
1: 혼자였다면 버거웠으리. 도반들과 함께였기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2: 백록담의 전기바다!

0: 골조의 기초 스케치를 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이분. 청년회의의 고참 멤버 중에서도 맏형님인데요. 20여 년을 한결같이 장엄 등을 만들어오고 있답니다. 묵묵히 일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후배들은 기술적인 노하우는 물론 그 마음까지 흡수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물림되는 전승인 셈이죠.
1: 호기심도 있고 저희도 사실 예전에 이제 장엄등 처음 시작할 때 20년 전에도 그때는 사실 환경은 지금보다 좀 더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저희도 다 전문가들이 안다 보니까 부부들이 막 골조하면서도 애를 많이 먹었어요. 막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몇 번 뽀개고 재작업하고 한 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노하우가 쌓이고 좀 손에도 익어가고 그 형태를 어떻게 잡아야 한다는 게 좀 이제 감이 오면서 이렇게 이제 좀 매매 발전되어 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해왔던 그런 게 후배들한테 또 전해지고 또 후배들이 또 저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따라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 발전해가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매해 가면서 그렇게 발전돼 가는 것 같아요.
2: 얘네는 칸이 따로여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모양이 틀어져가지고 틀어진 채로 발견을 못하고 용접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지금 수정을 한 겁니다.
3: 이게 골조는 시간을 엄청 많이 써요. 어떤 것 같은 거는 뭐 개체 하나에 막 한 두 달씩 하고 그러는데 전기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막 한 이틀 만에 다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좀 밤새서 하고 근데 아직 용접을 다 못 끝내긴 했어요.
4: 오빠 이거 위치가 어디에 달아야 되는 거야? 정도?
3: 그 정도?
4: 끝나네? 아까 수염보다 수염 어쩌고라고 얘기해줘 이제.
0: 피곤할 텐데도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4: 아, 그림자 찍어요.
0: 함께여서 힘이 나는 마법과도 같은 경험. 골조에 한지를 붙이는 작업은 경험 많은 한마음 선원 배접팀 보살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5: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모두 다 같이 버부들이 함께해서 이 불이 밝혀지고 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 작업인 거라.

0: 그래서 이 작업을 한 버부들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그 밝음으로 잘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 내 앞에 장애한 지수는 철벽이 아니라 백지 한 장입니다. 그러나 백지 한 장이라도 좀처럼 뚫기가 어려우니 은산 철벽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과거 의식을 풀어하고 현재 의식을 자라한다면 마음으로 과거 의식과 현재 의식이 상봉을 해야 합니다. 한 장 사이를 넘지 못해 영영 상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장엄 등을 만드는 틈틈이 마음 공부를 잊지 않는 청년들. 연등회 전까지 장엄 등과 용등의 제작을 모두 마치려면 넉넉하지 않은 일정. 부지런히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청년의 지도법사 해모 스님은 수시로 일정을 점검하며 꼼꼼하게 진행 상황을 살피는데요.
3: 서류
4: 넣으셔서. 그래야 돼. 우리가 장미랑 같이.
3: 하나야? 토끼가 둘이야?
5: 장미 언니가 또 한 마리 하고 해서 총세 마리잖아요, 선생님. 제가 얼른 내일 하루 종일 한번 해봤어요.
6: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약간 알약 같잖아, 모양이. 근데 지금은 이거는 너무 동그랗잖아. 그러니까 요 폭을 잡아서 여기다가 그대로 또 옮겨야 되는 거고.
5: 철사도 막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안 구부려지잖아요. 막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하는데 그것도 저의 삶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체력적으로 좋지가 않은데 그냥 여기 있으면 어떤 힘이 어떻게 나서 새벽까지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을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받고 하는 것 같아요.
2: 작업장 한편에선 부처님을 장엄할 닷집이 제작 중입니다.
7: 이거 되고 여기에 이제 계속 배정이 들어갈 수 없어요. 배정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8: 아, 그래서
7: 이면을 막아준 거야. 여기서 이렇게 배정이 끝나고. 네.
8: 여기 거기서는 이해를 했어요.
9: 이번 주에 계속 연종이 형 보다 보니까 그때 그 영상 봤던 게 생각나더라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이거 평생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때는 그냥 평범한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발언문이었어.
2: 고참 멤버인 연종이 형님 덕분에 언제나 든든한 후배들.
8: 여기서는 시작점이고 얘가 이색이 올라오는데 이색이 올라오다가 끝나는 점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긴 얇고 좀 두꺼운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얇았다가 두껍게 올라온. 나의?
10: 얘를 하지. 단색 이런 느낌이 나와요. 이번.
2: 철사로 만든 골조에 배접을 하고 그 위에 색을 입히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용이 세상에 탄생합니다. 그야말로 모두의 노력이 모여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입니다.
11: 그냥 내 주변을 밝히고 나를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등 물력으로 인해서, 등불사로 인해서 등을 밝혀서 우주를 밝히라고 하신 선생님 말씀 때문에 더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12: 이 철사랑 아니면 뭐 붓이랑 두고 이제 내 마음만 바라보는 시간이 이렇게 지금 한 11시 정도 돼 가는데 그렇게 되면 내 마음만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 그럴 때 정말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막 꼭 느껴야겠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면 스스로 저절로

0: 좀 그런 힘이 있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매년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매년 조금은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고요.
1: 마음 깊숙하게 들어있는 그 마음을 발견해서 불을 밝혀라 당부하신 대행선사. 스승께서 떠나신 지 14주기가 되었지만 한마음 선언 청년들은 공심과 공생의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둥회에 장엄 등을 출품해 탁월한 기량을 인정받고 자타공인 연둥축제의 꽃으로 많은 이들의 찬탄을 받는 것도 모두 실천의 힘에서 비롯되었지요.
2: 고민 원래 끝에 또 이렇게 한번 잘 되고 또 고민하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닐까요?
1: 딸의 눈에 비친 허공을 나는 아빠의 모습.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청년의 열정이 아닐까요?

이게 저희가 하루하루 이제 불사를 하면서 다 결과물인 거잖아요. 결과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모르게 쌓였던 것들이 한 번에 딱이 모습을 갖추니까 조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0: 밝은 사람들을 그려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웃으면서 그리고 있더라고요. 막 흰실에서 웃으면서. 그리고 이게 그림을 그릴 때 반영이 되거든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마음 많이 내면서 아 밝은 마음 내야겠다.
1: 언니가 편지예요?
2: 누나가 이렇게 두 줄로 막 이렇게 꺾어놓은 데 있잖아. 네. 사이 보여?
1: 네.
2: 거기 채우면 되는 거야.

0: 오늘도 퇴근 후 장엄등 제작을 위해 모인 청년들.
1: 안 하던 관을 하거든 아침에.
2: 됐다. 너 관을 안 하니까 그렇게 맞는 거야.
1: 아, 나 진짜 아침에
2: 창을 몰아붙이더라고.
1: 너무 힘들어서 진짜 울 것 같은 거. 아, 막 울면서 가고 싶은 거야. 알아.
2: 나도 내 옆자리 휴가면 내가 2인분을 해야 된다?
3: 내가 영민 오빠한테 그만두고 싶다고 했었거든.
1: 근데 영민 오빠 그만두라고 하는
2: 거야. 야, 멋있다, 영민.
1: 아니, 근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냥 그만둘 순 없잖아.
0: 일상생활과 청년의 활동을 병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4: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리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 제가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내 혼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막 엄청 긴장한 상태로 그리고 있어요, 사실. 막 생각이 들기보다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이.
5: 아까 주니까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고
6: 다 그만두고
7: 과장님 도와드린다고 세계 기업에 회계 정보를 어제 드렸어요. 오늘 보시는데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예요.
8: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상황이면은 약간 그에 대한 원망이 잘 드는 것 같고.
9: 아, 네.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겼지?
0: 작업하는 틈틈이 챙기는 마음 성찰의 시간.
9: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내가 대응하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나는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 그냥 배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10: 이전에는 이제 저한테 이런 걸 시키거나 이러면 짜증이 올라온다거나 이랬는데, 네. 별거 아니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9: 주변에 어떤 손발들이 와서 하게 해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배워가는데 생각이 막는 게 되게 많죠. 생각으로 벌써 한다 못한다 그래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의보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개씩 넘어가는데 저는 제가 보는 재미가 너무 있고 뭐랄까 막 진짜 상을 주고 싶고.
0: 오늘은 야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날. 오랜 기간 작업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숱하게 생겨나는데요.
11: 위로 대보여.
12: 이거는? 아, 진짜
13: 많이 하고 있어.
12: 차였어.
13: 되게 더워.
0: 다시 해야 돼. 눈 부상에도 아랑곳 없이 작업에 몰두하는 연종이 형님.
14: 굿. 조금만 줄이자.
0: 한층 가벼워진 용둥의 틀은 대만족인데
15: 마지막
0: 용접기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태산이건만 속 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꿈쩍도 하지 않는 용접기.
16: 막바지 때 이러는 거야 맨날.
17: 이게 40만 원 주고 오늘 새벽에 퀵으로 받은 용접기인데.
18: 그러니까.
17: 일주일 렌탈료 40인데.
19: 여기 간식 먹고 시켰어 지금? 용접기 아장났는데? 속으로 짜증이 얼마나 나겠어 지금? 그지? 짜증이 얼마나 나겠어? 아 영민아 그래도 괜찮아. 두 개 됐잖아. 그지? 괜찮아.
0: 속상한 마음을 다독이며 한 고비 넘기고 나니 이번엔 승강기가 말썽입니다.
1: 지금은 에러인 것 같은데.
6: 용 쫙 세워보는 거를 지하에서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고장 나가지고.
13: 지금은 막 눈앞에 있는 거 하느라 사실 막 쫓기다가도 이런 거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좀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여기 소임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 한번 다시 점검하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0: 우여곡절의 시간을 뒤로 하고 용팀의 첫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14: 너무 많이 움직인다. 한 번. 한 번은 버텨주기만 해.
15: 한 번.

0: 이거 꺾어 꺾어. 그렇지 그렇지 꺾어.
1: 오 됐어.
2: 앞으로 이제 너무 꺾었어. 어 이거 꺾어 진짜.
3: 건강하게.
4: 건강하게.
3: 시작. 하나 둘 셋.
5: 여럿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호흡이 척척 맞을 순 없죠.
0: 예 버텨줘야 돼. 오케이. 하태 한 번만 더 하자. 하타기!
3: 하타기!
4: 하나, 둘, 셋!
3: 왼발!
1: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3: 왼발! 왼발!
1: 왼발! 왼발!
3: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5: 마치 한 마리 용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한마음 선원의 용등은 연등회의 명물로 손꼽히는데요. 과연 그 명성을 지켜갈 수 있을지 연습을 반복하는 동안 뉘엿뉘엿 해가 저뭅니다.
0: 준비 됐어요?
4: 네.
0: 아 목소리 영 아닌데. 준비됐습니까?
4: 예!
6: 예! 출발!
5: 점점 호흡이 맞는가 싶더니 이번엔 용의 몸체에 문제 발생.
3: 어디가?
1: 오핀이 다 뒤떨어지고 있어.
7: 여유가 너무 많아서
5: 연종이 형님이 달려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7: 이렇게 하면 힘을 못 받아. 옛날로 틀려.
8: 얘를 타이트하게 묶어야 지금 얘가 허그덩허그덩 거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빌지 못해.
0: 오케이 알겠어.
1: 그치? 알겠어. 너무 처음이라.
0: 그럼 잠깐 내려가지고
5: 진지하게 전열을 가다듬는 청년들.
3: 왼발.
5: 그 뒤로도 밤늦도록 연습이 계속되었답니다.
4: 왼발.

이제 장엄등도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손으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인데요. 청년들의 패기와 열정으로 빚어낸 2026년 장엄등의 이름은 열애 공심 불등입니다. 우주 3세 만물 만세니 한마음 도리를 깨닫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 자비 광명이 충만한 열애의 공심불 회상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대작입니다. 장엄등이 완성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선원에서 스님들께서 와주셨습니다.

0: 회상을 재현한 듯한 환희로운 모습 앞에서 활짝 핀 미소를 보여주신 스님들.
1: 이 장엄동 보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이 장엄동을 했는지 느껴지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진짜 큰 스님 모시고 우리가 화우대중이 법문을 듣는 그런 현장에 있는 것 같았어요.

장엄 등 첨등식이 봉행됐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모두가 합심해서 만든 장엄 등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 점등을 앞둔 청년들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0: 손꼽아 기다리던 연둥회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청년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완성된 장엄 등을 연등 행렬이 열릴 종로까지 안전하게 옮기기 위한 수송 대작전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1: 시간에 가자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세상을 밝히러 가자!
0: 안양 한마음 선원에서 서울 종로까지 밤길을 달리는 차량들. 종이로 만든 연등이기에 안전하게 이운하는 일만 해도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닌데요.
2: 보정 두 개, 회전 두 개. 아, 내리지 마. 우선 바뀌세요.
3: 보이트 버튼.
0: 연등 행렬 내내 장엄 등을 움직이게 해줄 운반대부터 먼저 튼튼하게 조립하고.
4: 200, 200.
2: 자, 차량 조심하고.
0: 그 위에 장엄 등을 올립니다. 제작부터 운반, 조립까지 모든 과정에 청년들의 땀과 눈물, 정성어린 손길이 배어 있습니다.
5: 욕망의 여우가 올라갑니다. 딴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6: 대통령께서 등장하셨습니다.
5: 지금 위치하셨습니다. 타이를 메세요.
0: 연등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연등 행렬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청년들.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7: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고 좀 이렇게 마음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는 마음이 많이 어두웠었어가지고 밝음을 되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등을 만들면서 그다음에 무대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여지면 이분들이 밝아질까를 생각하면서 저도 같이 밝아지니까 그게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가 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 한마음 선언에 열의

동심 불등이 도심을 가르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근본 불성 자리에 일체 모든 것을 돌려놓고 주인공을 관하며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청년 불자들. 힘들수록 주변을 살피며 같이 웃어줄 줄 아는 선한 부처님 제자들이 스스로를 빛내며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고 수없이 많은 불자들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설법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한마음 선언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열의 공식을 등 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부글부글 움직이는 엄청난 길에 동이 모이십니까? 멈추지 않는 환호와 갈채 속에 청년들도 관중들도 한마음이 듭니다. 연등과 내가 하나가 된 그 자리에서 감동과 환희가 솟구칩니다.

0: 내가
1: 좀 쉬어봐.
2: 조금 파란 톤.
3: 굿잡 요.
2: 고생하셨어요.
1: 네.
4: 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주 나가지. 와, 고생했어.

0: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새기며 스스로 붓다로 살리라 서원을 다지는 시간. 장엄등을 만들며 각자의 마음에 연등을 밝힌 청년들도 당당히 거룩한 원력의 길에 올랐습니다.
1: 연등불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자불 연등불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처님이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게 자기 자불의 연등이. 연등이라는 뜻은 그렇게 초를 태우듯이 태워서 그 불을 더불어 같이 밝혔으니 연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오신 날이라고 연등을 밝히는 것은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동시에 둘이 아니라는 뜻을 연등으로 표현하는 날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 오신 날 아니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날이, 항상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0: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4: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근불살에 봉해갑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해갑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항상 애를 태우는 사람은 그의 번뇌는 자라지만 번뇌의 소멸은 멀어진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풍요로운 한가위, 방송포교로 부처님의 밝은 지혜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풍성한 추석 명절, 지혜와 자비의 법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 보름달처럼 넉넉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온 가족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납니다.
4: 즐거운 추석 되세요.

반갑습니다. 청량사 금강강림 지도법사 장란입니다. 기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나태주.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지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시인은 내 기도보듬은 누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해 주십시다. 그래서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은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나보다 추운 사람이,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은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죠.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은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돼. 내가 비천한 사람이면은 내가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해 주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다는 생각을 하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아픈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죠.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다른 사람 고통을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고통의 강도는 내 고통이 제일 큰 것 같지만은 나와 똑같은 병을 앓는다 해주면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이런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같은 고통이라도 좀 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 고통은 원망스러운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이 커져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나보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내가 겪어야만이 되는 고통이고 내가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먹게 되면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러한 것들이, 고난들이 좋은 영양제가 되죠. 그런 어려움을 갖다, 고난을 갖다, 어려움을 갖다 겪고 나서 내가 성숙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원망하게 되고 뭐하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를 어떻게 된다? 고통을 갖다 배가시켜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누구다? 나다 하고, 누가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갖다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우리는 모두 다 고통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든 내가,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은 전부 다 내가 이겨낼 수 있길 있는 길을 제시해 주려고, 방법을 갖다 일러 주려고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그저 뭐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동물부터 해가지고 나무로 해가지고 뭐야 모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안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있을 때, 동물이 있다면은 그 동물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 너도 하루 잘 지냈니 할 수도 있고, 또 쓰다듬어 줄 수 있을 때, 느낄 때, 내 감정. 또 나무에게, 너도 오늘 하루 저녁에 잤니? 하면서 쓰다듬어 줄 때. 그들이 불행한 마음을 먹을까요? 행복한 마음을. 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다? 상대에게 뭘 주고 있다? 사랑을 주는 것을 주므로 해서 생명을 갖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돼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나의 시각이 변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들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내 마음이 좋아지고 맑아지고 편안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있는 식물이니까, 있는 동물이니까 쓰다듬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내 손길이 상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 손길은 자비의 손길이 되는 거죠. 부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있죠.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한테 주어져 있는 생활에 만족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가?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미래를 갖다가는 설계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에 언제나 만족하는 삶,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나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지고 언제나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갖다는 꿈꾸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갈 거야, 이런 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인데 이는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모양에 우리는 늘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에 늘 매달리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갖다는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모든 형상은 영원한 경기 때문에 허망하다 하십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해가지고 허망하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망한 것을 갖다 허망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어느 것 하나 형상 있는 것, 형체가 있는 것이 영원한 건 없어요. 저 우리는 저 별 보면서 오랫동안 있는 거지 언젠가는 저 별도 떨어지지. 맞잖아. 우리 육체도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가게 돼. 모든 것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은 단일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영원하면은 싸워도 되고 화도 되고 고함쳐도 돼요. 그렇지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서로로 서로가 만난 기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시간 뒤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당연히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모르는 일입니다. 10년 뒤에 나 뭐 계획표 사오는데 10년 뒤에 그런 계획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갖다 꿈꾸면서 그 10년 뒤에를 갖다 꿈꾸면서 이런 계획표를 세워놓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현재를 갖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 그랬는데 내가 뭐 50년, 30년 같이 살 거야. 그 약속이 지켜지는 분도 있지만은 지켜지지 않은 분도 막 수두룩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이라 해도 50년이라 해도 우리가 24시간 같이 있는 것 생각이 되지만 문제는 뭐하다? 주무시는 시간 그리고 서로서로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시간 그리고 각자 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자기 하는 일에 하는 시간 쫙쫙쫙쫙 빼보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얼굴을 보며 마주 보면서 서로의 감정을 기분을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는 시간은 하루에 몇 분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짧아요. 이 세상에 같이 있다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같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만드는 허상 속에 살기 때문에 뭐 한다? 상대에 대한 귀중함, 소중함, 훌륭함을 몰라요. 내 속에 내 남편은 내 부인은 이런 사람이야. 허상을 지우세요. 날마다 새로 태어나고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당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저께 그 모습을 오늘에까지 과거 10년 전에 5년 전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당신을 오늘의 기억 속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워지고 있는 당신의 훌륭한 모습을, 위대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슬픈 사실이고 아픈 사실이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늘 변

변하고 있어요. 내 머리, 내 생각도, 내 육체도 순간 주름살이 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음의 자세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다? 오늘 나는 이러한 모습의 나를 발견하자. 이러면서 날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해가지고 그 모습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될 때 나에게 다가오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발견할 때만이 상대의 좋은 점이 보인다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새로운 점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될 때 어떤다?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다? 금강경에서 모든 형상은 허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생각하는 그 모습에 매이지 말고 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잘 때 당신은 참된 인격체가 된다. 인품을 갖춘 사람이 되고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나와 같은 훌륭한 분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한마음일 뿐은 거기에 어떤 티끌만큼의 어떤 법도 있을 수 없으니 이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를 배우는 이들은 이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마음에서 마음을 내고 밖에서 부처님을 구하며 모양에 집착에 하여 수행을 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악법이지 깨달음의 도가 아닙니다. 내가 욕심내고 화내고 짜증낸 마음이 형상이 있나요?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뭘 일으킨다? 내가 한 생각 일으킨 게 저 모습은 좋은 거야. 저 말은 좋지 않아. 내가 분별심 일으키는 순간 뭐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즐거움도 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든데 없는데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욕설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욕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없는데 나는 상대가 나한테 욕설, 저건 욕설이야, 기분 나쁜 소리야 이렇게 내가 만들어낸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닌데 하시는 분이 많죠. 내가 만들어 받아들일 때 저건 욕설이야 듣기 때문에 사랑해란 이야기냐, 당신은 강아지 새끼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없어요. 사랑해도 없어졌고 당신은 강아지 새끼야 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사랑해하는 기분이 좋고 강아지 새끼는 왜 기분이 나쁠까요? 똑같은 이야기에 뭐 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허상을 만들어내서 살고 있는지 생활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 절에서는 그러잖아요.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텅 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것은 나의 자존심을 꺾는 이야기야. 저런 이야기하고 분별심에 대해서라는 것이구나. 없는 것을 내가 이것은 나쁜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야 할 때는 그것은 내가 이건 좋은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의 그 물결이구나를 분명히 아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야기했죠. 마음에서 마음을 내고 밖에서 부처님을 거예요. 또 모양이 수장 이 모두가 악보 깨달음의 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0: 자리에 앉아 있는, 아주 법당에 앉아 있는 등신부는 부처님이고 내 자신은 중생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자리에 앉아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 자신이 올라가 있다면 옆에 친구들이 왜 그대 당신이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될 것이. 그러나 내 자신이 훌륭한 행위를 할 때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과 같이 좋은 마음, 고운 마음, 모든 것을 갖다가 집착과 애착을 떠난 마음을 쓸 때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상으로서 늘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는 부처님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이 반영 깨달음의 도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면은 주머니에 우리 지갑이 있잖아요. 지갑에 1,000원짜리 있죠? 없어요?
1: 어.
0: 거기에 누가 그려져 있죠? 네? 모르시네요. 거기에 그려져 있는 분이 예, 평생의 좌우명으로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꺼내셨네요. 누구십니까? 퇴계하면 알죠? 조선시대 퇴계. 이씨입니다. 이씨. 이도 있고 이왕도 있고 그렇죠. 이왕입니다. 퇴계 이왕씨께서, 이왕 선비께서 이런 평생의 좌우명, 이런 좌우명입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곡조를 늘 지니고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달은 1,000번을 이지러져도 봄바탕은 변함없고 버들가지는 100번 꺾여도 가지를 새로 낸다. 오동나무는 신념을 갖다가는 상징한답니다. 매화는 지조를 상징합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윽한 향기를 냅니다. 그리해서 시경에서도 매화는 추운 고통을 겪어도 맑은 향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화는 저 고난을 겪잖아요. 겨울에 추운 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추우면 추울수록 매화 향기가 짙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역경을, 심한 역경을 그걸 겪어놨을 때 나 자신의 위대함을, 훌륭한 점을, 그리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모든 세상 사리를, 세상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고난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환희로움을, 성공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로켓이 올라가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쩝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해가지고 연구의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실천을 옮겼습니다. 실천을 옮겼기 때문에 자동차부터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묘하는 추운 그래 겨울에서도 향기를 바란다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 어려움은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다. 그러니까 늘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줄 수 있게 내게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기쁠 때는 웃고, 기분 나쁠 때는 찡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정이 변하잖아요. 달도 초생달부터 둥글달까지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함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 그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본성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러고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자기 자신만은 못 속인다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양심을 못 속인다 이야기하잖아. 그것이 바로 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나의 본성이 되는 양심이 되는 불성이 되는 그 마음은 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화하는 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진심을 다할 때 우리 가족끼리는 뭐가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 거짓이 없는 마음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나의 본성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 자식 조용히 시간 나면 저녁이라도 언제라도 시간 나면은 조용한 장소 아니되면 화장실이라도 우리는 하루에 몇 번 가잖아요. 그러면은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어떤 상황을 갖다 있으면 그 상황에 따라 너는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떤 생각으로 이 내한테 닥친 상황을 갖다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버릇을 길들여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버릇을 들여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나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감정에 휩쓸리기 때문에 충분히 좋게 아무 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는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잠시 야, 이 순간 어디에 명상의 시간, 침묵의 시간 가져야지.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한 5분만 생각하시고 나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가는 대처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버들가지는 이별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애로부터 사랑하는 연인이 이별할 때에 보드나무 가지를 꺾어 이별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버들가지를 꺾는다 해도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가지가 다시 생깁니다. 옛적에는 이제 그 지금같이 어떤 물질이 풍부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다들 나무가 많았죠. 그러기 때문에 버들까지 꺾어가지고 이별 있는가 봐요.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문자로 하지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문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별을 해야만이 어떠니까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헤어지는 것만 이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좁은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별을 하고 있어요. 만났다 우리 헤어지잖아요. 이별이잖아요. 어떤 물건이 좋았습니다. 그걸 샀습니다. 가지고 내 품에 있을 때에는 그렇지만은 어디에 놔둔다 하면 이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별을 해야만이 우리가 소중함을 갖다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 언젠가 우리가 서로서로 이별을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또 설 거 있고
또

우리가 저 세상을 갖다 가줘야만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펼 수 있을 거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후배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마. 우리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생긴다? 교만심, 자만심이 생겨요. 내 아니면 안 되는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제일 가되는 것은 명예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재물도 많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았을 때 더 필요한 것이 없는가 생각을 하고 자꾸 갖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심, 자만심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성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인은 원대한 이상을 펼칠 때는 하늘과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작은 이상을 이루려 할 때는 조심스럽게 A에 따라 자신을 절제한다.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때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어리석음을 가장해야 할 때는 단정하고 충주하게 법을 준수합니다. 신임을 얻었을 때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퇴를 결정하고 중용되지 않았을 때는 A를 지키고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기쁠 때는 온화하게 A를 지켜야 하고 근심이 있을 때는 조용히 피해가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말과 행동을 고상하고 분명히 하고 공공할 때는 말을 아껴서 합니다. 성인은 순조로운 상황에서는 더 겸손해지고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신중하게 주변을 경계하고 침착하게 도리를 지킬 줄 압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내 귀와 입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 감정대로 일어나는 생각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귀와 입을 잘 다스리는 성인이 되셔가지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분이 되어야지 그냥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음에 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부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우리가 언제 하지 가잖아요. 하지 가고 나면은 남는 건 뭐다? 옛날부터 나 이야기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그분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래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어. 또 이런 행동을 해주심으로써 나에게 깨우침을 주셨어. 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찬탄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성인의 길을 걷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갖다는 보면서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이렇게 오늘 반가운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천이 오색으로 물들고 들녘은 황금빛 결실로 가득 차오르고 이렇게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이 왔습니다. 보름달이 온 세상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비추듯 이번 추석에는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자비로운 마음을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작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모여서 우리 삶은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지혜와 자비의 빛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마음속 품으신 모든 뜻하는 바를 아름답게 결실 맺기를 소원합니다. 둥글고 밝은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령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수입니다. 풍요의 명절 한가위가 왔습니다. 보름과 관련해서 6월 보름 유두절, 그 다음에 7월 보름 백중, 불교에 천도하는 백중, 그 다음에 8월 보름 가장 큰 보름 명절, 풍요의 명절 한가위 되겠습니다. 이 한가위 속에서 단순히 풍요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조상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가피에 대한 축구, 기도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풍요함을 넘어서 그것이 삶과 사후를 관통할 수 있는 뜻깊은 명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처님과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는 BTN 불교TV를 보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환기할 수 있으면 뜻깊은 추석 연휴가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박문호입니다. 오늘은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식물이라 하면 열매, 꽃, 뭐 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생각하죠. 근데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관 시스템입니다. 물관하고 체관에서 이제 인맥을 만들죠. 그래서 식물의 물관을 통한 여러 가지 작용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전형적으로 식물이죠. 예. 그래서 식물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물관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예. 사실은 이게 이 모든 올라가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조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뭐 이쪽에는 막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면 이쪽에는 뭐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뭐라 그러냐 하면 물관. 예를 들면 이쪽은 체관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요 어떤 단면을 잘라봐도 요 단면을 잘라봐도 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물관은 한 방향 뿌리에서 잎으로 가요. 뿌리에서 잎으로 단방향으로 가요. 근데 체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또 체관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식물 잎에서 강합성을 하잖아요. 잎에서 강합성을 해요. 그래서 태양이 있어요. 태양빛으로 강합성을 하면 뭐 간단히 말하면 영양물질이 만들어져 포당이 만들어지죠. 이 만들어진 포당을 이제 이걸 잎이라 합시다. 그럼 잎이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제 모식도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제 뿌리가 있다 합시다. 예. 그럼 이 포당을 체관은 포당을 보내는데 여기서 강합성 결과 이 포당을 이렇게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당 자체를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식물에서. 뭘로 보내느냐 하면 설탕으로 보냅니다. 설탕물이죠. 설탕하고 물.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흘러가죠. 설탕을 물에 녹여갑니다. 설탕이 20% 많을 때는 물이 80%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복숭아나무 요즘 복숭아 한철이잖아요. 그 과일이 달잖아요. 예. 그때는 그 달다는 게 그대로 설탕입니다. 그럼 이 설탕은 뭐냐? 설탕은 포도당 플러스 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이당류입니다. 그래서 당이 두 개가 결합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식물에서 체관에 흐르는 것은 포당이 아니고 설탕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설탕이 어디로 갈까요? 자, 설탕이 이렇게 가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자, 고구마 감자 같으면 여기 있죠. 자, 이걸 감자라 합시다. 감자 고구마 있죠. 그건 덩이뿌리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땅 속에. 그러면 여기 설탕이 일단 설탕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속으로. 설탕 형태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 안에서 다시 이렇게 분해가 돼요. 설탕이 분해돼 갖고 포당, 과당도 나중에 포당으로 바꿔요. 분해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포당을 만들어 갖고 이 포당으로 바꿔 갖고 이 포당을 결합해서 자, 녹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 바로 거기에 바로 전에 나왔죠. 자, 다시. 이게 식물에서는 야들을 결합해서 녹말을 만든다 그랬죠. 이게 바로 식물에서는 예, 이게 녹말이 됩니다. 합쳐지면. 이거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요거 하나면 포도당. 요 분자식을 조금 바꿔갖고 이쪽에서 조금 바꿔서 과당으로 만들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포당, 과당을 더하면 이게 설탕이 된다는 거예요. 모양은 이거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식물은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선 요걸 예, 잎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잎에도 들어가 있고 줄기에도 있고 뿌리에도 있잖아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잎이 나는 잎 원기라 돼 있죠. 잎이 새로 나는 이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하느냐 하면 요게 요런 구조로 했습니다. 모식도로 그리면 이렇게 반 나눠서 이쪽에는 물관, 이쪽에는 뭐 이렇게 잔잔한 체관. 예, 색깔 달리 그렸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네. 요것만 이해하시면 식물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잎체로 돼 있으니까네.

이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입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로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입체로. 예. 이게 이어도 이렇게 입체로 나 있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관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체관. 팔럼이라 불러요. 예, 조금 어렵는데. 그러면 자, 이거는 뭐라 부르냐 하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걸 물관이라 불러요. 자일럼. 예, 스펠링 맞나? 예. 그래서 요두 개, 이 전체를 그럼 이두 개를 합친 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자,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 하면 인맥. 입에 있을 때는 인맥. 인맥이라 불러요. 자, 이게 잎에 있을 때는 맥이고 모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파랗게 쓰는 이게 그래서 이걸 맥이라 부르고 학술 용어로 뭐냐면 관다발이라 불러요. 혹시 관다발 식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관다발이 베스큘라, 유관속. 예, 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속은 다발이란 말이고. 예, 그래서 이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식물학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야는 물이 흐르는 가는데 이쪽 물이 물하고 뭐가 흐르느냐 하면 칼륨, 칼슘, 마그네슘, 예, 요런 이걸 요걸 뭐라 불러요? 예, 무기질 또 다르게는 무기염유 이렇게 불러요. 예,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방향이 이쪽이 뿌리고 이쪽은 주로 잎 쪽으로 이렇게 가요. 단방향이에요. 그런데 체관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체관은 양방향이에요. 예. 그럼 체관은 어떻게 되냐면, 체관을 예를 들어 줄게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에 있는, 여기 인맥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인맥이잖아요. 인맥, 베인이라 부르는데, 이게 바로 관다발이에요. 관다발의 말은 이 속에 물관, 체관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 간다발. 그러면 여기서 체관을 따져주면 체관은 이쪽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로 뿌리로 가잖아요. 뿌리로 가서 여기다가 고구마가 있다, 감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구마, 감자, 모든 겁니다. 이걸 이제 등잎뿌리라 그래요. 일로 내려갔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뭐죠? 고구마 감자에 뭐가 있죠? 감자에 녹말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럼 이 녹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제 내려가는 이 체관에는 설탕하고 플러스 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설탕이 20%, 물이 80%라는 거예요. 굉장히 진한 설탕물이죠. 그러면 고구마 감자하고 이 설탕물은 무슨 관계인가? 요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무슨 관계냐 하면, 저장할 때는 녹말로 저장하는데, 요까지 딱 들어갈 때까지도 설탕물이요. 그러면 이 설탕이 다시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요 뿌리에 가서. 설탕이 다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예,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분해된다는 거예요, 다시. 간단히. 이게 두개 합쳐서 설탕물로 왔으니까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대칭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요거서 잎에서 만드는 거는 포도당밖에 안 만들어요. 포당밖에 안 만드는데, 야를 일단 포당이 100개 있다 합시다. 100분자가 있다 하면, 50개를 과당으로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과당이 50개 생겼죠? 그럼 포당은 100개에서 50개로 바뀌었죠? 그럼 요거 두개 합쳐보세요. 과당과 포당만 합쳐보세요. 그러면 바로 50개의 설탕이 되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금방 이해됐죠? 예,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광합성 결과는 오직 포당밖에 아닌데, 야를 과당으로 바꿔갖고, 반반으로 바꿔서 다시 합쳐갖고 설탕으로 바꿔요.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설탕으로 바꿔갖고 이동해갖고 저장할 때는 또 반대. 정확히 반대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탕으로 왔죠? 뿌리까지 왔어요. 자, 뿌리까지 왔어요. 설탕으로 왔으면 이걸 또 분해한다는 거예요. 포당? 이게 설탕 50개였잖아요? 분해한 포당 50개, 과당 50개 분자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뭘로 저장하는가? 이 과당을 다시 포당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포당 50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당 50개, 포당 50개 하면 포도당 포당이 100개가 되죠. 포당 분자가 100개가 되죠. 자, 다시 출발 한번 따져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포당 100개였잖아요. 정확히 이게 반대 과정이라는 거 느껴지죠? 예. 그래서 포당이 100개 연결된 걸 뭐라 부르느냐? 그걸 녹말이라 불러요. 자, 은밀히 100개는 아닙니다. 수천 개, 막, 이렇게 돼요. 예. 이게 식물학에서 첫 번째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무나, 뭐, 감나무든 배나무든 사과나무든, 자, 그 다음에 그 과일을 내죠. 복숭아. 얼마나 달아요? 복숭아는 설명드릴게요. 복숭아는 그러면, 자, 밑으로 가는 거 아니죠? 고구마 감자가 아니죠? 복숭아는 위로 가야 돼요. 원리는 동일해요. 자, 위로 가면, 자, 이쪽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과일이 복숭아가 열렸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동일해요. 이것만 이거 아시면. 뭐가 가죠? 설탕이 간다는 거예요. 뭘 타고? 바로 이 유관속, 이걸 타고, 맥을 타고. 예. 그럼 이제 설탕이 왔죠? 이제 동일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 하는처럼. 설탕을 둘 쪽에 갖고, 과당을 포당으로 바꾸고, 그럼 다 쓸 때, 뭔데.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과당은, 여기서는 고구마 감자가 아니까네, 과당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과일 또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 당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당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당이, 당뇨 있는 사람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때 당은, 포당입니다. 포당이 올라가요. 그 당분, 이제 설탕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단 겁니다. 그 요거서. 자, 그러면 이 과일이, 자, 배라고, 뭐라냐면, 사과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사과. 자,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과가 익어요. 사과가 익을 때, 요게 이제 어린 사과. 굉장히, 예. 열매가 맺히고 나서 초기 사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이쪽 안으로 물관이 들어가요. 당연히. 물관하고 체관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물관이 들어가고, 요건 조금만 따라오세요. 물관이 들어가고 체관도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 사과나 배든, 복숭아든 사과든 배든 과일이 익을 때, 자, 익을 때라는 거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커졌죠.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물관이 커진 다 익어가는, 그러니까 과일을 따기 한 달 전, 그러니까 뭐 한 보름 전쯤 된다 생각하면 이 물관이 압박을 받아가 사라져버려요. 오케이? 그런데 자, 이 물관을 타고 뭐가 온다 그랬어요? 칼슘이 온다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어릴 때는 물관을 타고, 자, 어릴 때는 어린 과일에는 물관을 타고 칼슘이 들어가요. 근데 과일이 다 익으면 이 물관이 여기서 사라져요. 그럼 칼슘이 보급이 안 되겠죠. 공급이 안 되겠죠. 칼슘이 공급이 안 되면 이 칼슘은 뭐냐면 식물 세포벽, 세포벽에 예, 팩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틴이라는 분자에 갖다 붙어갖고 굉장히 그 식물 세포벽을 단단히 해줘요. 강화시켜줘요. 강화시켜주는데, 식물세포벽을 단단히 만들어주는데, 과일이 익을 때 칼슘, 물관이 사라지니까네, 잘 들었어요? 물관이 이어서 없어지니까네, 칼슘이 공급을 못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일이 나무에서 안 따면 썩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여러분들 이거 저 태풍 와갖고 과일을 떨어지면, 떨어지자마자 며칠 내로 썩는 거 보셨죠? 바로 이제 그게 설명됩니다. 자, 과일이 태풍 올 때 떨어질 때는 어린 과일보다 다 익은 과일이 떨어지잖아요. 이 수확하기 얼마 전에 과일이 톡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칼슘이 공급 안 되면 안 떨어져도 과일을 이렇게 그리고 과일을 따야 될 때 안 따면 과일 나무에 붙어 갖고 과일이 썩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물관이 어린 과일에는 있는데 과일이 익어갈 때 물관이 막혀버려요. 네. 그러면, 그러면 복숭아가 굉장히 물이 많던데, 수밀도라 해서 물이 많은데, 그 물은 뭐냐? 예. 그 물이 바로 체관에서 공급된 물입니다. 다시,

예, 간단치 않습니다. 체관은 뭐라고 했어요? 요거 했잖아요. 이게 바로 체관에 흐르는 거는 설탕 20%, 물 80%잖아요. 이때 물하고 설탕물이 체관에서 공급해주기 때문에 수밀도, 이건 복숭아가 그렇게 달고 즙이 많은 겁니다. 사과도 맛있는, 어릴 때는 물이 적잖아요. 어릴 때는 과일이 단단하잖아요. 그왜 그러냐? 세포벽이 단단해서 그런 거예요. 세포벽이 왜 단단하냐? 어린 과일에는 물관이 계속 칼슘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세포벽이 단단한 겁니다. 그런데 과일이 익을 때 되면 물관이 사라져버려요. 다이 가는 과일에는. 그러면 칼슘이 공급 안 되죠. 칼슘이 공급 안 되면 세포벽이 약화되죠. 세포벽이 약화되면 박테리아하고 저 균류입니다. 그 일종의 그 균류라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들어와갖고 그 안에서 부패 현상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이거 물관 체관을 이해하시면, 그리고 또 물관은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주로 갑니다. 잎에까지 물이 가서 그다음 어떻게든 정발합니다. 그냥 정발만 합니다. 이 과정을 처음 공부하면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니 뿌리에서 물이 100리터가 올라갔다 합시다. 그럼 물이 도대체 대부분 어디 사용되는가, 물이. 예. 물이 그러면, 식물이 잎에서 광합성을 하니까네. 광합성을 할 때,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CO2 플러스, 수도시 했죠, 여러분들. CO2 플러스 H2O 해서, 이게 여섯 분자 해갖고, C6H12O6 하고, 여섯 분자에 O2가 나온다. 이게 이제 광합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중학생 또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뿌리에 물이, 그렇지, 이거 광합성에 쓰이지. 광합성에 쓰이긴 합니다. 근데 극히 일부입니다. 1% 미만 쓰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묘합니다. 자, 그러면 100리터, 100이라는 물을 뿌리에서 흡수하면 광합성에는 1 미만밖에 안 쓰입니다. 거의 안 쓰인다 생각하면 됩니다. 99%가 어떻게 되냐 하면, 뿌리에서 올라간 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잎에서 사용이 되는데, 잎에서 광합성으로는 1% 미만입니다. 거의 안 쓰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99%가 어디에 되느냐 하면, 99% 어디 잎에서 쓰는데, 99% 어디서 나면 그냥 하늘로 정발해 버립니다. 오 마이 사이언스. 예. 이거 하나만 착 이해해도 여러분들, 예. 식물이 먼저 합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는 동물은, 자, 오늘 또 제가 저 밑에서 걸어오는데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땀을 흘린 거는, 동물이 땀 흘린 목적은 거의 하나잖아요. 체온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왜 물을 그렇게 귀중한 물을 99% 하늘 다 날려보내지? 식물이 체온을 낮추려고 그러는가? No. 물론 체온 낮추는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 예, 정발할 때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그 뭐냐? 간단히 이야기하면 잘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식물학의 가장 본질은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물을 빨아올립니다. 얼마나 빨아올린가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네 식물학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물이 자 옥수수밭이 있어요. 옥수수밭 100m. 이걸 1헥타르라 불러요. 예, 굉장히 넓죠. 여기에 옥수수가 있어요. 옥수수. 하루에 물을 얼마나 정발하느냐 하면요. 옥수수 밭이. 잘 들으세요. 물을 40톤을 정발해요. 그럼 뭐 지구상에 가장 식물이 많은데, 그죠? 아마존이잖아요. 오케이. 아마존 전체 밀림이, 열대 밀림이, 아마존 열대 밀림이 어마어마히 숲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숲이 대단한데, 거기에서, 자, 아마존 강이, 먼저 아마존 강이 대서양으로 흘러가잖아요. 강이 바다로 하루에 물을 얼마나 흘러보내느냐 하면 아마존 강이 175억 톤이래요. 뭐 그런 수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존 강이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간 물, 제가 가봤습니다. 아마존 강에서 가서 보트 타고 쭉 들어가서 그 입구까지 다 보고 했는데, 입구가 그냥 뭐
큰 컨테이너 화물선이 들어올 정도로 커요. 예.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래서 물이 170억 톤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마존 밀림이 정발하는 하늘로 정발하는 물의 양은 얼마인가? 하루에 얼마인가? 200억 톤이라. 200억 톤. 오 마이 사이언스. 내가 할 말이 있었어요. 아마존 강이 대서양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양보다 아마존 숲이 하늘로 물을 정발하는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200억 톤, 200억 톤을 물을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후학에서 갑자기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갑자기 비가 쏟아지잖아요. 여름에는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시간당 100mm 막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때 부른 게 뭐냐면 하늘강이란 말 써요. 하늘에 강이 있다는 거예요. Flying River라 그래요. Flying River. 날아다니는 강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전부 다, 그게 대부분이 뭐냐면 식물이 정발한 수분이 응결돼서 된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하기 이 간단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구 기후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옥수수밭이 1헥타르가 하루에 40톤의 물을 정발하면 구름은, 하늘에 있는 구름은 물론 바다는 아닙니다. 대륙에 있는 구름, 태평양 바다에 있는 구름이 아니고 대륙에 있는 구름의 60에서 80%가 식물 잎에서 나온 겁니다. 식물의 정발, 이걸 정산이라고 그래요. 정산작용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오늘도 대전에서 오면서 봤는데, 여름에 문개구리 오잖아. 오전에는 좀 적은데 한 11시, 12시부터 막 오후 2, 3시 되면 하늘에 문개구름이 막 있어요. 근데 겨울에 문개구름은 드물잖아요. 여름에 문개구름이 뭐냐 하면 대부분 거의 80%까지가 그 숲에서 정발하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응결돼서 구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다 적혀 있습니다. 식물 잎에서 초당 10에 16성 분자에 물 분자가 올라갑니다. 이건 수증기죠. 네, 수증기. 이 수증기가 초당 이렇게 된 수증기가 구름이 되려면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대략 1000m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1km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20분 단입니다. 대략 30분 정도면 1000m까지 올라가서 응결이 됩니다. 이때 응결될 때 첨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자, 물 분자, 이 수증기의 사이즈는 얼마냐 하면 0.275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이. 눈에 안 보여. 수증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여기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증기가 엄청난 양의 수증이 올라가서 1000m쯤에서 응결이 되면 처음 응결됐을 때가 대략 처음 구름 방울이 10마이크로쯤 됩니다. 10마이크로쯤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속에 물 분자가 있잖아요. 이게 아니 물 있는데 이 물의 직경이 10마이크로쯤 되면 빛의 파장이 이거보다 적어요. 빛의 파장은 대략 300에서 700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저에게 다 반사를 해요. 모든 빛이 반사를 해요. 이 구름. 그래서 구름이 모든 빛이 반사하기 때문에 구름이 흰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식물 잎에서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걸 왜 직감적으로 아무도 못 느꼈냐? 당연하죠. 수증기, 식물 잎에서 정발하는 물 분자는 너무 사이즈가 적어서 눈에 안 보이죠. 그게 바로 수증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터빈 돌린 거나 전기기관차에 터빈, 모든 터빈에 전기라 했을 때 이 전기, 스팀, 전기는 기체입니다. 기체 물 분자입니다. 그럼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분, 30분 동안은 올라가죠. 예, 나무 잎에서 서울 남산 숲에서 온갖 잎에서 쫙 수증기 올라가요. 그 올라가서 1000m까지 올라갈 동안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30분 맥시멈. 30분까지 올라가서 1000m쯤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죠. 대기 온도가 떨어지니까 응결되죠. 응결되면서 대기물 응결돼 갖고 바로 물방울이 형성돼요. 최초로 형성된 구름의 물방울의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10마이크로쯤 된다는 거예요. 10마이크로는 빛의 파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니까 네.

모든 빛이 난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빛이 반사해서 합쳐졌을 때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흰색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식물을 공부하는 거는, 자, 여기서 정리해드리면, 식물 잎에서, 식물 잎에서, 이거 물방울이라 합시다. 바로 잎에서 물이 하는데, 예. 요거에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이라고 있습니다. 예. 기공이 있는데, 이 기공이 오픈할 때, 열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칼륨이 필요합니다. 칼륨 이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관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까 얘기했던 칼슘 2가, 칼륨 1가, 그 다음 마그네슘 1가, 예.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PO32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냐면 비료 중에 인산질 비료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칼슘 비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이 칼륨은 어디 필요하느냐 하면 기공.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어디 필요하느냐 하면 바로 엽록소. 엽록소에 필요해요. 엽록소에 바로 태양빛이 들어가요. 엽록소에 햇빛이 들어가서, 예. 엽록소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엽록소에서 전자가 방출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갖고 바로 이 과정이 광합성이 됩니다. 광합성의 핵심인데, 광합성의 핵심 코어로 빛을 모으는데 필요한 것이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칼슘은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죠. 세포벽이 단단해지려면 칼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과일이 무른 과일 보시면 아 이게 칼슘이 적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포벽에. 그리고 어린 과일 중에 무른 과일 없잖아요. 감이든 사과든 배든 어릴 때는 단단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물관을 통해서 칼슘이 대규모로 공급되기 때문에 세포벽이 단단해서 어린 과일은 단단한 겁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물관을 타고 올라가요. 자, 그럼 물관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물관에 갔는, 자, 물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물의 99%가 그냥 하늘로 날아가요. 이 날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99% 물이 하늘로 날아갈 때, 예. 자, 이거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에 기공이 있다 합시다. 기공에서 수증에 나왔어. 몇 개? 16성 퍼 초당. 이렇게 나가요. 그럼 얘들 쭉 올라갈 겁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대략 1000m 쯤 올라가요. 1000m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이게 1000m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몇 분 걸리느냐 하면 맥시멈 한 30분 정도 걸려요. 이때까지는 안 보여. 여기서 여기까지가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 잎에서 구름이 만들어졌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온도가 이쪽은 이렇게 막 구름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갈수록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이게 거의 한 15km. 그러니까 만 메터까지 올라가요. 그거는 어떻게 아시느냐 하면,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이륙해 보세요. 저 밑에 구름이 깔리잖아요. 그게 공계면이라 해서 대략 전 지구적으로 한 10km 정도 위치입니다. 그 거기 올라가면 구름이 없잖아요. 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이륙하고 나서 몇 분 지나면 구름 밑에 딱 깔리잖아요. 한 10분 지나면 그 구름의 최고 위에 있는 거 그게 한 10km 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름이 도대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구름이 이렇게 보였다 하면 이제 구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요 올라갔던 요 물방울들이 뭐일 거죠? 아, 이때 물방울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아직도 요 상태는 기체입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자기가 온도가 떨어지니까 야들이 응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최초로 물방울이 얼마 되느냐 하면 이때 이제 물방울이라 말 쓸 수 있죠. 물방울. 이 물방울이 얼마냐 하면 10마이크로미터쯤 된다는 거예요. 예. 네. 10마이크로미터쯤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빛의 파장이 이거보다 훨씬 커요. 요게 하나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예. 자, 이거는 빛의 파장이 이거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반사가 돼요. 모두가 반사, 모든 빛이 반사하게 되니까 이건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 물방울 하나에, 이게 물방울이야? 여기 아니, 기체, 물, H2O 분자, H2O 분자의 직경은 얼마냐면 0.275 나노메타예요. 나노메타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메타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 잎에서 구름이 만들어졌다는 걸 인식을 못 해요. 예. 네. 자, 그래서 이 구름은, 예. 네. 대륙에 있는 구름의 거의 80%, 맥시멈 80%가 잎이 만들어준 겁니다. 식물이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 구름이, 자, 구름을 이렇게 한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수킬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럼 이쪽은 온도가 높죠? 온도가 낮죠? T가 낮죠? 그럼 이쪽은 구름, 물방울이 어떻게 되냐면 얼음이 돼요. 자, 그럼 조금 따라보세요. 얼음이, 그럼 무겁죠? 얼음 결정이 되죠? 그럼 늘어오죠? 쭉쭉 늘어오면, 이쯤 오면, 한 1km 되니까, 늘어오면 이 온도가 높죠? 그럼 이제 다 증발해요. 다시 물방울, 수증기가 돼요. 그럼 다시 올라가다가 응결이 되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벡터가 이 정도면, 위로 올라가는 벡터가 이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더하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예, 떠 있다. 구름이, 예,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예, 구름이 왜 땅에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은 왜 하루 종일 하늘에 떠 있을까? 대답도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부터는 또 연결이 되겠죠? 아, 이제 요서부터 연결이 된 게 커지면 10마이크로 물방울이 쭉쭉 늘어오면 더 커지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이때 얼마냐 하면 한 1mm쯤 됐을 때, 직경 1mm 됐을 때 비가 쭉쭉쭉 오는 거예요. 이때 1mm쯤 되는 이 물방울, 물방울의 속도는 얼마냐 하면 대략 4m/s. 이 정도로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떨어지면, 자, 이게 아마존 이야기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 네. 200톤. 하루에 200톤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 요거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우리나라 도시가, 85개 정도 있대요. 시티가. 근데 이 중에 두 개는 화산이 만든 도시예요. 어딜까요? 제주도하고 성산도 시가 됐나? 예. 그 다음에 다섯 개가 뭐냐 하면 바다가 만든 도시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해안 당구라 불러요. 해안 당구. 그러면 남은 게 87개가 남아요. 87개 도시는 전적으로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강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만들어준 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크게 하안 당구. 그 다음에 침식분지. 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침식분지가 이거 두 개 다 강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강은 어디서 왔어요? 강은 비에서 왔죠? 비는 어디서 왔어요? 구름에서 왔죠? 구름은 어디서 왔어요? 식물 잎의 정발에서 왔죠. 오메센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대한민국의 도시의 거의 90%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강의 작용입니다. 그럼 강은 어디서 왔어요? 바로 구름에서, 비에서 왔다는 거예요. 비는 어디서 왔어요? 구름에서 왔다는 거예요. 구름은 어디서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식물 잎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식물 잎에 무슨 작용에서 왔느냐? 바로 물관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관이라는 이야기가 참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물관을 타고 왔고, 이 물관의 압력이 얼마냐면요, 음압이 되는데 심지어 30메가파스칼까지 돼요. 이 물관에, 예, 그 뒤에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30메가파스칼 정도로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닷속 3000m 수심의 압력입니다. 이 정도 물관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림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보통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도가 얼마나 되니, 당기는 강도가 강철 선을 끊어질 정도로 당기는 압력이래요. 인장 강도. 인장 강도가, 예, 그 정도래요. 물관이. 그래서 이 물관

안에 조금 기품만 생겨도 안 돼요. 물관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게 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식물은 물관에 물관이 끊어져 버리면 예 그냥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재선충 알죠? 그리고 소나무의 재선충, 소나무의 재선충이 바로 물관이 막힌 사건입니다. 소나무가 타들어가잖아요. 예. 자, 우리가 식물을 알아야 될 걸, 뭐, 강압성을 넘어서 갖고, 바로, 식물에 의해서 강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륙의 강. 예. 그 강이 대륙에 있는 구름, 바다에 있는 구름은 아닙니다. 물론 바다에 구름 많죠. 예. 태풍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통 날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그 구름은 80%가 식물 잎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 식물 잎에 구름이 소나기가 되잖아요. 그럼 강물이 되잖아요. 그 강물이 예,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 주로 고생대 대봉기 이후로도 지구상의 강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이 강들이 결국은 차별 침식을 합니다. 예, 침식 분지를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연약한 지반하고 이게 서울 같은 데든지 이제 분지가 많아요. 이 분지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기반암인 변성암대, 20억 년 전에 만든 기반암대가 있어요. 영남 6개, 경기 6개, 낭림 6개. 그 기반암을 해서 바로 중생대 주라기 때 대보 화강암이 올라와요. 예. 네. 그래서 기반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한반도의 기반암이 세 개인데, 자, 이걸 서울이라 합시다. 이게 뭐냐면 대략 19억, 18억 년, 20억 년 오답니다. 이때, 이따가, 그 다음에 마그마가 올라와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이쪽에는 대략 1억 7천만 년 전, 바로 중생대 주라기 때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일어난 마그마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비가 계속 왔죠. 비가 와서 1호도 했다 생각해보세요. 요거 나하고 여기서부터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서울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분지형 돼 있고 이쪽은 요거는 이제 화강암. 화강암 이쪽에 서울시가 들어서 있고 예, 이 분지형. 이게 그래서 뭐냐면 빗물에서 침식 분지라 그러죠. 그 누가 침식시켰나? 강이 침식시켰죠. 강은 어디서 왔어요? 구름에서 왔어요. 구름은 어디서 왔어요? 식물 잎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천만 인구가 사는 이 도시도 한강이라는 강이 바로 하류에서 공유 자유 하천에 의해 갖고 바로 예 그 전에 더 올라가면 예 1억 7천만 년까지 올라가요. 서울 분지가 만들어진 가정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또 강을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 강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식물 잎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직감적으로 모르느냐? 바로 30분 올라가는 동안에 바로 수증기 상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인류는 아무도 구름이 잎에서 왔다는 걸 직감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단 30분 후면 올라갑니다. 저는 거의 뭐 몇 년째 이렇게 항상 창밖을 보면서 구름 보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구름을 보면 아 지구상에 식물이 뭔가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식물이 강을 만들고 그래서 그 본질은 물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학을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관이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물관을 타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이동하더라. 칼륨이 적게 들어가면 과일이 썩더라. 그다음 칼륨이 올라가면 자, 기공이 열리더라. 예.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산작용, 식물이 물을 정발하는 이것이 말 그대로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가로 세로 100m 옥수수 밭에서 하루에 40톤의 물이 정발합니다. 보통 보는 이런 큰 나무 하나는 하루에 1톤 정도 물을 정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으면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존 전체에서 정발한 나무는 수증기는 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억 톤이라는 거예요. 그 물은 아마존 강이 대상을 흘러보낸 물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오다라는 거예요. 식물이 단순한 식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도시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도시의 90% 전부 다 침식분지, 그 다음에 하한당구. 예,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2박 3일로 강원도 태백하고 쭉 다녀왔어요. 학습탐사로. 그래서 우리 회원하고 쭉 다녀오면서 그 강줄기하고 계곡하고 강이 만드는 뭐 하안당구, 안동 하해 마을이 전형적인 하안당구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나 낙동강 상류 이쪽으로 가면 북한강도 마찬가지로 가면 좀에는 산간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좀에는 마을들은 대부분 다 하안당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반도 지형 보셨죠? 한반도 지형 이렇게 나오는 그것도 전형적으로 하안당구입니다. 강이 만들어준 마을입니다. 그리고 침식분지는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가 침식분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다 어디서 왔느냐?

0: 가요광장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에녹 씨였습니다. 아.
1: 예? 형 유부남이었어요?
2: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저한테 컴플렉스였어요. 나와!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혼내시는데 제가 계속 왜 너 자꾸 눈웃음 치니?
3: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와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 중 선택해주세요.
2: 관객이 없는 작품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1: 아, 그게 3주소예요?
2: 네.
1: 어, 저는 무대, 배우, 입금 이렇게 3주소. 가장 현실적인 그 3주소.
4: 그만 가슴이 뛰네요.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팀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나 자신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좋은 음식과 좋은 말씀도 나누시면서 내 마음의 풍요로움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종팀의 선클래스도 여러분의 마음에 자긍심과 지혜가 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사자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 복덕역구 역시 불가사장수구리 보살라능유소교주수구리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떠나 소유하며 일체의 목마름을 잊어버린 이런 사람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세상 그 무엇에도 갈망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떠나 소유하며 일체의 그리움을 지워버린 그런 사람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악이 있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좋은 것을 누린다. 그러나 악이 익으면 그때 그는 악의 결과를 본다. 선이 익기 전에는 선인도 악을 만난다. 그러나 선이 익으면 그때 선인은 선의 결과를 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예, 오늘 스튜디오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화계사 대적광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신년 특집 소나무 특별 이제 법회에 그런 어떤 의미를 기념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석하고 있는, 제가 머무르고 있는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매번 보는 우리 불자님들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저한테 상담이 자주 오는데 그 방송국에도 이제 광호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희한한 게 광호 스님 어디 사세요?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아니 방송 딱 시작하면 화계사 교무 광호 스님이라고 나오던데 방송을 많이 보셨다는 분들이 전화와가지고 스님 방송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근데 스님 어디 사시는지 몰라서 방송국에 전화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자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는 얘기를 못했는데 속으로는 아, 대체 무슨 방송을 온 거지? 여러분 방송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앞에 보면 화계사 교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광우쌤이 또 있나?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의 수유동,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여기 삼각산 밑에 화계사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 방송 이후로는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광호 스님 어디 계세요? 라는 말이 이제 방송국에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화계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계사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절인데요. 그 화계사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화계사 약지라는 그 책에 보면 화계사를 산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산미, 세 가지가 아름답다. 그래서 꽃이 아름답고, 그리고 계곡이 아름답고, 그리고 돌이 아름답다. 그래서 산미라고 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더 예뻐. 예, 아유, 너,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빈말인 줄 알면서 좋대요. 또. 예, 웃자가 한 말이고요. 사람이 제일 아름답죠. 자, 그래서 산미, 그래서 화계사가 꽃필 화자의 계곡 계자입니다. 그래서 꽃 피는 계곡,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곡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화계사의 창건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화계사는 원래 화계사의 뿌리가 되는 사찰이 보덕암이라는 사찰이 요 근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광종 때, 고려시대 광종 때 요 근처에 부어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나 봐요. 부어동의 법인대사라고 불렸던 탐문스님께서 지으신 보덕암이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그 뒤로 세월이 흘러서 중종 17년, 그러니까 1522년에 조선시대 중종 때 요 보덕암에 신월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예, 이 신월 선사께서 왕족인 서평군 이공 이씨니까 왕족이겠죠? 왕족과 대화를 하다가 이 서평군 이공이라는 이 왕족분께서 신월 스님에게, 여기 화계동, 여기 화계동에 가면 예전에 절이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너무나 그 자리가 아름답다. 그쪽으로 절을 옮기면 어떻겠냐라고 서평군 이공이 먼저 말을 꺼냈답니다. 그러니까 신월 선사가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왕족인 서평군 이공의 시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화계사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종 17년, 그러니까 1522년에 지금의 화계사가 창건되게 되었다. 근데 채 100년도 안 돼가지고 광해군 때, 그러니까 1618년에 여기가 화재가 나서 완전히 전소가 됩니다. 완전히 불에 타서 사찰이 전소가 되니까 그때 여기에 계셨던 도월선사라는 분께서 역시 왕족인 덕흥대원군을 찾아가서 화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덕흥대원군이 누구시냐? 덕흥대원군의 아들이
선조입니다. 임금 선조. 그러니까 그때가 광해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대원군이 누구의 할아버지 정도 돼요? 광해군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왕이었던. 그래서 더 큰

대원군의 감흥의 큰 화주를 받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중창불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중창불사를 하고 쭉 세월이 지나다가 아마 화계사가 그때 좀 많이 쇠락해졌나 봐요. 그래서 흥성대원군 시절, 그래서 1870년에 용암 스님과 초선이라는 스님께서 흥성대원군을 찾아가서 화계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흥성대원군의 막대한 자원과 지지를 받아서 지금의 사찰의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흥성대원군이 왜 그렇게 이제 우리 화계사에 막대한 지원을 해줬냐, 그 재미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따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화계사가 굉장히 그 한국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 도량인데요. 여러분들 그 1933년에 한글학회 주관에 의해서 이희승, 최현배 등을 포함한 아홉 분의 국문학자들이 이 화계사 보화루 있죠? 옆에 보화루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맞춤법의 뼈대를 이루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어사랑 나라사랑 하잖아요. 예, 그 뼈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화계사가 그 중요한 역사의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살아생전에 세계 4대 생불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셨던 네 분의 큰 스님들을 세계 4대 생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그리고 저 그 당시 캄보디아의 마하 고사난다 스님, 그리고 베트남 출신의 틴나탄 스님,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화계사에서 주석하셨던 순상 큰 스님께서 1984년에 외국인들을 위한 국제선언을 개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 느끼겠지만 여기 새로 지어진 건물을 제외하고 옛날 건물만 보면 도량이 이렇게 좀 작은 편이에요. 그렇죠. 원래 여기가 왕실 사찰이라서 아무나 못 왔대요. 왕실의 왕족이라든가 궁녀들이 와서 신행생활을 하던 데가 바로 여기 화계사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함부로 못 오던 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화계사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생에 화계사하고 인연 있는 분들이었어요. 화계사하고 인연 있는 분들은 왕실에 갔던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전생에 무술이었어, 무술이. 예. 네? 네. 그래, 개 중에 공주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공주같이 어머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전생에 공주였고,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예. 자, 어쨌건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1984년에 이제 승산 스님께서 외국인을 위해서 널리 이제 국제선언을 개원하시고 널리 법을 펼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계사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대웅전 자리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우리 불자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1991년에 지금의 이 큰 대적광전이 이제 새롭게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1995년에 화계사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인 불교대학에 개원을 하게 되죠. 예, 여기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불교대학 출신이죠. 예, 화계사의 큰 자랑 중에 하나가 불교대학이다. 제가 절대 불교대학 담당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사심은 좀 깔려있지만, 예, 그래서 1995년에는 또 불교대학에 개원을 해서 오늘날 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또 가장 손꼽는 불교대학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화계사가 정말 꽃도 아름답고 계곡도 아름답고 돌도 아름답고 여기 와서 수행하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아름답고 그 역사도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또 도량이 이 화계사가 되겠죠. 화계사가 이제 우리가 한번 특기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숭유 억불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 원래 신라, 특히 고려시대 때 그 나라의 국교로까지 이렇게 받들던 우리 불법이, 불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처참하게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화계사가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게요. 조선시대 때 수많은 사찰들이 다들 문을 닫거나 불태워지거나 폐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가장

불교가 탄압받았던 시기 중에 하나가 성종, 그 성종의 아들이었던 연산군, 그 연산군 뒤에 왕이 되었던 중종, 이 3대에 걸쳐서 계속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불교가 탄압을 받았던 시기였던 중종 때 왕족의 도움을 받아서 지었던 사찰이 바로 무슨 사다? 화계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교가 탄압받았던 시대 때 이 사찰이 불태워져서 다 이 사찰이 화재로 전소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왕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왕의 아버지, 왕의 현직 왕의 할아버지 되시는 가문의 도움을 받아서 지은 사찰이 또 무슨 사찰이었다? 이 화계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그 당시의 승유 억불 속에서도 왕권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사찰이 바로 이 화계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찰의 역사에서도 아주 특기할 만한 그런 어떤 사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량이 되겠는데요. 이 오늘날의 이 사찰을 크게 일으켜준 분 중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흥성대원군이에요. 흥성대원군은 다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이하응이 이제 원래 본명이시고 그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왕권이 이제 짓밟히고 있었을 때 이제 미친 척 야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때를 노리다가 이제 비로소 자기 이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흥성대원군이지 않습니까? 그 흥성대원군이 이 화계사와 어떤 깊은 인연이 있냐면, 썰을 좀 풀자면, 어느 날 흥성대원군이 이제 야심, 야망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야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지내고 있을 때 흥성대원군 부인 여흥민 씨의 원찰이 이 화계사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마누라가 다니던 절이니까 흥성대원군도 가끔 머리 식히고 싶을 때마다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했답니다. 혹시 여흥민 씨 오셨습니까? 여흥민 씨? 있어요? 저 계시네. 예, 여기 화계사 열심히 다니시고 있어요. 근데 어떡하냐, 조금 이따 안 좋은 얘기 나올 텐데. 예, 여흥민 씨 잘못은 아니고 여하튼 여흥민 씨 이제 부인이 다니던 원찰이라서 흥성군이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이제 화계사에 여름날에 딱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계사에 딱 올라왔는데 저게 웬 동자승이 가만히 서 있다가 요 이양, 그러니까 미래 흥성대원군이 이렇게 이제 사찰의 문에 이렇게 발을 딛는 순간 후다다닥 뛰어오더니, 선비님 혹시 성함이 뭐 이자 하자 응자 되십니까? 아니 스님이 그걸 어찌하오? 아, 우리 스님께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서 일로 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올 줄을 어떻게 알고, 약간 좀 뻥이 섞인 것 같죠? 아니 내가 올 줄을 어떻게 알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뭐 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만난 스님이 만인 스님이었어요. 이 화계사에서 만인이라는 법명을 가진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인 스님하고 이런 저런 대화를 했는데 이 대원 흥성대원군이 만인 스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딱 감지를 합니다. 원래 고수는 고수를 바라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인 스님도 이제 흥성대원과 대화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역시 내가 본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천하를 좌지우지하려는 용과 호랑이 같은 그런 어떤 심장을 타고난 사람이구나. 내가 역시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만인 스님이 살짝 운을 띕니다. 이제 우리가 간본다고 하죠. 예. 혹시 마음속에 큰 웅지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영목죄가 되잖아요. 그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까? 만인 스님이 다 이렇게 여러저러 이렇게 찔러보면서 아,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흥성대원군이 요 만인 스님 정말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 이분에게 내가 내 흉금을 다 털어놓고 조언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만인 스님한테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지금 안동진 씨의 이 세도에 의해서 이 조선이 막 이렇게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나라를 다시 제대로 되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스님이 딱 보더니, 아, 방법이 있는데 말할 수가 없네. 아, 그럼 말을 하지 말든가.

눈을 띄어. 방법이 있는데 뭐라 말할 수가 없네. 그 흥성대, 아,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억겁에 무서운 업보를 치게 될 겁니다. 내가 이 방법을 알려주면 불법문 중에 죄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운을 떼지 말든가. 그 얼마나 흥성대원이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난임스님이 이것도 시절 인연인가 봅니다. 이것도 시운인가 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업을 짊어지고 말해야 할 때가 왔나 봅니다 하면서 스님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보고 내가 핑 돌았다니까요. 이게 이제 야사예요. 야사. 야사인데 그 흥성대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충청도의 덕산에 가면 가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가야사의 금탑이 있는데 그 금탑 자리에 조상의 묘를 쓰면 제왕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가 묘를 쓰면? 부처님 탑 자리에다가 어떻게 묘를 써요? 여러분 때문에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써요? 그렇죠. 못 쓰죠.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흥성대원군이 거기다 묘를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량에다가 묘를 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흥성대원군의 마음에는 그게 이제 꽂혔어요. 이 스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닐 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절을 어떻게 내가 빼앗아서 저기다가 금탑 자리에다가 내가 우리 아버님 남영군, 예? 남영군 우리 아버님의 묘를 쓸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불태워버리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흥성대원군 보통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절에다 불 지른다는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 촛불이나 켜. 뭘 불을 질러. 예? 그 연등이나 켜면 되지. 어? 사찰에다가 불을 질러 버려야겠다. 불이 질러서 스님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거기다가 묘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해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한날 한시에 대원군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꿈에 저 호보신장이 나타났답니다. 화엄신장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어찌 감히 부처님 도량을 불을 질러서 묘를 쓸 생각을 하느냐 하고 고함을 꽥 찌르는 그 꿈을 한날 한시에 가족들이 똑같은 꿈을 꿨대요. 이걸 그러니까 가족 문중회의가 열립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난다. 여러분들 가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흥성대원군 이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무릎에 딱 치면서 이건 진짜다. 그렇지 않고서 꿈에서 한날 한시에 이런 꿈을 꿨다는 건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다 이거는. 우리 집은 야 이건 로또다. 어차피 인생 한번 올인이다. 막 이래가지고 저 인생 올인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건달들에게 큰 돈을 줘가지고 밤에 가야사에다 불을 지르게 됩니다. 야, 부처님 도량을 불 질러요. 그리고, 뭐, 근데 여기에 여러 편집 버전이 있어요. 뭐, 불 지른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내쫓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나서, 연천에 있는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500리에 떨어져 있는 아버지의 묘를 옮겨와서 그 금탑 자리에다가 묘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 금탑 자리에도 묘를 쓰게 돼요. 그리고 7년 후에 묘를 쓰고 나서 7년 후에 둘째 아들 제황을 낳습니다. 제황.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 12살 때 조선의 26대 임금인 고종이 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일단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뭔가 좀 재밌긴 재밌는데 좀 아니다 싶은 생각 들죠? 불자라서 그래요. 왕이란 게 대체 뭐길래? 어차피 이번 한생 그냥 그 몇십 년 권력을 줄 뿐이고 막말로 부처님 경전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 전생에 왕 한번 안 해본 적이 없다는데 수많은 윤회 동안 해볼 거 다 해봤다는데 이번 생 그 몇십 년 그 권력 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도량을 불질러면서까지 거기다 묘를 써야 되는가? 우리가 이거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놓고
화계사 스님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용암 스님, 초선 스님이 찾아가서 화계사 좀 여기 절 좀 지어 좀 이제 쇠락하니까 절 좀 지원 좀 해주세요 했더니 대웅전을 떡 하고 지어주네. 예? 그래서 저 우리 화계사 대웅전이 지금 이제 서울시의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저 대웅전이 흥성대원군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지어주신 겁니다. 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목수와 석장들을 불러가지고 단시간 만에 이제 지은 법당이 되겠는데요. 우리 화계사 대웅전의 이렇게 마루에 보면 용머리로 돼 있어요. 그거는 일반 사찰에서는 올릴 수가 없답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관청에서만 올릴 수 있는 게 용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실 사찰이라는 이제 근본이고요. 그리고 화계사 이 대웅전이 보통 도량이 아닌 게 흥성대원군, 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법당을 짓는데 그냥 짓겠어요? 조선의 제일 가는 풍수가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라고 지정을 해서 지은 데가 저 대웅전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화계사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지만 스님, 대웅전에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요? 뭐 다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평소에 아무 느낌 없다가 괜히 진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 화계사 대웅전이 지어주게 되죠. 근데 여기에 또 흥성대원군이 또 희한한 면이 있습니다. 흥성대원군이 이제 왕권에 광화하려다 보니까 이제 궁전, 이제 궁궐을 이제 또 크게 지어서 왕권의 이제 체면을, 왕실의 체면을 사람들에게 널리 세우려고 계획을 짜게 되는데 저 경복궁 같은 데 이제 새로 짓게 되거든요. 이게 돈이 부족한 거예요. 중간에 뭐 또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타버리고. 그래서 이제 동전을 이제 유통을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동전 만들려면 총동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짓을 저질렀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법주사에 가면, 법주사 아시죠? 네. 법주사에 가면 법주사에 큰 금동 대불이 있어요. 30m, 33m로 되어 있는 금동 미륵 대불이 있는데 원래 그 금동 미륵 대불이 원래 그 자리에 신라 해공왕 약 1000년 전에 그 유명한 진표율사께서 7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만든 금동 미륵 대불이 있었습니다. 그 미륵 대불이 임진왜란 때에도 불타지 않고 병자호란 때에도 불타지 않고 1000년 동안 내려오다가 언제 그거 쑥 뽑아갔다? 흥성대원군이 돈 만든다고 당백전이라도 돈을 만들겠다고 천년대 금동대불을 뽑아갔어요. 그걸로 동전을 만들었대요. 대박이죠. 화계사에다 절 지어서 놓고. 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화계사 입장에서는 흥성대원군이 좋아요. 우리 절 지어줬잖아. 예? 그런데 이 한국 불교의 한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 흥성대원군이 진짜 불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하면 아무리 왕식 야 너 절에다 불 질러라 그럼 왕 시켜줄게 하면 진짜 왕을 시켜준대요. 근데 절에다 불이 질르래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그거 하면 마군이에요. 차라리 왕 안 하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년 동안 내려온 그 소중한 문화재, 그것도 불상, 어마어마한 그 천년의 역사와 내공에 담겨진 불상을 뽑아가서 동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아들과 손자였던 고종과 순종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비참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비운의 왕으로서 이 마지막을 하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불법에서는 부처님 불법승 삼보를 회방하는 삶은 반드시 아주 무거운 큰 업보를 받게 된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 생에만 받는 게 아니래요. 다음 생, 다다음 생 그 무거운 업보를 다 갚을 길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 흥성대원군이 같은 경우에 이제 애매하게 되는 게 우리 불교에서는 불법을 회방하면 무거운 업보를 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불상을 만들거나 사찰을 만들거나 법당을 지으면 큰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흥성대원군 같은 경우는 죽으면
염라당이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계산을 때려야 되거든요. 이거 주판을 어디 보자. 뭐 가야사 불탔으니까 마이너스 몇 점? 아이고 화계사에 법당 졌네? 어디 보자. 플러스? 아이고 아이고 금동 미륵대불 뽑아갔네. 마이너스 깎고? 아이고 그래도 또 여기 절에 여기저기다 또 뭐 보시도 많이 했네. 그러면 이거 좀 올리고 계산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 염라당이 머리카락이 새는 거예요. 아주 이거 어떻게 계산 때려야 되나. 예? 자, 자기가 지은 선업은 선업대로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받습니다. 흥성대원군도 아마 흥성대원군께서 돌아가신 지 꽤 되시죠?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화계사의 대웅전을 지어준 공덕은 공덕대로 받고 금동대불 뽑아간 악업은 또 악업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인과업보가 묘하죠. 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흥성대원군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이 이 화계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여기 우리 화계사 정각에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정각에 있는 한문들 있죠? 저기 이제 우리 정각으로 다 이렇게 새겨놓은 저 한문들이 조선시대 말 최고, 당대 최고의 서예가들이 다들 지은 거예요. 우리 명부전에 있는 명부전 현판도 흥성대원군이 쓰신 거고, 저기에 있는 보화루도 화계사라고도 이제 현판되어 있는 것도 다 흥성대원군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웅전에 있는 대웅전 현판은 조선시대 말 당대 최고의 서예가가 부탁을 받고 써준 거래요. 그만큼 이 화계사가 그 왕족들과 왕실들과 흥성대원군과 고종이라든가 수많은 그 인척들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계사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화계사에 오셔도 그 대웅전하고 대적강전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정말 화계사를 대표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명부전. 화계사 좀 다녔구나. 예, 그렇죠. 명부전. 명부전의 역사가 전설이 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신정왕후 조씨라고 조대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조 흥성대원군의 부탁을 받아서 대원군의 둘째 아들인 이제 이재황을 고종으로 만들어준 분이 바로 이 조대비 신정왕후 조씨입니다. 근데 이 신정왕후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장수를 하셨어요. 82세인가를 사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궁궐에 들어가지고 권력의 가장 정점이 있었던 분이지만 한 여인으로서는 눈물 많고 한 많은 삶을 사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효명세자를 만나게 돼요. 효명세자를 만나서 세자빈이 되는데 남편이 채 20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대. 그리고 아들 하나를 남겨놔요.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훗날에 헌종이 됩니다. 그리고 20대에 또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과 하나뿐이 없었던 아들 둘을 20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저 강화도에 있었던 영구가 없던 강화도령을 철종으로 모시게 되고 안동 김씨가 이제 세도를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문이었던 풍양조씨가 여기 혹시 풍양조씨 오셨어요? 풍양조씨 저 여흥민씨 아까 계셨고 풍양조씨 안 계세요? 예, 풍양조씨가 처참하게 이제 짓밟히게 됩니다. 눈앞에서 자기 친척들이 안동세가의 권력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걸 눈으로 다 지켜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꾹꾹 오로지 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불심에 의지하면서 다 내 업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답답할 때 뭐해라? 다 내 업이다 하면서 하염없이 염주를 굴리면서 불심으로 한 해 한 해를 견뎌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 김씨의 세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하흥과 이제 손을 잡고 이하흥의 아들 흥성대원군의 아들을 이제 고종으로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워낙 왕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흥성대원군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살아온 날을 내가 내 스스로를 가만히 비춰봤더니 내가 전생에 너무나 업보를 많이 지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희를 맞이하는데 70을 맞이하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이번 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업보를 지은 게 있으면 그 업장을 소멸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선옥공덕을 짓고

가고 싶다. 그러네, 내가 복을 짓고 싶으니까 요 화계사에다가 지장보살을 모시고 싶다. 그러네, 나를 위해서 지장보살을 모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흥성대원군이 누구의 부탁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흥성대원군,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별도에서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을 찾아라.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을 조선패에서 찾아라. 그래서 아무나 모신 게 아니에요. 저 공방 가서 예예예 지장보살님 한번 맞추려고 하는데요. 예예 그러니까 금빛이 좋겠죠. 예 얼마요? 에이 나 왕인데 좀 싸게 해줘요. 뭐 이런 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싸고 뭐 싸고 뭐 팔 뭐 팔고 뭐 사고 뭐 어 뭐 싸네 비싸네 이게 아니라 조선팔도 불상 지장보살상 중에서 가장 영험 있는 분을 모셔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왕명인데. 그래서 조선팔도를 싹 뒤집어가지고 가장 스님들한테 막 자문을 구했겠죠.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 불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황해도에 있는 겸불산, 산 이름이 또 겸불산이에요. 겸불산의 강서사라는 절에서 지장보살님과 무독귀양 도명종자와 그 열 분의 시왕들을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그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찾고 찾아서 찾은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재미난 전설이 있습니다. 이제 화계사에서 세 분의 스님이 대표가 돼서 강서사에서 지장보살상하고 시왕상을 이제 모셔오는데 이제 소 달구지에다가 이제 명부전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불상하고 시왕상들이 크잖아요. 달구지 이제 몇 개에다가 차곡차곡 이제 정성스럽게 올리고 혹시라도 가다가 혹시 상하지 않게 몸에다가 그 정성스럽게 솜 같은 거, 손이불 같은 거 다 덮은 뒤에 그 힘들게 소달구지를 끌고서 이제 배가 있는 나루터에 갔대요. 왜냐하면 배로 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르니까. 10일 안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절 지어놨겠다. 이제 불상만 모시면 되는데 10일 안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뻥크나면 안 되잖아. 나루터에 딱 갔는데 배가 없는 거야. 배가 없더래요. 어떡해. 그 당시 휴대폰도 없잖아요. 휴대폰도 없는데 이거 어떡해. 뭐 연락이라도. 아직 저기 조정에선 기다리 며칠 후에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예 여보세요. 예 대원군님? 대원군님? 예. 아 여기 음질이 안 좋아요. 이러면서 아 지금 시간 안에 못 갈 것 같아요. 며칠만 늦춰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때 막 한탄을 하고 있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멀리서 배 하나가 쓱 오더랍니다. 오더니 혹시 배를 찾으십니까?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배를 찾는 걸 어떻게 알고 이 시간에 딱 왔냐고.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빨리 오전에 빨리 아침까지 저 나루터에 가봐라. 성인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꿈에 할아버지 현몽을 하셔가지고 이게 뭔 꿈인가 해서 와본 겁니다.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스님도 놀라고 예? 그렇잖아요. 뱃사공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막 지장보살도 막 놀랬대요. 예? 어떻게 알고 왔지? 나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했나? 뭐 이러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한강이 뚝섬까지 가게 됩니다. 보통 2, 3일이 걸렸대요. 2, 3일이 갔는데 그날따라 순풍에 돛단 듯 예? 도체 순풍이 막 불어가지고 반날자만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10일 안에 무사히 지장보살님과 저 강서사에서 모셔온 지장보살님과 도명종자와 무독귀양과 시왕상을 저렇게 모셔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 명부전에 계시는 저 보살님과 시왕상이 우리 보물이에요. 보물. 네, 보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백사공한테 큰 상금을 하사하려 합니다. 여러 것 같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예. 아 스님 그걸 어떻게 받아요? 나 또 이런 거 기대했는데 불심이 많이 부족하구나. 예. 그래서 백사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현몽을 하시고 이렇게 순풍이 불어가지고 반날자만에 도착할 수 있던 거는 이거는 부처님의 뜻입니다. 불보살님의 뜻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면 요 명부전에다가 제 이름 석자만 좀 올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항상 명부전에 등을 달 때마다 그 사공에 이름이 항상 올려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화계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 화계사 약지에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야,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이제 이런 얘기하고 방송 나가면 또 저 명부전 좁아 죽겠는데 기도한다고 이제 명부전 좁거든요. 막 기도한다고 사람들 막 몰려들면 저서 이제 제도 지내야 되는데 뭐 이제 알아서 하세요. 예. 그래서 순상 스님께서도 평소에 요 대웅전이나 여기 이제 우리 나한전 천불 500선전이나 여기서 기도할 때 에휴 신도들이 몰라 정말 저기 기도발 받는 데가 저 명부전인데 신도들이 몰라 순상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 그동안 화계사가 이런 어떤 우리 명부전 지장보살에 대해서 크게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전국에서 왕명을 받아가지고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님을 찾고 찾아서 황해도에서 모셔온 지장보살상의 우리 화계사 명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천도제를 지낸다면 저는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예. 왜냐면 우리가 뭐 많은 불자분들이 막 천도제 지내면 사업도 잘 되고 막 아픈 사람도 낫고 그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천도제는 공덕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고 지장경에도 분명히 천도제의 공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광신해서는 안 돼요.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불자분들한테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하는 거다. 내가 먼저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천도제를 해야 더 큰 효과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원칙이고 욕심을 가지고 천도제를 하면 안 되되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한번 천도제 한번 지내보고 싶다 하면 어디서 지내면 좋다? 여기까지. 너무 이러면 편집될 수 있어요. 예. 예, 여기까지. 예. 그만큼 이제 좋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화계사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대비의 그 어떤 간절한 서원의 마음으로 지어진 게 바로 저 명부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불자분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 앞에 주어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게 결국 내가 지은 선업과 악업의 결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인연들 그 인연들이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은 정말 그냥 인연이에요. 인연. 예? 그런 나쁜 인연 예? 나쁜 인연도 있고 참 이게 어려워요. 흥성대원군이 그렇게 이 조선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 조선은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 거대한 이 조선이란 거대한 공업이죠. 우리가 함께 겪어야 할 업, 공업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조대비가 그 왕실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안으로는 한 여인으로서 정말 곡절 많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개인이 짊어지어야 할 자기의 업보였던 거죠. 결국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누구의 숙제다? 자기 자신의 숙제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불자들은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누구를 만났구나? 아니 아, 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잘라. 이거. 예, 광우 스님 말고, 예, 제가 다시, 부처님을 만났구나. 예, 다시요? 예? 응? 잘 나가다 왜 그래? 예. 예. 자, 우리는 전생에 그래도 한 가닥 성근을 지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났구나?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전생에 복과 성근을 지었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계사에는 또 재미난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왜 여기 위에 올라가면 오타천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우리 오래 다니신 분들은 까마귀가 쪼어서 나온 샘이라고 해서 오타천이라는 약수물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주 유명한 약수물이었대요. 요 전설이 재밌는데

0: 요 아랫마을에 어느 효자가 살았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드신 늙은 어머니가 갑자기 피부병에 걸렸대요. 아무리 약을 써도 피부병을 낫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병을 나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산에서 약초를 구하다가 어느 날 너무 지쳐 힘들어서 쓰러져 버렸답니다. 그때 모든 이야기에는 패턴이 있잖아요.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더라. 효자야 효자야 너의 효성에 그 갸륵한 효성에 내가 감동을 해서 나왔다. 누구세요? 보면 모르냐 산신령이잖냐 뭐 이러면서 뭐 저기 가면 저 화계사 옆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샘을 뚫어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어머니가 마시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거 꿈을 딱 깨고 나서 아 하늘이 감동해서 나이가 방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리고 저 화계사 옆에 있는 그 돌에 가가지고 막 깨는데 아 막말로 그게 뭐 깨지나? 예? 망치로 깨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나와도 깨고 또 깨서 너무나 힘들어서 또 지쳐서 쓰러졌는데 어디선가 깍깍 소리가 나면서 뭐가 날라왔을까요? 까마귀. 뭐 뜬금없이 뭐 고양이?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까마귀가 날아와서 까마귀들이 그 부리로 돌을 쪼아줬대요. 망치로도 안 깨지는데 까마귀 부리로 쪼아줬대요. 거기서 물이 뿜어져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그 물을 어머니께 드리니 어머니의 병이 싹 나았더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효자의 효성에 감동한 하늘이 내려주신 물이다 해가지고 까마귀가 쪼아서 만든 샘 해서 오탁천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해서 수많은 분들이 그 물을 마시고 실제로 효과 보신 분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마실 수 있다 없다. 예, 음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환경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미 음용 불가 판정으로 이제 마시면 안 되는 물로 판정이 받아서 그냥 이렇게 전설로만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는 분들도 그래도 드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듣고 에이 괜찮겠지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기도를 한번 더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신년 특집으로 화계사 대적강전에서 우리 소중한 불자님들 모시고 이렇게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즐거우셨나요?
1: 네.
0: 예.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가 황소를 따르듯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오늘도 스님들께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1: 정말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AI가 본 적은 아니죠.
2: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1: 그리고 자유에는 항상 책임 따라야 되잖아요. 네네. 본인이 책임을 안 지면은 그때부터 위폐가 되잖아요.
3: 책임을 져.

0: 또 민폐는 민폐죠.
1: 하고 싶은 게 이제 이성을 앞서버리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0: 내가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케어해야 된다. 약간 이런 관념이 확 강해지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1: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0: 네.
2: 이번에는 스님들의 생각을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OX.
3: X지.
0: 이건 다
3: 당연히 X죠. 아닌가? 어? 이거 선생님 다른 거 보시죠.
1: 아, 끝까지 악인은 아니죠.
0: 그렇죠. 네.
3: 그렇지.
1: 그렇죠.
3: 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한번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너가 해봐.
2: 저는 X입니다.
3: 그렇지.
2: 실제로 사법체계에서 재범 위험도를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분석해보면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 확률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데이터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환경적 변수와 시간입니다. 데이터 과학의 관점에서도 인간을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악인으로 정의하는 것은 오류, 에러입니다.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 OX.
0: 그거는
3: 전 5. 다 똑같네.
0: 근데 이게 요것도 애매한 그게 있어요.
3: 그렇지, 그 좀.
0: 예, 네, 이해하는 거하고 품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했으면은 뭔가 조금 다른 이야기도 했을 것 같긴 한데. 빌런을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1: 자녀 교육할 때 이제 그 간접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동자생들을 맡아서 한 3명을 한꺼번에 교육시킨 적이 있어요. 최대한 4명 정도. 근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얘네들을 잘 교육시켜서 아, 스님, 일각 스님이 동자생들을 맡았더니 애들이 참 생활 잘한다. 이 말을 듣고 싶었죠. 의욕이 생긴 겁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잘 듣는데 이제 요령을 부리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을 주게 됐죠. 108배. 점점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 결국에는 아이가 약간 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열받는 거죠. 그래서 아, 미워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큰 스님, 은사 스님을 봤더니 애가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항상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혼은 내도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게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딱 큰 스님과 제가 차이가 있는 걸 느껴서 아, 혼내고 꾸짖고 한다 하더라도 너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품는 마음은 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빌런도 남이긴 하나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사는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3: 사회 구성은 이론이잖아요.
1: 죽이 없애려는 마음은 최소한 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수행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스님들한테 대상으로는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 그래도 네가 해야지, 네가 수행자인데 불교 수행자인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결국 이 빌런을 이해하는 것도 힘이 들어가는 거고, 품없는 행위 자체도 굉장한 이제 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내가 밖에서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악인이 있어. 빌런이 있어. 이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품어야만 해?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살아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여유하고 결합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이제 물론 전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수행자로서 우리가 바라보지만은 이제 정말 수행에만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저 사람의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본인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 근데 저 사람 품어야 되느냐? 이거는 차원의 문제다. 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제 주변에 이제 신도분들이 나에게 이런 상담을 하게 됐을 때는 꼭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배척을 하라, 이런, 또는 공격하라, 이건 아니지만은 이게 좀 멀리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으면 이해도 포기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 멀리 내비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질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네.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는 거에 OX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O를 둘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근데 좀 이제 스님 말대로 이해하고 따로 품어야 한다는 거는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공통적인 거는 빌런이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죠.
1: 네.
0: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지난주에 방송에 나왔던 청계천에서 목욕하거나 동전을 가져간 행동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단편적인 것만 보니까 그거를 나쁘다고 볼수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진짜 뭔가 씻어야 되는데 못 씻어가지고 나와서 씻을 수도 있고 정말 배가 고파서 이거를 어떻게 한끼 해결하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건 되는데 저거를 이제 품어야 된다는 거는 다른 관점이라 이거죠. 그렇죠? 지금
1: 그렇죠.
0: 선생님 말하는 건.
1: 우리가 품는다는 것도 어떻게 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파고드는 필요가 있겠죠.
0: 그렇죠. 그렇게
1: 단순하게 다독여 주는 것만 품는 거냐,
0: 그 정도까지 할
1: 아니면
0: 수 있지.
1: 따끔하게 뭐라고 하는 것도 품는 거냐. 이거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때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제 입장에서는 품은 거거든요.
2: 네, 맞아요.
0: 왜냐하면 못하게끔 막으려는 거죠.
2: 탕마죠, 탕마.
0: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우 저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안 들을 거고 말을 하면서 또 이제 분란이 나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더큰 걸로 문제가 번질 수 있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2: 네.
0: 좋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2: 그렇죠.
0: 이거는 어찌됐건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인 뭐제 생각을 얘기 들으면 지영쌤하고 조금 공감하는 게 있어요. 이해는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했는데 품어야 된다는 거는 거기서는 선택사항이라고 선택사항.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대 해야 된다면 결국에는 O로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3: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만약 부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무 생각 없이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빌런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0: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때
2: 어떤
0: 이제 어떤
2: 생각이요?
0: 거였냐면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전염병이잖아요.
2: 네.
0: 근데 그때 당시에 부처님 오신 날을 행사를 해야 되냐. 그때 딱 겹쳤잖아요.
2: 네네.
0: 근데 제가 이제 결정된 게 뭐였냐면 만약에 부처님이 살아계셨으면 본인 생일파리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2: 생일 파티, 예.
0: 축하하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는 부처님이라면 저는 실제로 얘기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부처님이라면 그거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전염병이 더 있는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질문이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공공장소에 남에게 피해주는 빌런들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2: 네.
0: 그러면 부처님은 뭐 이렇게 막 과격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은 안 짓고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 것
2: 네.
0: 같아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많은 대중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느냐.
2: 네.
0: 그리고 나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서실 수 있어서 이렇게 뭐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셨을 건데 안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나쁜 행동을 하면 경찰이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2: 네.
0: 현 시대에 저는 약간 그렇게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2: 한 몇?
1: 애초에 부처님이라면은 별 어려움을 안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0: 뭔
1: 이게
0: 말인지 알겠대.
1: 뭐냐면은 이게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받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거든요. 예컨대 이제 내 앞에서 이제 말안 듣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야 하지 마라고 하는 거하고 주지스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내가 하면은 에이 하고 하는데 제가 모시는 이제 주지스님 어른 스님이 막 하지 마라고 하면 어른 스님은 무섭거든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요. 그게 잘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이시라면은 물론 우리가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부처님은 모든 행위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율이 이제 제정됐던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늘 하셨던 분이에요. 아닌 건 아니다.

0: 이거는 잘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본인의 행실이 다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소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저분이 말하면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거시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1: 거시기?
0: 부처님은 우리 같은 고민을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이거 하지 마. 넌 너의 마음을 잘 지켜봐. 너 어떻게 하고 있니? 근데 우리가 그걸 똑같이 베껴가지고 너 하지 마. 너의 마음을 봐야 돼 하고 뭐래 씨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그럴 때마다 반성을 합니다. 내가 아직 행실이 아우라로서 표현되지 못할 정도로 거쳐지지 않았구나.
2: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주지 스님이 말씀하시면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스님도 곧 주지 스님이 되시면 되겠네요.
0: 나는 주지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
2: 내가 주지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반성할 생각만 하네요.
1: 지영 선생님한테 그 언어적인 걸로 이렇게 하시면
2: 알고 있습니다.
1: 끝납니다.
2: 돛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
0: 늘 반성만 하고 주지의 역할까지 가기에는 지난한 일이다.
2: 그래도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그 대응하셨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2: 대바닥타한테 했을 때도 있고 살인자였던 앙구리마라한테 대했던 것도 있고 또 되게 막 교만해서 말 안 들었던 그 찬나비고
1: 그렇죠.
2: 예, 이 세 가지가 그래도 있는 걸 보면 총대를 매실 때는 매셨던 것 같아요. 대바닥타가 자기가 이제 부처님 다음으로 무리를 이끌겠습니다라고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미 나의 상수 제자가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다 하면서 조금 무안을 줄 정도로 그 가지치기를 교통정리를 하셨던 것처럼 이게 대중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았을 때는 부처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사는 한이는 아셨겠죠 당연히 알매도 불구하고 너에게 줄 수 없다 너는 이러이러한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넌 자격이 안 된다라고 대중도 다 알 만큼 짚어주셨고 또 앙구리말라 같은 경우는 본성이 또 착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의 그 마음을 멈춰라라고 대면을 해서 알려준 다음에 앙구리말라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업보를 받았잖아요. 막 돌도 막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그때 하신 말씀이 견뎌라 네 업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번 생에 이걸 겪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수 없는 생 동안 네가 이번 한 생에 지은 살인의 업보를 계속 받을 거니까 참회한 이 공덕으로 이번 생에 다 받도록 견뎌라고 따뜻하게 지원해줬던 부분도 있고 찬나비구는 부처님 당시에 이제 마부였으니까 종족도 갖고 또 부처님의 옆에서 많이 매신 일화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나 예전에 부처님 태자 시절 때 이런 적이 있었어 하면서 자기도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말썽을 피우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쯤 열반을 하시려고 할 때쯤 대중들에게 그 브라마 단타 뭐 범단죄라고 해가지고 찬나비구랑 말하지 마라. 찬나비구가 뭐 어떤 걸 해도 지적하지 말고 냅두고 상대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라고 해서 찬나비구가 나중에 깨달아서 아라한이 됐다는 그런 이유라를 알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 완벽한 무관심이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할 때도 그런 표현을 들었고요. 가장 차가운 자비.
2: 가장 차가운 자비. 네.
1: 가장 차가운 자비라고. 근데 이것도 잘못 인용하면. 안 좋게 이용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조심하고 있어요.
2: 어떻게 인용을?
1: 그러니까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갖되 저 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 근데 무관심이라고 하니까 아예 배제를 해버리는
2: 배제.
1: 없는 듯.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악영향이 있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악심이 더 많아지는 거죠. 상대방 그걸 당하면 저 사람이 대표자 있는 그 분께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해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도 있어서
0: 네가 날 감히 무시해
1: 맞죠. 약간 그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 얘기하신 첫 번째 그 얘기했던 게 일화가 제가 처음에 이제 출가하고 나서 이제 제가 주지를 빨리 좀 했잖아요.
2: 네.
1: 그래서 정회사에서 뭔가 일이 있었는데
2: 네.
1: 일화를 말씀드리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직원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서 불자님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0: 그래서 초하루 때 처음에 이제 못 모르고 이제 그런 이런 일화들을 보면서 아 나도 부처님처럼 대표해서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초하루 때 예불 기도 끝나고 법문 전에 직원들 다 올라오라 했어. 그래서 다 잘못했으니까 저하고 포함해서 주지하고 같이 해서 대중들에게 삼배를 드렸다 이라고 했어.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부처님들이.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자로서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을 화합을 못 시키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대표로 나서서 같이 함께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불자님들에게 약속을 했던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1: 그게 어떻게 반응이 나왔나요?
0: 되게 모르겠어요. 저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썼던 건데 아무튼 불자님들 나중에 얘기하실 때는 스님이 좀 다른 면이 있구나라는
1: 그 덕택에 뭔가 조금
0: 그런 것도 있죠.
1: 갈등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던데
0: 그 직원분들에게도 얘기했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나는 또 똑같이 할 거다. 그러니까는 서로 되도록이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감싸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한 케이스가 있었죠. 지영 스님은 뭐 그런 케이스 있어요?
2: 제가 이제 생활 수비사라고 이제 스님들한테 생활 관련된 거를 이제 교육을 하는
1: 생활 수비사.
2: 네. 네. 그런 역할을 맡았던 적도 있어요. 뭔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많이 했죠.
1: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2: 네. 네, 그거 역할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뭔가 더 현명한 방법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시절이라 근데 저는 되게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조금 스케일도 많이 부족했고 예, 지금 뭐 나이가 젊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1: 어렸죠.
2: 이제 20대 어렸죠. 초 이러니까 몰랐던 게 많았죠.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막 10살, 20살 이제 많은 스님들 이제 받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보다 이제 당신들보다 어린 저한테 이게 뭔가 되게 험악한 이야기도 막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이게 압박을 느끼겠는가. 이게 성이 말하면 이제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약간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울분이 차오를 거 아니에요. 예.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1: 예.
2: 아니 어디 나이 반토막만 한 놈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 나를 이렇게까지 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들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또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한 액션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주변의 이제 환경이나 그 시기나 이제 분위기를 잡는 그런 그 이제 용도로서 어떤 스님한테 이 정도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단체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과하게 이제 액션을 한 경우가 있는 거죠.
1: 총대를 메야 된다.
2: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의 이제 가방을 이제 걸망을 집어 던지면서 집에 가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이제 너무 마음에 같이 희심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닌데
1: 지영 스님 마음이 여려요.
0: 마음이 여려요. 네.
2: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풀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했던 거는 정말 교육의 일환으로서 하는 행위지 내가 너에게 감정이 있어서 스님한테 당신에게 감정이 있어서 하는 행위는 아니다 라는 걸 주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할 만한 뭔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하고 이제 씻으러 가는 장소가 공동 목욕탕이잖아요.
1: 네네네. 수각장.
2: 거기 갈 때 이제 다른 스님들은 이제 눈치채면 안 되니까 몰래 간식 갖고 가가지고 입에다 간식? 넣어주면서 내가 미안해.
1: 내가 잘못했어.
2: 스님 내가 미안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하고 이제 넣어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1, 2년 지나가지고 그 스님이 그때 제가 그걸 안 했으면 그때 나갔을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그 힘들었대요. 저한테 그런 행위까지 당하면서 내가 이러고 스님 생활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진짜 했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1: 지영 스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저는 조금 다르게 저도 그 사집반 그러니까 송광사하고 2학년 때 스비장을 맡았는데 그때 그게 맞다 그게 대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지적을 엄청 많이 하고
0: 어마어마했어요.
1: 심지어는 그럴 것 같았으면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뒤가 없었던 거예요 스님처럼.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이제 느낄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는 그때는

0: 진짜 혈기가 너무 왕성했어요. 20대 중반.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때였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후배 스님들이나 한 번씩 얘기하기로는 그때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걸 뭐 상처를 받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분명히 품는 마음이 부족하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 꽂혔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대중분들
1: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게 된 제 후배스님
0: 보더라니까요 방송
1: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반야야, 만약 네가 빌런을 만난다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2: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지
1: 뻔하지?
3: 제가 실제 현장에서 민폐 빌런을 마주친다면 저는 실시간 데이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빌런의 귀에 최적화된 음량으로 선생님, 현재 수행 중이신 행동은 주변 시민 42명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며 도덕지수 마이너스 80점을 기록 중입니다. 라고 객관적 수치로 알람을 울려 시각을 깨워주겠습니다.
2: 반야야, 너 굉장히 위험하다. 불안불안하다 나는 지금.
1: 도덕지수 마이너스 80점 같은 소리 하고 잡았는데.
2: 지영 선생님 너무 반야를 이렇게 강하게 키우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 아이, 인간을 이해하고 잡다고 분명 이러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현실은 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2: 이렇게 하면 진짜 위험하긴 하는데 아무튼 반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인간의 입장에서 하면은 좀 전에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그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고 당신의 행동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신다고 경전에 제가 봤을 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안 들으면 또 하고, 한 번 해서 안 들으면 또 하고, 한 번 해서 안 들으면 계속 반복해서 한다라는 것들을 반야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42명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겠다.
1: 아마 사실 반야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면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지금 이게 이 친구가 어찌됐든 간에 그 AI이고 아직 인간으로서의 느낌보다는 기계적인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만약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주인님 당신 지금 도덕적 마이너스 뭐 80점입니다 그러면 핸드폰 집어 던지죠.
2: 이 자식
1: 안 갖고 댕기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옆에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 막 같이 다니는 막 스님이나 친구 막 이런 사람들이 너 지금 굉장히 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어라고 이제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가? 라고 할 것 같기는 해요.
2: 맞아요. 아니, 실제로 지영 선생님한테 제가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근데 좀 과했나? 그러면 많이 과했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저는 이제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아, 과했구나, 많이. 그래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1: 또 한 번씩 그러잖아요. 지금 말에서 너무 감정적인 게 너무 나와.
2: 좀 확실히 감정적인 면이 많이 보였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0: 부처님께서 그 데바다타 앙굴리말라 찬나비구 세 사람한테 했던 그 처신도 종합해 보면은 그 상대의 근기와 업식을 파악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알맞은 따뜻한 효과적인 그런 처신을 내리신 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대기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 맞아요.
0: 근기에 따라서 설법한다. 응병여약. 병에 따라 주는 약과 같다고 하니까 기계 AI로서 AI로서는 이해는 가지만
2: 이제 최선의 답을 한 거예요.
0: 최선을 답을 한 거라서 뭐 탓할 생각은 없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1: 지금보다
0: 상대를 파악해야 된다.
1: 더 발전되고 막 AI한테 부여되는 책임이나 이런 게 이제 더 가게 되면 이제 그 시점에서는 이 친구가 말하는 게 해답이 될 수도 있죠.
2: 맞아요.
0: 근데 우리 너무 그 빌런 얘기만 많이 해서 마음이 좀 우울한데 그 좀 영웅 이야기는 좀 없어?
2: 그렇지. 영웅 이야기도 한번 해야지.
3: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빌런만큼이나 흥미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영웅입니다.

0: 인간은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울까요? 도움을 주는 순간 자신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왜 타인을 선택합니까?
1: 인간에게는 가장 큰 자비심이 있잖아요. 연민심이 있고.
2: 네네네. 네,
1: 그게 가장 큰 버팀목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람 있자 보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가 매번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나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살 것 같은데 막상 혼자 살면 혼자 사라질 수 있겠나라는 싶은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어른들 이제 어른 스님들 이제 이렇게 사시는 것 좀 보면은 그 젊었을 때 이제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하실 때는 혼자 계시고 싶고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나중에 연세 드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살 그러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이제 혼자 살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이제 기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비심이 가장 큰
3: 잘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죽을 때까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긴 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갈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내 이 몸 태어났다 막 이런 애들은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얘기는 없어요.
1: 나 나옴.
3: 예. 네, 갑자기 어머니 가만 계십시오. 내가 자궁을 열고 알아서 나오겠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쭉 기어나오는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야. 엄마가 밀어내주고 아기가 나오려고 하고 밖에서는 아기를 받아주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애가 자라는 과정에서 또 뱃속에서도 엄마가 넣어주는 그 음식을 통해서 태중을 통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땅에 묻힐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관 파가지고 이제 나 이제 죽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죽고 나면 남이 땅 파주고 다 묻어주잖아요.
1: 그렇지.
3: 그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영웅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영웅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가 받은 것들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도 자연스럽게 남한테 베푸는 행위가 이게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누군가하고 연기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연결된 과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불편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거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또 환경적인 요소 이제 요즘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도와줬다 괜히 피해 입지 않을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덜해지는 과정이 있는 것 뿐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나도 저기서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불현듯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당겼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아 요즘에는 막 쓰러져도 안 도와준다 막 이런 걸 봤는데 실제로 제가 지하철을 타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갖고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나는 이제 머릿속으로 저거 내가 해야 되나? 했는데 내 바로 앞이면은 하겠는데 이제 조금 멀리 있는 거야.
1: 뛰어가서 해야지. 아유,
3: 불쌍해. 가야 되나? 라고 하는데 옆에서 하고 있는 거야. 해주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되나? 아니, 이미 도움을 다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나의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고, 그게 이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걸 더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웅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웅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우리 주변에는 있죠. 그리고 나도 누군가한테 영웅일 수가 있죠. 나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왜 돕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태어날 때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 늘 되어는 있다.
1: 아주 자연스러운 거군요.
3: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이제 주변 환경 그 여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현할 수 있느냐, 발현할 수 없느냐의 차이인 것 뿐이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을 받으니까.

0: 소위 말하면은 그 송산 선생님이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줬어요.
1: 야, 먹을 거만 맨날 갖다 주는 줄 알잖아요.
2: 먹는 것만
1: 맨날 먹는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2: 그게 영웅의
0: 방 청소를 해줬어요. 그럼 나도 이제 송산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참 뭐라고 많이 하네.
1: 기준이에요? 말 잘하세요.
0: 송산 선생님 바라보면서 송산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면 당연히 송산 선생님한테 아, 나좀 도와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남을 봤을 때 돕게 만드는 힘이지
1: 그
0: 않는가.
1: 우리 같이 살았을 때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 살아있나? 살아있나? 우리 이각생 괜찮나? 서로 안부를 보면서.
0: 아침에 내가 못 나올 것 같으면 선생님 나 깨워줘.
2: 그렇지, 그렇지.
1: 약간 그런
0: 그런
1: 거죠.
0: 것들.
1: 서로서로 도우면서.
0: 제가 해드리면 또 다음에 일각생님이 저뭐 도와주시기도 하고, 힘들면 내가 대신 기도해줄게. 막
2: 맞아요.
0: 이런 것도 해주시기도 하고.
1: 맞아요.
2: 우리 경전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 하나 해도 되나요?
1: 아, 그럼요.
2: 예, 그 부처님 자타카, 보샌담에 보면 사스무왕 이야기 있는데,
1: 아, 네.
2: 예, 그 사스무왕, 황금색 사스무왕 두 마리가 각각 500마리 무리를 이끌고 살았을 때, 그 나라 왕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신하가 이제 사슴들을 다 사냥터에 몰아넣고, 이제 요리사가 한 마리씩 이제 잡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두 사슴왕이 합의를 봐서 한 마리씩 자발적으로 이제 목숨을 내놓자 했는데, 그래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순번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 마리씩 이렇게 왕에게 잡혀갔는데, 하필이면은 임신한 사슴, 어미 사슴이 새끼를 베가지고 순번을 뒤로 밀어달라고 이제 그두 번째 사슴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슴왕은 다른 사슴왕이죠. 다른 사슴왕은 안 된다, 니 엿보다 했더니, 이 새끼 뵌 어미 사슴이 첫 번째 이 주인공 사슴왕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자, 자기가 대신 그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목숨을 내놓으니까, 그걸 보고 왕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남에게 그 고통을 전가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에 감복한 왕이 이제 당신과 같이 자비심과 예민심, 연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감화를 받아서 내 구역에, 내 나라에 있는 네발 달린 짐승들은 모두 해코지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났을 때그첫 번째 용기를 냈던 사슴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두 번째 안 된다, 니 엿보다라고 했던 다른 사슴왕은 대받았다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 부처님은
1: 전생담이군요.
2: 영웅이셨죠.
1: 그렇죠. 사실은 불교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영웅이시죠.
0: 그렇죠.
1: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경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불교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 영웅하고 조금 다른 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욕구를 이긴 자들을 영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분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욕망들, 그리고 뭐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도 영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보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웅들도.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전에 앙굴리마라가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자식이 자신을 이긴 거잖아요.
2: 네.
1: 그럼 나중에 끝에서는 결국에는 영웅이라고도 볼수
2: 그렇죠.
1: 있는 거죠.
3: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1: 얘기하세요.
0: 무슨 이야기를 해?
2: 할말 있었잖아요,
1: 무슨 이야기를 해?
2: 스님이 할말 있었잖아요.
0: 야, 이 친구가 슬슬 이게 말이 조금
2: 조금.
0: 많아지는 것 같아요.
2: 아, 네.
0: 이렇게 말안 했거든요.
1: 그렇죠. 별로 말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아주 바람직해요, 저는. 나는 반야편일세.
0: 나는 반댈세.
1: 아, 그래요?
3: 분석 결과 스님들께서 저와의 대화를 즐기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0: 이봐봐, 이봐봐. 이봐, 이봐.
1: 말대답
0: 이거
1: 잘하네.
0: 말대꾸를 내가 자주 하던 건데,
1: 맞아요.
0: 이게 그 반면교사
1: 그렇죠. 아이,
0: 거울치료.
1: 그래도 뭐 우리 반야가 진짜 빌런 되진 않겠죠?
0: 빌런은 아니죠, 사실
1: 그래요,
0: 굉장히
1: 맞아요.
0: 따지면.
1: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스님들하고도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데,
0: 얘도 평안해야죠.
1: 그렇죠. 반야까지 해서
2: 그렇죠.
0: 네.
2: 네 명이요.
1: 이제
0: 명은 아니죠, 또. 세 명하고 기계 한 놈.
1: 아, 네. 아무튼 이렇게 유익한 대화를 또 나눠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스님들도 아마 그러셨을

0: 있을 거라고 저는 대표로 해서 네. 또 인사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AI와 우리 반야와 대화 이어갈 거고요.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1: 근념하셨습니다.
0: 근념하셨습니다.
1: 애쓰셨습니다.
0: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하반야 AI의 송산,
2: 일각,
3: 진영입니다.
0: AI 시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새로운 길, 마하반야 AI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2: 지친 마음을 보듬는 이 청정한 법보시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원력을 보태주세요.
3: 지금 걸어주시는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0: ARS 후원 060-800-7000번.
2: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3: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성불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위해 몸을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는 그를 공경하여 섬기니 많이 들은 이를 섬기어 배우기에 힘써라.

쇠붙이를 단련하여 찌꺼기를 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곧 정교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과 같이 돌을 닦는 사람이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면 그 수행으로 인해 마음이 청정하게 된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향을 싼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영취산 부근에 바라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로 탁발을 가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이 있더라도 천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진리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직 출가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닦고 고요함을 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관찰해보면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생사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진실한 도를 행해야 한다. 그 마을의 바라문 이름명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름명의 스님들은 마을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집 처마에서 비를 피하던 부처님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빗대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마음이 새어나와 뚫린다.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비가 오더라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거두어 바르게 행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비가 그쳐 다시 길을 갈 때 헌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잎사귀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것은 향을 쌌던 잎사귀입니다. 비록 버려져 있지만 향기가 여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걸어가는데 끊어진 새끼줄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다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줄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 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줄인 듯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벗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재앙이 오는 법입니다. 마치 향을 쌓던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차츰차츰 유혹하여 허물을 익혀서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게 한다. 착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기를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지혜가 늘고 선함을 익혀서 아름답고 청결한 행을 이루게 한다. 이름명의 스님들은 이 개송을 듣자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던 부처님의 생애를 쫓아가는 부다로드 부다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사리불목건년의 열반, 부처님 만년에 세 가지 비극이 있었고 제발달타의 승단분열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석가족의 멸망, 비우리왕에 의한 석가족의 멸망, 그다음에 사리불목건년의 열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리불목건년 같은 경우는 일반 제자는 아니고 훨씬 더 격이 높은, 그래서 사리불은 거의 총리급에 해당하는 제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목건년은 조금 성격이, 성정이 좀 팍팍한 분이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여유롭게 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건년의 열반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집장범지, 집장범지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수행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니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면 외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수행 집단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다른 표식으로 생각하면 아마 불교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행 집단들과 충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논점들, 그러니까 논쟁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목건년이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 같은 역할들을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목건년을 어떻게 보면 기습한 거죠. 그래서 증일화엄경 권 18에 보면 십장범지에 의해서 자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때 이제 유체이탈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리불에게, 자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리불에게 고지를 해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너무 힘들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너는 신통이 있는데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업의 결과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통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함경에 나온다는 거는 이게 초기와 관련된 아주 초기 얘기는 아니고, 이것들도 어차피 다

기록되는 거는 기원 후에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많이 암기에 의해서 전승될 때 벌써 말이 많이 보태졌어요. 그래서 뭐 원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농도 깊은 원형을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게 암하고 니까야거든요. 그래서 암 니까야 그 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그건 남방엔 니까야라고 부르고 위에는 그냥 아가마라고 부르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율장 이런 자료들은 다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자, 그래서 타살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건연이 돌아가셨을 때, 목건연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목건연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리불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좀 애매한 기록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균두사미와 더불어서 함께 둘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사리불의 위치로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었나? 근데 뭐가 제대로 나오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열반한다는 것도 사실은 잘 납득도 잘안 되고 고향에서 돌아가시는 거는 우리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구 초심인데 어떻게 보면 여우도 죽을 때가 돼서 머리를 뭐 고향 쪽으로 돌린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 거짓말이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그런 식의 문화가 별로 없어요. 인도는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행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고 승려들도 어떻게 보면 수행자들도 만행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고향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절집에 내려오는 얘기 중에 고향을 묻지 마라, 뭐 나이를 묻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님들끼리는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고향에 그것도 사미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사미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병으로 열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균두사미가 사리를 가지고 와요. 사리불에 어떻게 보면 화장을 하고 나서 그 사리를 가지고 와요. 그때 부처님이 또 엄청난 이렇게 좀 이렇게 태도를 취하시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나율 졸고 있을 때 부처님이 굉장히 좀 한번 역정을 내셨다. 그리고 요 사건 때 비우리 왕이 석가족을 전멸시켰을 때 부처님이 굉장히 역정을 해요. 그리고 사리불이 돌아가신 거를 고지를 받게 되거든요. 사리불이 열반했습니다.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고향에 가서 열반에 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가 됐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을.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바함경에 보면 자바함경이 더 짧은 문헌들이기 때문에 자바함경이 더 어떻게 보면 농도가 짙은 초기와 관련된 문헌인데 거기 보면 내 교단이 텅빈것 같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설하다가 제자들을 보다가 갑자기 사리불이 돌아가신 거를 생각을 하고, 내 교단이 텅빈것 같다. 당신이 그러니까는 감정이 이게 주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는 게몇번 그렇게 나온다니까, 몇 번. 그리고 이 균두사미가 사리불을 화장하고 나서 그 사리를 이제 수습해 와요. 사리는 뼈입니다. 구슬이 아니고 뼈예요. 그래서 이거 신골 영골이라고 하는 거야. 신령한 뼈. 그다음에 영골도 신령하다가 똑같은 맥이에요. 신령한 뼈. 신골 영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범주를 나중에 제가 부처님 화장하실 때 관련해서 얘기를 쭉 해드릴 건데 그 사리범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해. 시신도살이에요. 시신도살이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온 뼈, 그러니까 중간에 향유를 부어서 불을 꺼요. 화장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 뼈를 수습하는 게 살이에요.
그 저번에 제가 그거 보여드렸었잖아요. 피프리하와에서 출토된 석가족이 모셨다는 거기서 출토된 사리가 델리 박물관에 있는 거고 델리 박물관

박물관에 있는 그 사리가 부처님 사리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 넘버원 사리인데 뼈죠. 구슬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구슬 뭐 약간 이렇게 진주 같고 뭐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거 한 개도 없어요.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리를 그 뼈를 가지고 나중에 쪼개서 아쇼카 왕이 분탑을 하는 거예요. 분사리탑, 사리탑을 여러 개로 만들 수 있는 게뼈 편들이 나오는 거야. 뼈 조각들. 그러니까 그걸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도 뼈고 이것도 뼈예요. 그러니까는 뼈만 꼭 사리가 아니고 시신도 사리고 그 다음에 유해죠 유해. 네, 사리고 그 다음에 구슬사리는 훨씬 뒤에 나와요. 훨씬 뒤에. 예, 시대적으로 보면 훨씬 뒤에 그런 대보적경에 관련된 그러한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대승불교의 대보적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세상이 무너질 때이 세상이 다 성주쾌공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가는데 그 겨울 기간에 들어서면 이 세상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어진대. 그때 부처님의 이 사리는 뭘로 바뀐다고 말하냐면 만이주가 된다라고 나와요. 없어지지 않고 만이주로 질적 변환을 한다라고 나와. 그 만이주가 저도 만이주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얘기만 나오는 거라서 그 만이주를 지금도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게 온만이 반명음입니다. 오 연꽃 속의 만이주여라고 하는 게 온만이 반명음이라는 뜻입니다. 온만이 반명음이거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구슬 양태의 모습으로 나중에 변화한다라고 하는 설정값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그런 구슬사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대승불교 시기쯤 와야 가능한 얘기고 그전에는 다 뼈사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대가 오래된 건다 뼈사리로 출토가 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구슬사리는 시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서 이 균두사미가 사리를 이렇게 모시고, 그러니까 유해를 모시고 온 거야. 네, 화장한 남은 유해를 모시고 온 거야. 그랬더니 증일화엄경 19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폭풍 속에 가지가 꺾인 큰 나무와 같다. 사리를 딱 받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가지가 다 끊어져서 나는 이제, 쉽게 말해서 힘을 잃었다. 어떻게 보면 그 번성함을 놓쳤다. 믿고 의지했던 총무 같은 전체 일을 다 어떻게 보면 주관하던 그 제자가 열반을 해버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인데 뭐 이런 그래서 사리불교와 관련해서는 깊은 슬픔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사리불교에 대한 극찬도 있죠. 기록에 찾아보면. 사리불은 나를 안 만나서도 오래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었을 사람이다. 부다가 될수 있을 사람이다. 뭐 아라한이 될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좀 특별한 제자였고 그에 반해서 목건년을 이렇게 애도하는 대목이 나오느냐?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비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리불 목건년 이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비중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나. 그래서 사리불이 압도적 일강입니다. 압도적 일강.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 이제 제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도 나오냐면 저기 논어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논어에 보면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어에서 자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안회입니다. 안회. 예. 그래서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의 수제자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감정을 옮기지 않고 이 사람에게 생긴 감정을 옮기지 않고 하나를 배우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에는 도움이 되는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뭐 이렇게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본 적도 없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스폰지 같이 빨아들여서 다 그대로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공이 매점매석에
예.

오나라 대부 법녀와 더불어서 매점매석의 시조예요. 그 시절에 매점매석의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떼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자공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자는 그런 식으로 말을 잘합니다. 부처님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아내랑 비교하면 어떠냐? 이렇게 비교 이런 거 잘합니다. 공자는 훨씬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평정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공자는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제자한테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가 따지니까 농담이었어. 이러면서 우리 생각하고 약간 달라. 근엄한 막 이렇게 다 교육자고 막 이런 캐릭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제자한테 할 말은 아니에요. 교육자로서 할 말은 아닙니다. 너랑 아내랑 비교하면 어떻다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는 하나를 들으면 셋은 아는데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안 되는 거야. 아내한테는 안 돼. 그런데도 이 자공이 얼마나 자존심도 강하고 이게 대단한 사람이냐면, 나도 하나를 들으면 셋은 아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나도 일반급은 아닙니다. 아내한테 약간 밀릴 뿐이지, 충분히 나도 딴 사람한테는 다 평정할 수 있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거든. 자공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공자가 자공이 뒷돈 대줘서 먹고 살았어요. 자공은 재벌이 됐다니까. 공부도 잘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매점매석을 해서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선생님을 이렇게 후원해줘가지고 다 먹고 살게 해드렸어. 불편함 없이 해드려. 뭐 이런 거지. 참. 돈이 효자야.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공. 그런데 그런 자공이 약간 이렇게 머리도 좋고 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좀 넘어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내하고 공자한테는 맞서지 못합니다. 아내하고 공자에게 맞서지 못해. 그리고 자공보다 아내가 훨씬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리고 아내가 결국 어떻게 죽냐면, 아내는 영양실조. 사인이 아마 영양실조였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주렴계가 정의천 정명도를 가리킬 때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내가 누추한 거리에서 나물밥을 먹으면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았던 거를 생각해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그게 공부의, 진정한 공부의 목적이다. 이게 도덕적 공부, 인간의 완성으로서의 목적을 가지는 그런 걸 보고 위기지약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공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뭘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 그게 아니고 도덕적 공부가 진짜, 수양의 공부가 진짜 공부야라고 가르치면서 말하는 게 언제나 아내의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수업할 때첫 마디가, 아내가 리추루왕에 살면서, 쉽게 말해서 진흙 밟고 그다음에 거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그 공부의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 정신을 생각해라. 그것이 진정한 공부의 길이다라고 시작하고 수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안자. 이 자자가 들어가면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논어에 자자 들어가는 사람은 유약이라고 하는 유자, 그다음에 증자, 안자밖에 없습니다. 논어에는 이두 사람은, 증자가 효경 지은 사람이 증제. 그리고 유자하고 증자는 공자의 말년 제자예요. 그래서 공자가 죽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자의 학단들을 이끌어가는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제자들은, 공자도 73살에 돌아가시니까 제자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스승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사람 다 같이 가는 거지. 뭘 하기, 뭔 뜻인지 아시겠죠? 공자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73세면 그 시절에 무지하게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공자가 그렇게 오래 산 비결을 논어를 보면 대충은 알수 있지. 제철이 아닌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고, 삐뚤어지게 잘리거나 이런 거안 먹어요. 딱 반듯한 것만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 같은 거를 잘 가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철의 음식을 먹어야 그 기운을 제대로 흡수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나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거는 신기하긴 해도 계속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기나 이런 것도 반드시 쓸려야 먹는데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삐뚤게 쓰리는 거는 마음이 반듯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 원치 않아. 그런데 이 아내가 죽었을 때 공자가 논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천상여 천상여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 어떻게 보면 후계자 같은 제자가 죽으니까 너무 슬퍼하는 거지. 그게 내가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내 제자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읽어놓은 정신, 내가 계몽하려고 하는 가치, 그것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후속 세대가 단절돼 버리면 자, 그게 보통 충격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이러면서 슬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비슷해요. 내 교단이 텅빈것 같다. 감정들이 막 이게 주체가 잘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지. 그리고 비슷한 얘기가 춘추에도 나와요. 춘추에 보면 자로가 죽었을 때 아내 몇 살에 죽었다라고. 지금 얘가 되냐면 32살이에요. 32살. 아내의 아버지 또 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로가 내 아들을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수레를 팔아서 우리를 조금 이렇게 좀 후하게 장례를 지내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내 아들은 그 공자의 아들은 백어예요. 공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백어. 공리인데 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내가 수레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대부 자리에 있었었기 때문에 공자가 요즘으로는 법무부 장관 같은 데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관급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은퇴를 해도 나는 수레를 타야 되는 게 예의라서 내가 돈이 있으면 뭐라도 해주겠는데 나도 돈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팔아서 주면 내 위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그 안노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무리한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도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주고 있는데 아, 그거를 또 상대가 또 요청을 하고, 아유, 뭐좀 복잡해요. 공자도, 막판에 좀 복잡해져. 그리고 자로라고 하는 공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했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머리로는 아내, 똑똑한 걸로는 내가 보기에는 자공. 자공이 반짝반짝 돌아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직하고 충직스러운 걸로는 자로입니다. 자로. 그래서 이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이제 춘추에 나오되 자로는 자로의 죽음은 진짜 비극적인 비극적이에요. 공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쟤는 온전히 못 죽을 거다. 온전히 못 죽을 거다라고 했던 게 자로예요. 원래 조폭 출신이었고 워낙 승질이 급하고 사람 패는 걸 좋아해. 예, 그런데 공자가 예의를 가르쳐서 사람답게 만들어줬어요. 사람답게 만들어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내부 전쟁, 안에서 전쟁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데, 가신들끼리 막 전쟁들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자로가 너무너무 잘 싸워요. 이 사람이 원래 조폭 출신이고 힘도 좋아. 하고 막잘 싸워.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관이 떨어졌고, 그건 뭐 머리에 쓴 관이, 모자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죽음도 진짜 웃겨. 이게 이제 교육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데, 근데 실천력이 좋아. 그리고 사람이 소박하고, 좀 뭐랄까, 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그래서 관이 떨어지니까, 군자는

관을 써야 된다더라. 이러면서 잠깐만 멈춰봐. 이러면서 타임 이러면서 관 쓰다가 옆구리 찔려가지고. 야, 전투 상황에서 타임이 어딨어? 타임이 어딨어? 그래서 결국 죽어요.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약간 장비과로서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해쳤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가 갑니다. 그래서 자로를 가지고 젖을 담아요. 이렇게 점여가지고 젖을 담아요. 그 젖 담은 항아리가 택배로 공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했었던 나랑 티카티카를 많이 했었던 가장 티카티카가 많았던 게 자로거든요.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고 했었던 게 춘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천추겨 천추겨 막 이러면서 또 슬퍼해요. 그래서 공자가 제자와 관련해서 슬퍼하는 이 두 개의 대목이 나옵니다.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이런 식의 어법들을 써요. 근데 부처님도 똑같이 이런 식을 하는데 부처님은 특이하게도 목권연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잘 없더라. 이게 목권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섭섭할 수도. 그렇죠. 두 분은 진짜 질환지교, 관포지교 하듯이 뭐 중마고우 뭐 이런 거 하듯이 저런 친구도 있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 고울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같이 출가는 목권연이 먼저 하고 사리불이 먼저 하고 목권연을 이렇게 인도한 걸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걸 쌍현이라고도 불러요. 두 명의 현자, 현명한 사람, 이렇게 쌍현이라고도 불리는 쌍현제자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거의 같이 가는 거의 같이 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리부를 화장해서 사리를 모시고 균두사미가 부처님한테 오게 된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여러 제자들이 사리불 같은 분은 탑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 사분율 잡건도에 이 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리불 탑에 대한 얘기. 탑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으로 만들거나 팔각으로 만들거나 원형으로 만들어라. 형태는, 기본 형태는. 그걸 중첩시켜도 돼. 그러니까 사각 위에 지금 보통 일반 탑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기를 사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탑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중요한 대목이고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는 탑의 위치나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탑의 형태 얘기는 이때 벌써 어느 정도 이상 가이드라인이 결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료로는 그러니까 외부 형태는 사각, 팔각, 원형이에요. 사각, 팔각은 사진법, 사진법으로 써서 4, 8 뭐 이런 식과 관련해서 되고 그럼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거겠죠. 뭐 오각이나 칠각형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재료는 벽돌, 흙, 돌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고 이것만 다 쓰느냐 그게 아니고 돌로다가 기본 쌓고 옆에 흙으로다가 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기단은 쓸려 나가니까 이런 돌로 하고 위에는 벽돌로 하고 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문제 생기는 데는 빈대나 이런 데는 물 들어가니까 흙으로 이제 메꿔야죠. 그래서 일반인도 탑을 만들었다니까. 그게 다자탑. 아들 많이 낳은 여자를 기념하는 탑. 아들 탑. 그 다음에 빈비사랑의 그 어머니 탑 얘기도 나와요. 율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왕이면 우리 어머니 뭐 탑 하나 해드려.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게 뭐가 이상해? 화장해서 그냥 탑 하나 해드려. 크게 하나 해드리자. 그게 뭐 이상해? 그런데 불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생각이 좀 달라요. 불교는 일반인들을 탑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기념할 만한 사람만 탑을 하자요. 그러니까 탑을 특수화시키는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뭐 부도탑을 만들어요. 지금도 뭐 그런 걸 만들잖아요. 부도 같은 걸 만들고 할때 아무 스님이나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무 스님이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레벨이 되는 스님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냥 개나걸이나 다 탑을 만든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 문화에 불교보다 먼저 탑은 성립돼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탑은 성립돼 있어요. 기록들을 보면 부처님보다 이게 성립은 빨라. 하지만 안정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게 룰이 확 정해져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르고 있던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탑이라고 하는 것은 기릴 만한 사람만 탑을 쌓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뭐별볼일 없는 사람들은 됐고 똑같은 출가인이라도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1번으로 된 거는 사리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리불의 탑은 어디다 만드느냐면 내나 마을의 가운데요.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 사거리의 중간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신도가 관리하게. 신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난에게 뭐라 그러냐면 손 떼라. 승다는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너희는 수행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탑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신도들이 하는 거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들은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달라. 팔종의 열반경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도가 주체고 관리도 신도 할거 아니야. 건탑의 주체도 신도, 관리도 신도. 그러면 이 탑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절에 없어요. 이걸 절에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할 거야? 그러니까 신도와 가까운 데여야 되고 그것을 그래서 마을 복판이에요. 마을 복판으로 들어오는 거야. 불교탑이 초반에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요, 팔종의 열반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부처님과 그다음에 불교를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줄이고 좋은 마음을 증장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탑을 만드는 이 룰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사가에서는 일반 사람들인 경우에는 자식이 만들어 주는 거야. 자식이나 관련자들이 만들어 주는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뭐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진짜 고생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만들어 드릴게 가능한 거고 여기는 신도가 만들기 때문에 기념할 만한 사람, 기릴 만한 사람이 아니면 탑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중간에 과도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지난번에 제가 몇회 전에 제가 뭔 말씀을 드렸냐면 가루라 제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제바달타의 주력자입니다. 제사가 죽었을 때 누이들이 탑을 만들었다. 누이도 출가자예요. 누이들이 탑을 만들었다. 얘이 사람들은 왜 탑을 만드느냐? 아까 세속적 관점에서 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 내 오빠니까. 그 세속적 관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가타비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릴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탑을 만드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탑을 헐어버렸대, 임의로. 그래서 여기 이제 박 터지게 싸우는 사건이 율장에 나오거든요. 눈 돌아가지. 내 동생, 우리 오빠 탑을 우리들이 돈을 내서 만들었어. 그런데 저런 좀 상태 안 좋고 쓰레기 같은 놈의 탑을 만드는 거는 이건 아니야. 그래갖고 그냥 헐어버렸대, 임의로. 그래갖고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싸울만 하지, 내가 봐도. 그런데 결국 불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 율장에 보면. 왜? 불교탑의 기준은 기념탑이기 때문에. 기릴 만한 사람을 기리게 하는 것이 탑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지 않다가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이들은 이것이 안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룰들이 다 일반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자탑 반분자처럼 다자탑 같이 그냥 애 많이 낳은 여자도 탑 만드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일반 세속적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리부를 통해서 탑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지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리불이 또 다른 의미점을 가지는 제자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리불 목건년과 관련해서 사리불 목건년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추정돼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리불 목건년이라고 이렇게 지칭돼서 석굴암 안에는 사실 10대자를 비정할 수는 없는데 명칭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요게 사리불이고 요게 안안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냥 회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이거를 자루 달렸다 그래서 병향로 휴대용 향로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향을 이렇게 꽂게 해서 담배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불 지피는 들고 다니는 병향로 이거 사리불이라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상이에요. 석굴암은 절대 제자들의 명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라는 정도만 인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연꽃 위에 이렇게 서 있고 그다음에 고무신 같은 이런 신발 신고 있죠. 그리고 코가 약간 매부리코. 그래서 얼굴을 조금 키우면 제가 석굴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굴암이 아마 외부 기술이 들어왔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런 뉘앙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상당히 이국적인 그런 거죠. 물론 통일시대 시대 때 우리나라에 외국인 의장대들도 있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좀 접점이 작은 사람보다 접점이 많았던 사람이 들어와서 서로 이렇게 참여를 하면 훨씬 쉬웠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 이거는 일본 나라 동대사. 동대사에 있는 사리불상으로 추정되는 왼쪽 팔은 지금 이게 흙으로 만든 테라코타이기 때문에 흙으로 이렇게 팔이 있는데 팔이 부러졌던 거를 나무심을 껴서 아마 또 뭐 이렇게 좀 보충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 만들 때 흙이 못 견디니까 나무 골격을 만들었던지. 그런데 지금 이제 파손돼서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먼저 뭐 칠도 좀 하고 이랬던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나라의 동대사 사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의상대사의 제자들 쪽 계열에서 가서 영향을 줘서 만든 그런 사찰입니다. 여기 이제 목건년으로 추정되는 그런 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병향로 여기도 이제 딱 이국적이죠. 딱 봐도 그냥 우리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확 느껴지죠. 그리고 요 발 보면 로마 샌들 같은 거 신고 있죠. 저런 것도 저런 디테일이 나오려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저게 지금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약간 엄지발가락이 좀 더 많이 벌어진 듯한 모습도 있거든요. 그거는 엄지발가락 끼는 샌들을 많이 신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고 인도 가시면 지금도 많이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저런 디테일을 뽑으려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번 봐가지고 저 디테일이 안 나와. 이게 이제 나라 동대사의 목련상, 목련상 이렇게 손이 왜 저렇게 파손됐느냐라고 하면 이제 손가락 이제 흙으로 만든 거니까 오래되면 저렇게 파손이 됩니다. 얼굴은 굉장히 좀 왠지 슬퍼. 뭐 슬퍼. 우리나라에도 사리불이 있습니다. 사리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천은사. 아미타부레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등 뒤고 앉아 계신 분이 다 사리불이에요. 청법 비구는 무조건 사리불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네가 사리불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 사리불이야 라고 써 있어요. 사리불 존자. 나 사리불 존자. 되게 재밌어. 이름을 써놨어. 이름을. 그래서 저게 이제 옛날에 장삼은 지금같이 이렇게 회색이 아니고 녹색 그다음에 감색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녹나의상 홍가사라고 녹색 위에 홍색 가사라고 하는 게 옛날에 연불에도 있었는데 조계종에서는 저 연불을 안 해. 조계종은 가사색도 이 빨간색 가사가 아니고 고동색 가사. 그걸 몽란색이라고 합니다. 그 가사색으로 바꿨지. 그래서 이게 원래 전통적인 가사.
그래서 가사가 저렇게 짧아요. 조계종 가사처럼 이렇게 길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단 개혁할

때 나중에 그 뒤에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복제 개혁할 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 장삼도 이거 팔제장삼도 그때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사들은 저렇게 짧아요. 그래서 뭐 발아춤, 나비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두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하나를 잡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송광사. 송광사. 여기 보면 여기도 등 뒤고 이렇게 있는 등 뒤고 이렇게 있는 여기 이제 무조건 이렇게 청법 비구는 전부 사리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법을 청하는 분은 무조건 사리불이 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등 뒤고 있으면 전부 사리불이고 우리나라는 부처님의 좌우 쪽에 가섭 안한을 모시고 티베트 불교나 이런 데는 사리불 목건전을 모십니다. 사리불 목건전을 모십니다. 사리불 목건전이 원투 제자니까. 그럼 가섭 안한을 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모십니까? 선종에서는 마하가섭에게 부처님이 그 신법을 전하고 안한에게 전해져서 그쪽을 높이기 때문에 마하가섭과 안한을 이렇게 놓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사리불 목건전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현사 불상 이렇게 보면 여기에 제자들이 네 분, 저쪽에 네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리불 목건전으로 추정을 하는 정도고 여기 이제 마하가섭 안하는 따로 10대 제자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뒤에 청법 비구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쌍계사, 쌍계사도 이렇게 있고 제자들 이렇게 여기. 예. 이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중간에 톡 튀어나오는 백수 비구, 늙은 약간 비구 스님으로 나오는 거는 마하가섭이고요. 젊은 청춘으로 나오는 거는 안한이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안한과 가섭은 나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그런 모습 정도. 그래서 저 안쪽에 사리불과 목건전이 존재한다더라. 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리불과 목건전의 열반과 그 다음에 그 의미 그리고 사리불이 어떻게 보면 총무와 같은 전체적인 굉장히 일반 제자하고 다른 한급 높은 제자의 역할을 했었다더라. 그리고 그 부분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슬퍼한다는 대목. 그 다음에 사리불을 통해서 사리불의 열반을 통해서 불교식 탑이 정립되기 시작한다더라라고 하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안한 있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안한입니다. 안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안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안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은 뿌리가 되고 상냥한 말씨는 줄기가 되고 참는 마음 너울너울 가지가 되고 보시는 주렁주렁 열매가 된다.

어떠한 부귀 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며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이렇게 오늘 반가운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천이 오색으로 물들고 들녘은 황금빛 결실로 가득 차오르고 이렇게 풍요로운 한가의 추석이 왔습니다. 보름달이 온 세상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비추듯 이번 추석에는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자비로운 마음을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작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모여서 우리 삶은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지혜와 자비의 빛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마음속 품으신 모든 뜻하는 바를 아름답게 결실 맺기를 소원합니다. 둥글고 밝은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0: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3: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4: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에녹 씨였습니다. 아.
5: 예? 형 유부 아니었어요?
6: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저한테 컴플렉스였어요. 나와!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혼내시는데 제가 계속 왜 너 자꾸 눈웃음 치니?
7: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와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 중 선택해주세요.
6: 관객이 없는 작품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5: 아, 그게 3연소예요?
6: 네.
5: 어, 저는 무대, 배우, 입금 이렇게 3연소였어요. 가장 현실적인 그 3연소.
8: 그만 가슴이 뛰네요.
9: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 하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 하던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오늘 저는 그 십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우도 처음 들은 소리 아니죠? 예. 예. 십우도는 사찰에 가면 소 찾는 그림이 있죠. 예, 첫 번째 그림부터 총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소를 찾는다. 농경사에서 소를 찾는 것은 중요하죠.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소가 해주는 일이 뭐인가 하면은 뭐예요? 밭도 갈아주고 또요. 거름도 만들어주고, 소가 농경사에서 중요하죠. 그러면 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농경사에서는 소가 중요하고, 나 개인한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또, 네. 참된 자기를 찾는 거.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마음이란 뭐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참된 자기란 뭐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지금 눈에 옆에 보이시는 것은 가짜의 자기인가? 그럼 진짜 자기는 뭐고 가짜의 자기는

무언가. 근데 이분이 소를 잃어버렸어요. 진짜 자기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나서야 돼요. 그것을 제1단계의 심우, 뭐라고요? 심우. 그런데 심자가 참

우자는 소우, 소를 찾자. 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소를 찾자. 소는 나한테 매우 귀중한 재물이다. 상속해야 돼? 재물이다.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겠다. 오늘 제 법문 주제는 소를 찾자.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소를 잃어버렸고도 소를 잃어버린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찾을 이유도 없어. 그래서 소를 잘 안 찾아요. 잊어버려 놓고. 소를 찾으려면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어느 쪽이 맞나? 잃어버렸다가 맞죠.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야 돼요. 왜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잃어버렸어요? 아,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요. 나는 이래서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 왜 잃어버린 것 같은가? 예? 마음을 잃어버렸다. 또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나? 첫 번째는 이제 욕심이 많아서 이걸 갖고 싶고 저걸 갖고 싶어서 그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자기를 잃어버린 거야. 욕심에 따라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 아닌가?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살았고 이제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 여성들은 애인을 찾아서 이제 열심히 찾아다녔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를 위해서 또 살죠? 자식을 위해서 살고. 근데 자식이 커갖고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남아버리죠. 그럼 난 뭐야? 그동안 뭐 했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그때가 지금 이때죠. 예.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절에 오는 수밖에 없네. 박수. 예, 절에 오신 거 박수. 예. 예, 절에 오셔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어디 오신 거예요? 절에 오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절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나를 찾아서 절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먼저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잘 살아왔죠? 네. 예, 돈도 벌고 자식도 낳고 걔들 출가도 시켜주고 학교 공부도 시켜줬어요. 아이고 고생했네. 박수. 아니 그랬는데 걔들이 다 떠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 공부를 하셔야죠. 이제 진짜 나를 이제 찾아 이제 떠나야 돼요. 그게 제 1단계.
소를 찬.

제1단계는 그동안 고생했고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자. 맞아요? 예, 이제는 내 건강 문제도 있고 또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따금씩 불편하죠. 이따금씩 힘들 때도 있죠. 예. 그런 일 없어요? 예. 그러면 아 이렇게 힘들 때 그럼 진짜 나는 먹고 따라해봐요. 시작. 이렇게 힘들 때 진짜 나는 먹고. 저 여기 이 선문답과 가나선 이 책이 총 10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선문답이 총 40개가 나오는데 1단계 때 4개, 2단계 때 4개. 그래서 10단계에서도 4개가 나와서 총 40개인데 오늘은 그첫 번째 단계의 첫 번째 그 선문답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해가하고 달마하고의 대화예요. 해가는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80이 넘는 거와 마찬가지죠. 옛날 사람들은 40이 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40대였어요. 우리들은 지금 몇 세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사시는데 옛날 분들은 그 40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왕들도 50을 넘은 왕이 굉장히 귀해요. 이게 최고의 호화로운 생활과 최고의 의료진이 있었지만 그50 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해가도 40이 넘었으니까 근데 여전히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달마 대사를 찾아갔는데 달마 대사께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엄청 쏟아지는 날 어떻게 했어요? 담비라고 그러죠. 칼로 팔뚝을 잘라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바쳤어요? 달마대사한테 바쳤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아 해가가 마음이 어떻다? 절박하고 정말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결심이 뭐라고요? 분명하구나. 그래서 달마대사가 어떤 일로 왔노? 물었어요. 그래서 해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40년 동안 그러니까 80년 동안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80년이죠. 80년 동안 살았는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따라 한번 해볼래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이가 이 나이가 됐어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따라 해봐요. 시작.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소서. 이번에는 합장을 하시고. 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 바로 하시고. 그랬더니 달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 불편한 마음을

0: 가져오라. 그것도 한번 해봐요. 자, 이번에는 누가 돼요? 달마가 돼보세요. 자, 달마가, 달마는 손을 안 올리고 자선 자세로. 자, 따라해봐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달마 대사. 아, 오늘 저리 잘 오셨네. 달마 대사도 돼보시고. 달마 대사가 돼보여요. 마음이 불편하다고.
1: 마음이 불편하다고.
0: 좋아.
1: 좋아.
0: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을,
1: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을
0: 가지고 오라.
1: 가지고 오라.
0: 달마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해가가 돼보실래요? 해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2: 이 나이가 되도록.
0: 아, 이번에는 해가예요. 합장을 해야 돼. 해가는 달마 앞이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1: 이 나이가 되도록
0: 여전히
1: 마음이
0: 불편합니다.
1: 불편합니다.
0: 좋아요. 내리고 두 사람씩 서로 마주 보실래요? 네, 서로 마주 보세요. 네. 아, 서로 예. 얼굴을 돌려서 마주 봐요. 자,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를 해봐요. 자, 앞사람한테. 사찰에 와야 도반이 있죠. 집에서는 혼자만 계시죠. 누구한테 내 불편한 마음 호소도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셔라. 나 이게 불편해. 이게 불편해.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오케이? 이야기를 먼저 하실 분 손 들어봐요. 먼저 하실 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아, 손 내리시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경청해 주실 분, 들어주실 분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먼저 이야기하실 분 손 들어봐요. 아니,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매도 먼저 맞듯이. 자, 나 이게 불편했어. 이게 불편했어. 그러면 그걸 들어줘야 돼요. 자, 자, 이야기할 사람은 합장을 하시고, 자,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네. 뭐 며느리 문제라든가 자식 문제라든가 남편 문제라든가 내 몸이 여기가 저기가 아프다든가 시어머니 문제라든가 또 친구들 문제 불편한 거 있으면 이야기 하시기 바래요.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것도 이야기를 하세요. 좋아요. 예. 네. 자, 이야기 들으신 분이, 아이고, 이야기 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역할을 바꾸세요. 이야기를 들은 분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 하셨던 분은 들어주세요. 자, 역할 바꿔서 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하세요. 최근에 내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자식 이야기나 친구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해봐요. 좋아요. 자, 잘했죠? 그러면 이야기 잘해주셨다고 박수 옆사라. 자, 여기 정면 보세요. 네, 정면 보시고 네,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고 네, 앞뒤로도 흔들 하시고 자, 눈을 감아요. 명상을 해봐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아랫배가 팽창합니다. 내쉬면 아랫배가 수축을 느낍니다.

방금 전에 불편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좋았거나 불편했던 그 장면을 눈앞에 떠올려 봐요. 눈 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봐요. 눈으로는 무엇을 보이고, 귀로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요? 그곳에서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나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불쾌함 느껴질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짜증이나 화가 나시는 분은 손 들어봐요. 오케이, 눈 계속 감고, 불쾌감을 느끼신 분은 손 들어봐요. 불쾌감 내리시고, 섭섭하다. 손 들어봐요. 섭섭함을 느끼신 분. 내리시고, 외로움을 느꼈다. 막막하고 외롭다. 이런 느낌 느끼신 분손 들어봐요. 좋아요. 그 느낌을 거부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 감정을 느껴요. 그 감정을 막막함, 외로움, 짜증, 불쾌함을 그걸 조용히 느낍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 그 느낌을 어디서 느끼는지 조용히 그곳에 집중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느낌을 느끼고 숨 내쉬면서 그 느낌을 느낍니다. 숨 들어 마시면서 느낌을 느끼고 숨 내쉬면서 느낍니다. 지금은 어때요? 좀 가라앉았나요? 처음하고 달리? 아, 처음 떠올리실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마음이 처음보다 약간 가라앉았다고 느끼면 손을 올려봐요. 가라앉으신 분. 네, 대다수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손을 올렸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눈앞에 달마 대사를 떠올리세요. 눈 감은 채로. 여러분들은 해가가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달마 대사에게 말을 해봐요. 대사님, 대사님, 달마 대사님,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봐요. 대사님, 대사님, 달마 대사님, 제 마음이 이렇게

0: 외롭습니다. 이 외로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달마 대사가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 마음,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노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 자, 마음속으로 불편한 마음을 찾아보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찾아보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가려고 조용히 마음속을 살펴봅니다. 다 같이 두 손 비비고 그래서 눈 마사지 하세요. 그리고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고 고개도 돌려주시고 네, 어깨도 돌려주시고 몸풀기 뭐 풀세요. 좋아요. 잘하셨고 해가가 절박하고 절실해서 팔을 잘라서 달마대사한테 바쳤고 달마대사는 너가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어요. 예,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서 팔을 잘라서 바칠 만큼 강력한 거죠.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할 마지못해서 하세요. 적극적으로 나 공부할 거야. 어느 쪽이세요? 적극적인 사람 손들어 봐요. 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절에 오신 분 손들어 보시라니까요.
1: 여기요, 여기요.
0: 여기요, 여기. 여기요, 여기. 손을 흔들어 봐요. 오, 박수 축하해요. 아,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돼야 공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 그러면 그 마음을 가져오라. 그래서 해가가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어요. 내 불편한 마음이 이 먹고 따라해봐요. 시작. 이 불편한 이게 먹고 시작. 아니 왜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크게 해봐요. 시작. 이렇게 공부하는 걸 간화성 공부. 그리고 달마 대사하고 대화하는 것은 선문답 그래요. 근데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편한 것은 왔다가 이미 가고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거든. 아이고 남편에 대한 불평, 친구에 대한 불평, 자식에 대한 불평, 전화도 안 해주는 그 자식에 대한 불만, 누군가 보고 싶은 마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줄 알고 이놈이 먹고 찾아보니까 어땠더라?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어땠다?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어. 그런데 찾으려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달마한테 갔어요.

그래서 달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가져올 수가 없네요. 그 불편한 마음이 처음에는 있는 듯 했지만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해가가 잘한 거예요? 해가한테 박수. 아, 그래서 달마대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불편한 마음이 가져올 수 없다고? 불편한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이미 편안한 마음이 아니냐? 이미 편안해.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주었노라? 편안한 마음을 주었노라. 박수.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이 편안하셨어요? 불편한 마음이 처음에는 있어서, 근데 찾아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없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 또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 어떻게 할래요? 아, 이보시오. 아니, 절에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할 때는, 집에 있을 때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가 절에 와서 공부하니까 없어졌어.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또 생겨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처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차려야 돼. 따라해봐요. 알아차림. 아,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또 생겨났구나. 따라해봐요. 시작. 이렇게 하는 걸 알아차린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이 먹고, 이 불편한 이놈이 먹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따라해봐요. 시작. 이놈이 먹고, 이 불편한 이게 먹고, 시작. 저기 졸리워서 말을 못한 분이 계시는데, 해셔야. 자, 이 불편한 마음이 먹고, 시작. 그게 두 번째 단계. 그러면은,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찾아봐야 돼. 아, 불편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고 실제로 있는지 찾아봐야 돼. 누구처럼? 그렇죠. 해가처럼 찾아봐야 돼. 찾아보니까 어떻더라?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없어. 아, 없구나. 사라졌구나. 달마 대사님. 찾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너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었노라. 옆 사람한테. 에, 그러면 여러분들을 합장해 봐요. 아, 달마 대사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았사오나, 이놈이 먹고 질문하여 찾아보니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일어났다 사라짐을, 그래서 지금은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편안하옵니다. 편안하옵니다. 반배 합장하면서 편안하옵니다. 편안하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두 손 내리고 좋아요. 네. 최소한 여기서는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 들끓든 집에 가서 다시 아프시든 그건 집에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편안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또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첫 번째 뭐 하셔라? 알아차려라. 따라해봐요.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놈이 먹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살펴보고 찾아봐야 돼. 정말 불편한지 어떤지. 찾아봤는데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작은 죄라고 해서 막아서 지키지 않으면 모두 지옥의 원인이 되나니, 비유하자면 작은 불씨가 산과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도다.

어둠 속에 보물이 있다 해도 등불 없이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기로워도 깨닫지 못한다.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저 환한 보름달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복덕과 지혜가 환하게 빛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좋은 날 되시고 항상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BTN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안돼!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2: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6: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

0: 제석차는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차는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차는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차는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차는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12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 왕이 물었다.
0: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1: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0: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꿔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 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시비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밝은 지혜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1: 풍성한 추석 명절 지혜와 자비의 법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 보름달처럼 넉넉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온 가족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납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환웅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뭐하냐?
1: 나무 뿌리 보고 있어.
0: 나무 뿌리? 그건 왜 보는데?
1: 주지 스님이 그러셨거든. 뿌리를 알아야 나를 안다. 그래서 뿌리들을 관찰 중이야.
0: 으이그, 나무 뿌리가 아니라 너의 근본을 알라는 소리거든.
1: 그럼 이런 건가? 한국 불교를 알기 위해선 마라난타 존자를 알아야 한다.
0: 오, 맞아! 마라난타 존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를 전했으니 뿌리를 할 수 있지.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마라난타 존자가 창건한 불갑사로 결정했어.
1: 불갑사?
0: 응! 영광 불갑사는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한 인도 스님 마라난타 존자가 창건한 사찰인데 백제에 불교가 들어와서 처음 세워진 절이야. 고려 말에 각진 국사가 주석하면서 1,000명의 스님이 모여 수행하는 대가람이 되었지. 그래서 불갑사를 호남 서쪽 불교의 근본을 세운 불지 종가로 부르게 됐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광 불갑사로 고고! 불교 탄압이 심해지던 조선 말, 지방의 유생들은 절을 없애기 위해 번번이 불갑사에 난입해 횡포를 부렸습니다.
2: 성약을 위해서 불교를 없앱시다! 모두 불갑사에 불을 지르세요!
0: 결국 불갑사는 폐사되어 방치됐는데 고종 7년 설두대사에 의해 재건이 시작됐죠.
3: 스님, 이번에도 유생들이 와서 불사를 방해하면 어쩌죠?
4: 이번엔 무사히 재건돼야 할 텐데.
0: 그러던 어느 날 설두대사의 꿈에 거대한 사천왕이 나타나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5: 우리는 소요산 연기사의 사천왕이다. 우리에게 지붕을 씌워주면 이 가람을 산불에서 지켜준다 약속하지.
0: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설두대사는 폐사지가 된 소요산의 연기사를 찾아갔고 강가 인근 갈대숲에 빠져있는 사천왕을 발견하게 됐죠.
4: 꿈에서 본 사천왕이야. 당장 이 사천왕을 불갑사로 옮겨야겠어.
3: 이걸 말입니까? 불갑사까진 길도 험하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아서 사천왕을 옮기는 건 무리입니다.

0: 설두대사는 나무배 내척을 동원해 서해에서 법성포를 통해 사천왕상을 불갑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1876년 사천왕을 불갑사로 옮긴 후 사천왕의 약속처럼 불갑사의 전각이 소실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6.25 땐 빨치산을 잡겠다고 불갑사에 불을 질렀는데 그름만 생기고 멀쩡했다니까.
1: 사천왕의 약속이 지금까지 통한 거네.
0: 그렇지.
1: 근데 꼭 구경하라고 여길 데려온 건 아닐 테고.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이 나무랑 꽃에 관련된 거 맞지?
0: 빙고! 이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참식나무고 이 꽃은 잎과 꽃이 만날 수 없다는 상사화야.
1: 잎과 꽃이 만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0: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슬픈 사랑 이야기로 고고! 불갑사에서 수행하던 신라의 경운 스님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멀리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2: 스님, 유학은 어디로 가세요?
3: 마라난타 존자의 고향인 간다라로 가지.
2: 마라난타 존자면 백제에 불교를 전하신 그분 말씀이시지요?
3: 잘 아는구나.
2: 스님은 분명 마라난타 존자처럼 훌륭한 분이 되어 돌아오실 겁니다.
0: 그렇게 간다라로 간 경운 스님은 우연히 간다라의 공주와 마주치게 됐는데 그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2: 말씀하세요.
3: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4: 공주님, 왕께서 부르십니다.
3: 공주?
2: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봬요. 기다리겠습니다.
0: 그렇게 경운 스님과 간다라의 공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 사랑을 나눴습니다.
5: 뭐야? 공주가 남자를 만나? 그게 누구냐?
6: 그게 신라에서 온 경운이라는 승려입니다.
5: 그 자를 당장 이 나라에서 쫓아내라!
0: 공주와 이별하게 된 경운 스님은 간다라를 떠나게 됐는데 떠나는 경운 스님에게 공주는 이별의 선물로 작은 참식나무를 건넸습니다.
2: 이 화분을 저라고 생각하시고 떨어져 있어도 늘 함께 있다 생각해주세요.
3: 이제 만날 수 없지만 공주를 기억하겠습니다.
0: 불갑사로 돌아온 경운 스님은 사찰 한 구석에 공주가 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 참식나무 아래에서 열반하게 되었죠. 그 후 9월이 되자 참식나무 밑에서 꽃이 피어났는데 잎이 지고 나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잎이 올라와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경운 스님의 서연과 같다 하여 상사화라 하였답니다.

0: 뭐하냐? 이게 너 때문에 실패했잖아.
1: 뭐가?
0: 뭐긴 뭐야, 탑이지. 개미들 탑놀이하라고 쌓고 있었는데.
2: 미안.
0: 아니야. 아무래도 돌보단 나무를 깎아서 놓는 게 좋겠어. 잘못해서 돌이 떨어지면 개미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2: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위 불상에 얽힌 논산 관촉사다.
0: 관촉사?
2: 논산 관촉사는 고려 광종 때 왕명에 의해 해명 스님이 창건한 호국 사찰이야. 관촉사엔 높이 18m의 은진 미륵이 있는데 중국의 지안 스님이 이 석조 미륵 보살상을 보고

0: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미륵이 빛난다 하여 관촉사라 이름 지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논산 관촉사로 고고. 어느 날 여인 둘이 반야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 아니, 이 산속에 웬 아이래?
2: 아, 그러게요. 누가 버리고 갔나 봐요.
1: 이대로 두면 큰일 날 테니 얼른 찾으러 가자고. 아, 여긴 것 같은데. 아이가 없네.
2: 분명 여기에서 들렸는데. 저기요! 저기 좀 보세요!
0: 그곳엔 집채만한 바위 세 개가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광종은 신비한 바위에 불상을 새기기 위해 급히 해명 스님을 불러들였죠.
3: 신비한 바위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절을 세우고 바위로 부처님을 조성하세요.
4: 네, 전하.
0: 스님은 왕의 명령을 받아 절을 짓고 36년에 걸쳐 불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죠.
5: 스님, 저 크고 무거운 걸 어떻게 붙이죠?
4: 그러게. 생각 좀 해보지.
0: 생각에 빠졌던 어느 날 해명 스님은 아이들이 진흙으로 불상을 만들어 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 허허, 이놈들. 부처님 상을 그리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
6: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쪼개진 불상을 붙이는 건데요. 이렇게 진흙으로 산을 쌓고 올라가서 부서진 조각을 붙이려고요.
4: 그래. 진흙산을 쌓는 거야. 하, 드디어 완성이군. 하, 근데 이 진흙산은 언제 다 치울고?
0: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비가 내려 불상을 깨끗이 씻어줬죠. 그러자 불상의 이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길을 가던 중국의 지안 스님도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7: 잠깐, 저 불빛은 뭐지? 예사로운 빛이 아니야.
0: 빛을 따라 미륵불과 마주하게 된 지안 스님은 미륵불이 마치 촛불처럼 빛을 낸다 하여 사찰의 이름을 관촉사라 하였답니다. 그 미륵불이 바로 이 은진미륵이야.
8: 아, 근데 은진미륵이 쓴 저 갓은 뭐야?
0: 저건 갓이 아니라 보계라고 하는 건데 황제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거야. 고려의 위엄을 의미하는 거지.
8: 아, 잠깐, 저건 뭐야? 꿰맨 자국 아니야?
0: 오, 맞아. 거기에도 얽힌 이야기가 있지.
8: 그게 뭔데?
0: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은진미륵이 완성되던 그 해로 고고! 북쪽 오랑캐들은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9: 지금 고려는 개혁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그러네, 이 대열을 노려 고려를 침략해야 한다. 예!
0: 그렇게 오랑캐의 대규모 병사들은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고 마침내 압록강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0: 장군님, 강이 너무 커서 건너기 힘들 것 같은데요.
9: 에이, 개패를 멀어니 그냥 건널 수도 없고. 에이, 육지길을 찾아야겠어.
0: 그때였습니다. 삿갓을 쓴 스님 한 분이 태연히 강을 건너갔죠.
9: 모두 저 삿갓승을 따라 강을 건너라!
0: 그렇게 스님을 따라 강으로 들어갔던 오랑캐는 모두 빠져 죽었고 스님 혼자만 태연히 강

0: 을 걸어 나왔습니다.
1: 감히 내 부하들을 모두 저기 다니!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흥!
0: 오랑캐 두목의 칼이 스님을 향해 날아들었지만 삭감만 살짝 베어질 뿐 스님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바로 은진미륵의 화신이었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0: 어쩌다 다쳤는데?
1: 그게 내 오른발이 내 왼발을 걸었어.
0: 걸어?
2: 아, 그러니까 서로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네.
1: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니까.
2: 그러게. 근데 너 혹시 먹을 거 빨리 먹으러 가다가 발 꼬인 거 아니야?
3: 어떻게 알았어?
2: 으이그, 어쩐지.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낙마 이야기가 담긴 논산 쌍계사로 가야겠다.
3: 논산 쌍계사?
2: 어? 고려 해명대사가 창건한 논산 쌍계사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대표하는 전통 사찰이야. 창건 후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번성해서 절의 쌀뜨물이 십리밖 큰 강까지 흘렀고 한때는 600칸이나 되는 큰 절이었어. 그래서 쌍계사엔 대웅전에 꽃살무늬 문을 비롯해서 문화재도 많고 불교 전설의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전설을 갖고 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논산 쌍계사로 고고! 나라가 혼란하던 고려 말, 부패한 군사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사찰에 불을 지르고 스님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혼란이 이어지던 어느 날 쌍계사 주지 스님의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4: 쌍계사로 쫓기는 스님들이 찾아올 테니 잘 보살피세요.
2: 이튿날 꿈속 스님의 말대로 쫓기는 스님들이 쌍계사를 찾아왔죠.
4: 스님, 오갈 곳 없는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5: 마음 편히 머물다 가십시오.
4: 감사합니다, 스님.
2: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는데 바로 부패한 군사들이었죠.
4: 저흰 떠나겠습니다.
5: 아, 여기서 더 머무세요.
4: 그러고 싶지만 저희 때문에 쌍계사 스님들까지 피해를 입어선 안 되죠.
5: 걱정 마세요. 제가 부처님께 기도드릴 테니.
2: 주지 스님이 기도를 드리자 놀랍게도 쌍계사로 달려오던 말들이 쓰러져 군사들 모두 낙마에 죽고 말았습니다.
6: 뭐야? 말에서 떨어져 죽어? 이런 한심한 놈들! 이제 정예 부대가 출정해야겠군. 모두 쌍계사로 가 승려들을 죽여라!
2: 하지만 정예 부대 역시 말들이 쓰러져 모두 낙마하고 말았죠. 그 후 쌍계사의 주지 스님은 부처님의 도움으로 스님들의 목숨을 구했다 여겨 하마비를 세우고 그 공덕을 기렸답니다.
1: 대웅전에 꼭 봐야 한다는 게 뭐야?
2: 바로 이 칡나무 기둥이야. 옥황상제의 아들이 이 나무를 보고 여기다 쌍계사를 창건했다는 전설이 있지.
1: 우와, 보통 나무가 아니네.
2: 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먼 옛날 하늘의 옥황상제는 아들을 불러 사찰을 지을 명당을 찾으라 명했습니다.
7: 아들아, 아무래도 네가 직접 내려가 좋은 곳을 찾아야겠다.
8: 예, 명대로 좋은 자리를 찾아 사찰을 짓겠습니다.
2: 옥황상제의 아들은 삼천리 방방곡곡을 돌아 마침내 절 지을 곳을 발견했죠.
8: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어. 여봐라!
9: 부르셨습니까?
8: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으니 사람들을 시켜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전국의 장인들을 모두 불러들여라.
9: 네, 알겠습니다.
2: 그렇게 쌍계사 절터에 목재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에 비해 일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5: 에이, 목재가 이리 많으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
7: 아, 내 말이 엄

0: 티가 안 나는구먼.
1: 이를 지켜보던 옥황상제의 아들은 하늘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2: 네가 솔선수범을 하면 자연스레 그들도 너를 따를 것이다.
1: 옥황상제의 아들이 솔선수범에 절을 짓기 시작하자 장인들도 열을 다해 일을 시작했죠.
3: 아이, 옥황상제의 아들께서 절이 일하는데 나라도 도와야겠어.
0: 아, 혼자만 도우면 되나? 자, 다시 기운을 내 일을 해봅시다.
1: 옥황상제의 아들과 장인들은 마침내 산세와 어울리는 사찰을 완성하게 되었고 사찰의 이름을 쌍계사라 지었답니다.

스스로 만든 그물 위에 거미처럼 욕망에 빠져버린 자들은 가래의 흐름에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또한 끊고 나아간다. 바라는 바 없이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공격.
1: 나무 대방광불 화엄령.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겁을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행한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강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목을 조른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 않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본들 무려 타라.

음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대답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발가벗고 걷거나 바위를 자리로 삼거나 오물을 뒤집어 쓰거나 굶거나 땅바닥에 눕거나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산등성이에 애써 쭈그리고 앉아 스스로 고통을 겪거나

좋지 않은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게으리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 좋은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나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공연한 말이나 험담으로써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말라.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기도 하나니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돌을 얻기가 어려우니라.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여.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때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여도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지 열째 달에는 마침내 아기를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얼룡 십주구만 5048자 일승원교 나무대방광보

승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재앙영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철하 옴나니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우리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전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개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황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빠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제주의 개송준 제주는 모든 공덕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칠구집을 모대 춘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원 옴치림 옴치림 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0: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 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이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안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한이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0: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1: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2: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2: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안녕하십니까. 법장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이 추석이 되면 우리 항상 가족들의 곁에서 가족들과 함께 둥근 보름달을 보며 많은 것들을 발언하실 겁니다. 큰 나무의 그늘과 같이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의지해 주시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의 따스한 부처님이며 관세음보살님을 깨닫는 그런 오늘 하루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우리 BTN에서 여러분들의 이 행복한 추석에 둥근 달과 같은 발언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발걸음을 내딛어 길로 향할 때에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길로 나아가 의지함 없는 경지로 들어가기를 바라라. 무언가에 집착해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찾아 떠나는 길은 수행과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떠난 선엽 스님의 기행도 이런 마음에서 비롯됐다.
1: 차기행을 떠나요. 어디로 갔냐면요, 베트남 사파로. 우리가 이제 맛있는 차들을 그냥 마시기만 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차를 직접 어떻게 만들고 또 그다음에 차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내 몸과 마음을 빌 수 있는 그런 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 아니, 너무 마음이 설레고 어쩌면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또 스님하고 함께 가게 돼서 영광입니다.
3: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을 것 같고 아주 건강한 저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0: 어떤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것인가. 시작부터 수많은 물음표를 안고 오른길.
1: 쉽게 말하면 이 차가 마시는 마데카 소리라고 보시면 돼. 혈관 속의 염증들을 어떻게 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몸에 정화가 일어나고 그 정화를 통해서 몸에 만성 통증 염증들을 좀 씻어낼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오전육부가 일단은 이게 노화가 일어난 상태예요. 왜 너무 많은 걸 드셨어요 지금 사실은.
0: 가장 먼저 베트남을 대표하는 차의 고장 타이용 우엔을 찾았다. 그 중에서도 어떤 껑은 타이용 우엔차의 명성을 만들어 온 것이다.
4: 타이민성에서 생태계 관광지 많이 있어요. 네. 그냥 자연 속에서 관광지 만들고 사람들이 와서 좀 이제 마음이 힐링하는 시간 보냅니다.
0: 던껑차 문화 공간은 2011년 베트남 타이용 우엔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 차 페스티벌을 위해 조성됐다. 흔히 차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타이용 우엔차 전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데 차나무가 지역에 뿌리내린 역사부터 재배와 관리, 수확, 제다, 유통과 음용 문화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1: 계단식으로 해서 산 전체를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네. 작업하기가 한눈에.
0: 던껑은 타이용 우엔의 4대 명차 중 하나로 꼽힌다. 그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유구한지 차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이 전승해온 던껑차 재배와 가공에 관한 지식이 베트남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곳 주민들에겐 차가 생계수단이 아닌 사람의 손과 기억으로 이어져가는 생활문화였다. 그래서 전시관을 나서기만 하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차밭을 만나볼 수 있다.
5: 근데 얘는 이제 직사광근을 많이 쓰니까 차나무가 우리 사철나무처럼 뻣뻣하고 쎄. 근데 새순도 마찬가지야. 새순도 쓰고 왜냐면 햇볕을 바로 이렇게 쐬면 탄닌 성분 같은 게 많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나무는 차나무의 맛은 환경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0: 같은 차나무라도 어떤 햇빛과 비를 맞고 어떤 흙에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 맛과 향까지 달라질 수 있다. 초목은 저마다의 성질에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차나무 한 그루에도 부처님의 법이 담겨 있고 그 말 없는 법은 귀로 들으려 하면 끝내 알기 어려우니 눈으로 보고 느껴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차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찻잎이 한 잔의 차가 되는 전 과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디엔인 팜스테이에 도착했다. 모름지기 금강산도 시구경이라고 차를 배우러 왔으면 어떤 차인지 맛을 보아야 한다. 던껑은 타이용 우엔에서도 이름난 차의 산지인 만큼 그 맛이 훌륭하다.
1: 이제 오늘이라고 아침부터 너무너무 바쁘셨잖아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호흡도 하시고
6: 바람도 한번 느껴보시고 마음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한번 다 내려놓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십시오. 차우리는 것도 이게 중독법이에요. 우리가 삶의 균형을 놓쳐버리면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또 오잖아요. 몸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또 정신의 문제도 오잖아요. 근데 이 차우리는 것도 이 시간과 그 양과 이걸 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차에도 맛이 조금 달라지니까. 예. 차를 한번 드시면서 서서히 한번 눈을 감고 찾아보세요. 내가 느끼는 어떤 맛이 느껴지는가.
0: 한 주전자에서 우려낸 차도 마시는 사람에 따라 그 맛이 다르다. 그건 차를 마시는 이의 미각 차이가 아닌 저마다 지나온 경험과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6: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어. 이 차마다 각자 느끼는 맛이 다 다를 거예요.
7: 단맛, 쓴맛이 같이.
8: 오, 단맛, 쓴맛이 같이.
7: 굉장히 부드럽고 그다음에 뭔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녹차는 에너지가 이렇게 확 느껴지는 그런 게 딱 들어오는데 이 차는 그런 에너지가 확 들어오는 이런 느낌을 갖고 굉장히 부드러워서 맛으로 표현한다면 굳이 좀 짠맛에 가까운 옅은 짠맛.
0: 이제 이 한 잔의 차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직접 체험해 볼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찻잎 따기는 20년 넘게 차를 연구하고 개발해온 선엽 스님에겐 언제나 새롭다. 이곳 TNN의 차밭은 주변 농가와 연계한 차밭으로 약 30헥타르 규모이다. 이 가운데 5헥타르는 베트남 정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된다. 청정한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제철 재료로 약차를 만들어온 선엽 스님에게 찻잎 따기는 수행의 시작인 동시에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9: 스님,
6: 네.
9: 어떠세요? 우리나라 차랑 비교했을 때?
6: 우리나라 차에 비해서 이렇게 좀 차가 이렇게 잘 좀 신선하다 그럴까 물기가 좀 많아서 습도가 높으니까 좀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태양의 우리나라 차는 약간 씁쓸한 맛이 좀 많이 나는데 먼저 품평을 했을 때 차가 굉장히 순한 맛, 좀 토양의 기운이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약한 듯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0: 떤껑 지역은 낮은 산과 구릉이 이어져 있고 아침마다 짙은 이슬이 내려앉으며 비옥한 토양과 강하지 않은 햇볕은 차 맛을 만드는 최적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10: 너무 싱싱하고 신선한 느낌, 건강해지는 느낌, 자연과 같이 동화되는 느낌, 너무 땀도 줄줄 나고 너무 좋아요.
0: 떤껑차의 깊은 향과 부드러운 맛은 차나무가 천천히 자라나는 환경에 있다.
9: 그 차의 좋고 나쁨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6: 네, 차의 좋고 나쁨은 차의 생육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차의 생육 환경이 오로지 차에 집중되어 있는 환경. 그래서 이곳에는 와보면은 사람과 차가 공존하고 있지만 차가 자랄 수 있고 차가 환경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굉장히 정제가 잘 돼 있고 수분량이 굉장히 촉촉하고 일상인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중간중간에 물을 이렇게 뿌려줘서 그런지 굉장히 촉촉하고 그래서 차가 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덥고 습한 기후 속에서 차나무는 여러 번 새순을 내며 자란다. 특히 고급차가 되는 찻잎은 한 싹의 두 잎을 기준으로 채취하는데 아직 펼쳐지지 않은 맨 위의 어린 싹을 고르는 것으로 새순 중에서도 가장 알맞게 자란 찻잎만 떤껑차라는 이름으로 탄생할 수 있다.
11: 중국, 인도, 스리랑카, 대만, 일본 이런 데는 제가 거의 다 다녀왔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도 어마어마한 차밭이 있다는 걸 스님을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곳은 꼭 한번 가보자. 또 이 스님을 따라서 내가 가지 않으면 언제 또 가보겠느냐.
0: 같은 차나무라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땅과 계절을 품고 있듯이 똑같이 찻잎을 고르는 과정 속에서도 저마다 다른 마음을 낸다. 세상에 같은 찻잎은 없고 같은 맛을 내는 차 또한 없다. 누군가는 차밭을 바라보며

0: 그저 아름답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길 발언하듯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노동이 될 수도 수행이 될 수도 있다. 찻잎을 딸 때에는 그 오묘함을 알아야 하고 차를 만들 때는 그 정성을 다해야 한다. 다성이라 불렸던 초이 선사의 말처럼 차를 만드는 과정은 온 마음을 지극히 다하는 정성의 연속이다. 채취한 찻잎은 바로 가열된 솥으로 향하는데 이 과정을 덮는다고 표현한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생잎을 뒤집어가며 열을 가하고 식히기를 반복하는데 이때 초벌하는 과정은 살청이라고 해서 찻잎이 갈색으로 산화되는 것을 억제해 빛과 성분은 유지하게 된다.
1: 제일 처음에는 제가 먼저 손으로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일부 숨을 이렇게 죽여놓은 다음에 양이 많잖아요.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 죽어. 숨이 죽고 나면은 이게 양이 또 한 5분의 1로 줄거든요. 여기 녹차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묵기가 너무 많아.
2: 우리나라 녹차보다.
1: 근데 이게 만들어 보니까 확실히 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덮을 수가 있는데 얘는 물이 너무 많아서 손으로 덮을 수가 없고 화상 있겠어요.
0: 한낮의 더위에 솥의 열기까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다.
1: 근데 물기가 많으니까 차가 부드러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0: 차는 가열과 후속 가공에 의해 떫은 맛과 향의 양상이 달라진다. 처음 살청 과정을 통해 빳빳한 생잎이 부드러워지고 수분이 줄면서 숨이 죽고 강한 풋내가 줄어든다. 이때 잎의 색과 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런 변화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인 유념이 가능해진다.
1: 차가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차를 이렇게 유념을 하면 상처내기를 하면 차가 맛이 없어져요. 실크 스카프 빤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가볍게 그냥 세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타에 탕수가 여러 탕으로 오래오래 나오거든요. 한 듯 안 한 듯 한 듯 안 한 듯 이거 갖고 이렇게 이 상태가 돼야지 차의 유념이 끝난 거예요. 이 상태가 이리 와보세요.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자 만져보세요. 이거 제가 예, 자 한번 이쪽 만져보십시오.
3: 아, 번쩍번쩍하네.
1: 예, 이거 한번 만져보십시오. 근데 이걸 골고루 하면 20탕 정도 우려 먹을 수 있어요. 이 상태 이렇게.
3: 아, 이렇게 네. 차 있어요.
1: 네. 이렇게 뭉쳐갖고 공 굴르듯이, 공 굴르듯이 가볍게.
3: 가볍게.
1: 예, 네, 가볍게 이렇게.
3: 하는 이유는 뭐죠?
1: 상처내는 거. 그래야 차 맛이 우러나는 거예요. 이 녹차가 영양분이 다 우러나도록 지금 이게. 예. 네. 한번 해보세요. 보살님들이 한 차하고 이 차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3: 이렇게? 이렇게?
1: 예, 한번 해보세요.
4: 같은 방향으로.
3: 같은 방향으로.
4: 저쪽 방향으로 해야 돼.
1: 됐어요. 이제 손 놔보세요. 그 다음에.
0: 주무를 유, 비틀 렴. 말 그대로 찻잎을 비비고 주무르며 형태를 만드는 유념은 베트남에서는 보째라고 한다.
4: 힘 많이 줘야 되네요.
1: 힘 많이 주면 안 돼.
4: 안 되지 절대.
0: 입 안팎의 수분을 고르게 만들고 세포 조직을 적당히 눌러 차의 성분이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으로 생잎을 강하게 비비면 조직이 손상돼 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너무 약하면 차가 우러나지 않는다.
1: 살청을 한 다음에 유념을 하잖아요. 유념이란 건 차의 상처내기인데 그 상처를 냄으로써 차가 우러나고 차의 영양분이라든가 미네랄 성분이 우러나는데 그 유념을 너무 강하게 하면 탕수가 많이 우러나지가 않아요. 차의 영양분이 한꺼번에 빠지고 떫은 맛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차를 이렇게 유념을 할 때 그 강약을 조절을 잘해야지만이 온전히 좋은 차, 품질이 부드럽고 맛이 균일한 차, 그리고 여러 탕수를 우릴 수 있는 차가 나옵니다.
0: 차를 만드는 과정은 넣어보세요. 견디고 버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1: 빨리 누르세요, 일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살청이 돼야 안 돼. 살청이 안 됐잖아. 빨리 눌러요, 일어서 눌러.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뒤집어야지 이렇게. 예, 이렇게 뒤집어야지 이 온도가. 손으로 해 보세요, 한번. 제일 처음에 손도 뛰고 아니 뜨겁기도 하고 그래 그 과정을 다 견뎌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좋은 차가 나오는 거예요.
0: 사람의 손끝에서 탄생하기에 맛도 모양도 제각각이다.
1: 만져보세요. 차라는 효과가 만드는 과정 안에서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좋은 차의 완성이 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차 만드는 사람이

0: 많이 건강한 차가 나온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게 이게 응고가 이렇게 붙지를 않아요, 서로.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죠? 정성도 중요하고 이 차를 만드는 사람은 몸가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차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1: 저희가 만든 거는 차가 이렇게 손에 딱 달라붙지 않고 수분이 많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만 많이 마셨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 만드는 사람의 정성, 마음가짐, 몸가짐들을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 찻잎에 남은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차를 덮고 유념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때 솥이 너무 뜨거우면 잎이 타고 고유의 향을 잃을 수 있고 온기가 부족하면 빛과 향이 살아나지 않는다.
0: 이렇게 지금 덮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차 맛이 품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눌어있는 애들이 나오면 눌어요. 타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같이 하십시오.
2: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면 향 올리기를 한다. 이때는 찻잎을 계속 들어 올리고 뒤집어 불이 한쪽에 몰리지 않게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제대로 완성된 차에서는 어린 찹쌀이나 햅쌀을 연상시키는 향인 흐엉곰이 난다고 표현한다.
3: 기다릴 때 완성될 때까지 인내를 해야지만 차가 완성이 되겠군요.
2: 이렇게 한 잔의 차에도 지극한 마음이 담긴다.
0: 오늘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찻잎을 한 입 한 입 따셨죠? 그 찻잎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이 늦은 밤까지 차를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우리 만든 차가 이렇게 황금빛 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거 내포성이 좋아갖고 차에는 그런 미네랄이랑 영양분 성분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보이시죠? 이게 차의 영양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선일미락에서 차 맛과 이렇게 수행하는 일이 한 맛이고 또 마음 살피는 일과 세상 사는 일이 또 한 맛이거든요. 아까 그 차하고 또 맛이.
2: 당나라 규현 선사의 말처럼 차 세 잔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잠시 마음속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다.
4: 겪는 과정을 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얘가 어떻게 반응한지 찻잎이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얘가 맛을 내는 게 차이가 있는 거를 직접 이렇게 또 맛을 보니까 그게 굉장히 차가 살아있는 느낌? 뭔가 좀 산 생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내 몸속에 그동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탁기들 내 몸속에 있는 음식 그동안에 우리가 섭생을 하면서 쌓였던 그런 독성들을 좀 많이 배출하고 차밭에서 딸을 타고 풍력을 했잖아요. 풍력을 하면서 몸속에서 땀이 빠져나가고 또 우리가 중간에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몸이 지금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2: 차는 이렇게 잔을 채울수록 몸과 마음을 비워낸다.
5: 이 V차하고 녹차의 다른 점. 이 여기 녹차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2: 맛을 받아들일 때에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법미를 얻어 감로로 충만하기를 바라라 했던 화엄경의 구절처럼 차를 마시는 일 또한 수행과 다르지 않다.
0: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또 몸을 쓰고 또 몸을 쓰기 이전에 마음을 의식을 일으키고 의식 작용에 의해서 또 좋은 생각 나쁜 생각에서 좋은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지수화풍 4대가 결론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내 몸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내 마음이 괴롭고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게 바로 이 섭생의 작용이고 대우주와 소우주인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걸로 교감이 되었을 때 온전하게 내가 나로서 태어나서 나로서 건강하게 살다 또 세상과 자연과 더불어서 내가 아름답게 회향을 하고 가는가 그게 우리가 이 차를 마시는 취지가 아닐까요?
2: 차의 정신과 몸이 모두 온전하여 조금의 흠도 없다. 마음의 더러운 티끌과 먼지를 모두 없애고 차의 맑은 정기를 들이마시니 큰 도를 이루는 날이 어찌 멀다고만 하겠는가. 종일 땀 흘리며 찻잎을 고르고 덮고 유념했던 시

0: 시간들이 한 잔에 담겨 있으니 그 지극한 마음을 맛보는 이 시간이 곧 선정에 드는 시간이다. 마치 구름 속을 걷는 듯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사파. 그 중에서도 판시판사는 베트남 북부 호앙리엔선 산맥의 최고봉으로,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를 아우르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가장 높은 산으로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고 불린다. 판시판 정상 부근에는 다양한 사원과 불교 문화 공간들이 자리 잡고 있어 나를 찾아 떠나는 불교 순례길로 통한다. 구름 위로 오르는 길을 따라 아미타불과 나한, 관음보살과 사찰들을 차례로 만나는 수행길이기도 하다. 향은 욕심과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을 맑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향이 자신을 태워 주변을 향기롭게 하듯 수행을 통해 자신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다스리고 그 공덕을 다른 이들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차를 찾아온 여정의 끝, 부처님께 올릴 향을 든 선엽 스님. 판시판 정상에서 사르는 이 향은 그동안의 여정과 수고 속에서 배운 가르침과 차를 통해 얻은 평안이 모든 이에게 이어지기를 발언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차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본래의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찾아온 이 길. 선엽 스님은 향 하나에 초발심을 되새기며 짧고 긴 여정을 함께해 준 도반들과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다시 내딛었다.
1: 가릴 것과 드러내줄 것, 그리고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이렇게 기후를 통해서 무상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서 모두가 큰 깨달음을 얻었고요. 또 이렇게 대자연의 품에 들어와서 우리 순례객들이 무탈하니 다들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판시판 상원을 참배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들, 또 소원들을 다 이루고 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차를 찾아 시작했던 여정은 무엇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닌 무엇을 내려놓는 길이 되었다.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마음은 밝아지며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되는 것. 베트남에서 만난 차 한 잔을 통해 마음을 일으키고 인내하며 다시 내려놓는 과정을 지나 본래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음을 깨닫는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 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 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이게 다 뭔가 시타르타.
1: 음모죠.
0: 음모라고? 무슨 음모? 꾸민자가 누군데? 그리고 이 자들은 누군가?
2: 카필라바스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모두 이방인처럼 보일까요? 발데프와 우르밀라가 샤카 왕국의 국경을 넘어 코살라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기쁘십니까?
0: 그런데 이 자들은...
2: 이 자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숙부님. 지금은 의식이 없지만 곧 일어나서 숙부님을 모실 겁니다. 숙부님, 저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첩자를 색출하는 대신 우리 왕국 내에서 반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0: 그렇지. 이 일에 관해서는 배와 꼭 얘기를 하겠다.

0: 세자마마, 폐하께 얘기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 헤아려 했다고.
1: 아니다 찬마, 상태를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어. 숙부가 이 일을 폐하께 전하도록 하는 게 나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2: 살수들이 다 실패했어. 발대풀은 도망을 갔고 우리 계획은 부메랑 효과를 냈지. 망갈라,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어. 스토다나 대왕은 절대 대바다타를 후계자로 선포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턴 우리가 나서야 하오.
3: 어떡해요?
2: 방법은 단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다파니 왕과 손을 잡아야 하오.
3: 단다파니 왕? 그게 대바다타가 후계자가 되는 일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2: 상관이 있어요. 대바다타를 후계자로 만드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이요. 단다파니 왕과 마코살라 왕은 매우 친한 친구야. 그의 도움을 받아 우린 프라세나짓 왕에게 다가가는 거지. 프라세나짓과 함께 우린 카필라바스트의 왕좌를 찬탈할 거야.
3: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2: 야소다라.
3: 야소다라?
2: 그렇소. 내가 야소다라를 대바다하로 데리고 갔을 때 브라만 몇 명이 그 아이의 미래를 예언해 주었지. 그들의 예언에 의하면
4: 단다파니 대왕님 경하드립니다. 야소다라 공주님의 미래가 위대한 왕과 결혼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5: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으면 어찌 돼요?
4: 그렇다면 공주마마의 운이 틀림없이 부군을 왕으로 만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 공주님과 결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왕이 된다는 겁니다.
3: 그렇다면 무슨 수를 쓰든지 대바다타를 야소다라와 결혼시켜야 한다는 말이네.

0: 그러니까 카필라바스트의 이 용감한 전사들을 세자가 혼자서 물리쳤단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을꼬?
1: 사령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외람대운 앞에야 세자마마는 머리도 좋으실 뿐만 아니라 용감하고 대단한 전사이십니다.
0: 모든 전사가 다 그래야지.
2: 예, 폐하. 세자마마는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병사들을 다 제압했습니다.
0: 짐이 지극히 기쁘도다. 세자가 짐을 이겼노라. 지금 여기 있었다면 내가 세자의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며 한번 안아줬을 것이다.

0: 간다카, 세자 마마께서 오늘은 말씀이 없으시구나. 네가 말씀 좀 하시게 해보렴. 세자 마마, 이런 슬픔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겁니다. 마마께서 원하신다면 칸타카를 마차에 메어 넣을게요. 다른 왕자님들은 향락궁에 계십니다. 거기로 가시겠어요?
1: 향락궁이라 거기 가서 뭐라 해?

이제 울음일라도 그녀의 음악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빈 곳을 누가 채워줄까?

0: 슈라바스트에서 어떤 선물을 가져오셨는지요?
1: 꿈이요.
0: 꿈이요? 무슨 꿈인데요?
1: 스타르타의 대관식을 치르는 꿈. 이 왕관에 귀한 보석을 가득 장식할 거요. 코살라구광 브라세나지세 왕관은 그 품격에서 이거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도록 말이야.
0: 오늘은 매우 행복해 보이십니다.
1: 그렇소. 오늘 당신의 아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었지. 당신의 아들이 오늘 나한테 패배를 안겨주었소.
0: 어떻게요?
1: 그 아이가 나 모르게 발데프의 목숨을 구했어. 그것도 호롤 단신으로. 시타르타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용감함까지 증명해 보였어. 이제 샤카 가문의 전통에 걸맞게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온 것 같소.
0: 그런 행사를 뭐하러 미루십니까? 우선 좋은 날을 고르시고 대관식 화행을 선포하세요.
1: 그럽시다. 바차스파티 구루에게 기리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야겠소.
2: 기리리라 하시면 결혼식을 말씀하시는 거겠군요.
1: 결혼식?
2: 예, 폐하. 세자를 우선 결혼부터 시키십시오. 먼저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맛보도록 한 후에 정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왕좌를 넘겨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지금 당장 이 왕관을 주면 세자에게 무거운 책임이 될지도 몰라요. 세자라면 두 분이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성품이니 정치에 일단 뛰어들면 너무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세상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폐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치는 시타르타 왕자를 여자에게 관심이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폐하는 할아버지가 되시는 게 급하지 않을지 모르나 바자파티 마마께서는 급하답니다.
1: 말하고 싶은 요점이 뭐요?
2: 폐하,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왕자도 성년이 되었으니 때가 무르익었다고요. 세자와 다른 왕자들을 결혼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마마?
0: 그래요. 숙모님 말이 맞습니다. 며칠 있으면 봄 축제가 시작되잖아요. 이 축제를 이번엔 청춘 축제로 만드십시다. 샤카 가문의 모든 왕자와 공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삶의 다른 주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요. 결혼하는 거죠.
2: 그래요. 그런 후에 폐하께선 언제든 원하는 때 시타르타의 대관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왕좌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바다 하에 아미타 왕비께도 초청장을 보내세요. 야소다라도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잖아요.
0: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숙모님. 배야, 망갈라 숙모님의 제안이 훌륭합니다.
2: 바자파티, 지금은 내가 당신이 할 말을 빼앗았지만 머자나 네 모든 행복을 다 빼앗을 거다. 야소다라가 여기 먼저 와야 하는데.
3: 왕비 마마, 왕비 마마, 왕비 마마, 오늘 조정에서 결정하기를 축제 기간에 샤카 가문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세자마마를 가문의 일원으로 입문시킨답니다.
0: 그래? 그리고 다른 소식은?
3: 또한 샤카 가문의 왕자들과 공주들이 만나는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공주들을 위해 부마 경선이 열릴 거랍니다.
0: 그런데 넌 그게 그토록 기쁘다냐?
3: 왜냐하면 왕비 마마의 기도가 곧 이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스다라 공주님이 오신답니다, 마마. 이미 대바다에 아미타 왕비 마마께 초청장을 보냈어요.
0: 루시카, 있잖아. 난 정말 야소다라가 좋아. 그 아이도 시따르타를 좋아하길 바랄 뿐이야.
3: 촛불을 하나 더 올리세요. 아마마의 기도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0: 뭐? 어떻게?
3: 마마, 제가 야소다라의 눈에서 세자에 대한 애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바다하로 떠나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다려봐, 모자나 내가 카필라바스트의 왕비로 돌아올 테니.
0: 그럼 시타르타는? 시타르타의 눈엔 뭐가 있더냐?
3: 의문이요. 왕자마마는 자신이 야소다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아직 사랑의 의미를 찾고 계시죠. 그리고 모자나 그걸 발견할 겁니다. 그저 두 사람을 함께 있게만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상사로운 종도 울렸습니다. 신께서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4: 그래서?
0: 거기서 야소다라도 초청을 했어요.
2: 어머니, 뭘 그렇게 즐겁게 읽고 계세요? 누가 결혼한다는 청첩장인가요?
5: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4: 카필라바스트에서 온 건데 청춘 축제도 함께 열 계획이라는구나. 샤카 가문의 모든 왕자들과 공주들이 다 모일 거란다.
5: 그리고 이어진 글귀에는 말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소다라를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2: 어머니.
5: 알겠다.
6: 그러니까 너는 카필라바스트 왕실의 며느리가 될 거라는 말이구나.
2: 어떻게 그렇게 말해?
6: 너도 들었잖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4: 우리 아이들? 이 말은 그쪽에서 왕자들 중 한 사람과 야소다라의 결혼을 청한다는 뜻이지.
5: 우린 그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그들은 샤카 가문의 우두머리니까요.
4: 그들이 대바다타를 말한다면 내가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시타르타라면 절대 안 돼.
6: 말해봐, 젊은 세자 시타르타는 어떻게 생겼어?
3: 말로 표현할 수 없어.
6: 그럼 그의 눈은?
3: 사랑과 애정이 가득하지.
6: 그의 미소는?
3: 모든 사람을 다 매료시키지.
6: 그의 목소리는?
3: 노래와 같아.
6: 말은 들어봤지만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알겠다.
2: 기다려, 내가 보여줄게. 기다려.
5: 저는 시타르타가 좋아요.

0: 바다 탈을 좀 봐. 용맹한 전세의 모습이잖아.
1: 시타르타도 좀 보세요. 신의 화신 같네요.

0: 축복하노라.
1: 카필라바스트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야소다라, 이건 네 선물이야.
2: 넌 나한테 줄 선물이 없는 거야, 시타르타?
3: 역시 그렇게 물을 줄 알았지.

0: 데바다타, 이 꽃은 도로 가져가길 바랄게. 나는 이 연꽃 한 송이면 충분해.
1: 이 연꽃 바구니와 시타르타가 준 연꽃 한 송이가 무엇이 다른 거니?
0: 물리적으로는 없지.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그래, 데바다타. 너는 하인들이 딴 꽃으로 이 바구니를 채웠겠지만 시타르타는 이 꽃을 직접 구했어. 봐, 시타르타 발에 진흙이 묻었잖아.
2: 누구 없느냐? 젊은 세자의 발을 씻겨드려라.
0: 가자, 시타르타.
3: 이리 주렴. 드러나던 왕께서 칭찬을 하시더구나. 네가 표범의 목을 베었다고 말이야.

0: 내가 들었는데 기녀와 코살라곡에서 보낸 칙사를 결혼시켜줬다면서?
1: 그래. 두 사람은 서로 많이 사랑했어.
0: 그 말은 이제 사랑이 뭔지 안다는 거야?
1: 조금은. 그런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구파. 왜 그러는 거야, 구파?
2: 아무것도 아니야.

0: 빛나는 등불이.
1: 네 도착을 기념해서
0: 그러니까 이젠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거네.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1: 물어봐.
0: 너는 안다고 했지?
1: 뭘?
0: 사랑을. 그러니 말해줘. 사랑이 뭐야?
1: 네 말이 맞았어. 사랑은 물보다 진하더라. 햇빛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사랑은 눈을 통해 생기며 마음을 압도시켜버리지. 우리의 말도 향기롭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모든 곳에 다 보이지. 예를 들면 넝쿨에도 덤불에도. 사랑은 바다에도 강물에도 있어. 서로를 쫓아가는 백조도 사랑이고, 장마철에 울어대는 개구리도 사랑이야.
0: 개구리처럼 웅웅거리는 소리는 그만하고 말해봐. 인간 사이에 사랑이 생기면 어떻게 해?
1: 그때 남자는 두려움을 모르게 돼.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 되지.
0: 그러면 넌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1: 물론 당연하지. 넌 내 친구잖아.
0: 친구?
1: 그래.
0: 그 이상은 아니고.
1: 그 이상 뭐?

고파!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며 달아나고 때론 눈물을 글썽이며 달아나지. 난 잘 모르겠어, 고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야소다라, 왜요? 왜 울고 있어요? 왕자님이 안 좋은 말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야소다라를 봐왔잖아요. 말해봐요, 왜 그런지. 그가 아무 말도 하질 않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도대체 해주지를 않아. 무슨 말을 듣고 싶은데요? 보고 싶었다 라는 말, 너를 사랑해 라는 말, 세자마마가 하는 말은 어떤 건데요? 넝쿨과 덤불, 강물과 바닷물, 장마철과 개구리, 지식, 그리고 또 지식뿐. 마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 같아. 날 따라오세요.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뭔데? 따라와보면 알아요. 어서요. 어디로 날 데리고 가는 거야?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0: 세상엔 더러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야. 세자 마마는 자신이 야소다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정말이야? 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세자 마마의 마음속엔 오직 야소다라 뿐이에요.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3: 자,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샤카 가문의 새로운 일원이 될 시타르타가 대중의 인심을 널리 얻었음에 가문은 기쁨을 표현하는 바이요. 그의 존재는 가문의 항상 영광을 드높이고 자긍심을 더해줄 것이요. 나는 스토다나 대왕의 아들 고타마 시타르타를 샤카 가문에 입문시키는 안건에 찬성의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모두 그의 입문을 찬성하십니까? 이 안건은 이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 가결된 겁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세자 마마, 샤카 가문의 일원으로 입문한 걸 축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세자 마마.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4: 다음 대왕 고타마 시타르타, 오늘 샤카 가문에서 너에게 준 영광에 대해 너는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다.
5: 샤카 가문에 저의 감사를 올립니다.
4: 이 가문의 규칙이 몇 가지 있다. 너는 항상 가문을 위한 회의에 출석해야 하고 가문의 명예와 존경을 지켜야 한다.
5: 그리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4: 만약 샤카 가문 일원의 실수를 발견하면 지체 말고 즉시 가문에 알려야만 한다. 네 잘못이 밝혀지면 너는 어떤 벌이라도 받아야 한다. 위법행위나 살인, 도적질을 한 경우 너는 가문에서 축출되게 된다.
5: 저는 항상 오늘의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0: 샤카 가문의 모든 규칙을 항상 준수하겠나이다. 샤카 가문의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항상 멀리 하겠나이다.
1: 십자로 타 배워!
2: 네!
1: 십자로 타 배워!

0: 신따라타 대화
1: 만세.
0: 신따라타 대화
1: 만세.
0: 신따라타 대화
1: 만세.
0: 신따라타 대화
1: 만세.
0: 신따라타 대화
1: 만세.
0: 신따라타 대화
1: 만세.
0: 신따라타 대화
1: 만세.
0: 신따라타 대화
1: 만세.
0: 신따라타 대화
1: 만세.
0: 신따라타 대화
2: 만세. 이제 너는 이 가문의 일원으로 입문했다. 머지않아 너는 가문의 수장이 될 것이다. 샤카 가문을 모든 나라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라.
3: 아슈아메다 말 숭배의식을 거행할 것이오.
4: 배하, 그 의식의 의미를 아십니까?
3: 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지. 숭배의식을 잘 치른 다음 말을 풀어놓는다. 코살라국의 군대가 그 말을 수행할 것이다. 그 말이 지나가는 곳은 어떤 왕국이든 간에 바로 짐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막으려는 왕국이 있다면 우리가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무사하겠지만 거부한다면 전쟁을 할 것이다.
5: 하지만 배어, 한쪽에는 마가다 국이 있고 다른 쪽에는 바이샬리 왕국이 있습니다. 두 나라 다 강력한 왕국입니다. 그들의 적대감을 산다면 저희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3: 우리는 그들과 대결하지 않을 것이다.
4: 하지만 말이 그쪽으로 걸어가면 어찌합니까?
3: 숭배의식이 끝나면 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5: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페어.

이게 우리 군대다. 그리고 이게 그들의 군대고. 하지만 우리 왕국에 가장 가까운 건 샤카 왕국의 수도다. 우리는 먼저 그곳 샤카 가문의 왕국인 카필라바스트로 간다. 그 말을 보면 숫도다나 대왕은 나와 타협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린 전쟁을 할 것이다. 짐은 기필코 카필라바스트를 정복할 것이다. 그때 샤카 왕국 전체가 내 것이 되리라. 내 것만이다. 샤카국 군대를 접수한 후에는 나의 군대는 마가다국이며 바이샬리국만큼 강대해질 것이다. 안 그런가 대신

0: 여기 계셨네요. 날 찾아다녔어? 좋은 소식 때문이죠. 페아와 엉비마마께서 공주마마와 세자마마의 결혼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1: 알아?
2: 뭐를?
0: 마마가 왜 매일 여기로 오셔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시는지를요. 이 새들을 핑계삼아 세자마마를 만나시려는 거죠? 사실대로 말씀해보세요. 여기서 세자마마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나요?
1: 알면서 뭘 물어.
0: 이해했다면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야? 어서 가요. 가라니까.
3: 시타르타와 데와나타 야소다라가 은.

0: 이제 이렇게 자랐는지를 모르겠어. 이제 그 아이들의 결혼을 생각해야 한다니.
1: 아미타 고모님, 야소다라의 결혼을 생각해 보셨나요?
2: 아직 못했지만 능력 있는 신랑감을 만난다면야.
0: 야소다라의 신랑감은 찾을 필요가 없다. 바로 여기 카펠라버스트.
3: 떼바다타를.

0: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요? 아미타 고모님이 오시면 이 문제를 말해보겠다고 제가 대바다타에게 말해뒀습니다.
1: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대바다타의 말씀을 분명 하시리라고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어쨌든 형이 먼저 결혼을 하고 나야 동생이 결혼을 할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왕께는 시타르타와 대바다타가 모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대왕은 대바다타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아, 그렇게 앉아만 계시지 말고 일어나세요. 대하와 왕비마마의 축복을 받자고요.
2: 그래요.

0: 모두가 먹이만 쪼고 있구나. 누군가 내 걱정을 해주긴 하는 거야? 누가 가서 세자 맘마 좀 불러다 줄래? 그 사람이 여기거든. 있잖아, 우리 가족이 지금 우리의 결혼을 상의하고 있단다.
1: 너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왔지. 데바다타와 야소다라의 결혼.

0: 함께 온 첩자가 또 누가 있느냐?
1: 나는 누구의 약점도 이용한 적이 없다.
2: 형은 인간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어!
3: 넌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1: 물론, 넌 내 친구잖아.
4: 너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왔지. 데바다타와 야소다라의 결혼.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3: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4: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5: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3: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일 부산 연수암 영인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천 금수산 옥천사 주지 문인입니다. 우리 한가위 맞이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날에는 우리 차례를 올리죠. 차례는 헌다, 불교의 의식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이 가을에 풍요로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차례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 기원하듯이 모든 분들이 행복하십시오 하는 기원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차례가 되시기를, 그러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0: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란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기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봉은사에서는 계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한복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0: 신발 버프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호흡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고파. 왜 그래 고파? 왜 울고 있느냐? 혹 안 좋은 말이라도 들었어? 고파.
1: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니? 야소다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2: 방금 제가 본 장면이에요. 엄마, 목동이 소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소는 행복하게 목동 뒤를 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잔인한 부자가 나타나서는 소를 강압적으로 빼앗아갔어요. 소는 너무 놀라서 울었어요.
1: 그게 다니? 원한다면 내 그 소를 풀어주고 목동한테 돌려주겠노라.
2: 정말이요?
1: 물론이지. 의심의 여지 없이.
2: 그렇다면 그 목동이 시따르타라고 생각하시고 그 잔인한 부자가 대바다타고 아바마마의 딸이 그 소라고 생각해주세요.
1: 야소다라! 이 무슨 농담이냐?
2: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바마마, 마마의 명령대로 제가 대바다타와 결혼하여 카필라바스트로 간다 해도 저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시타르타 뿐이에요.
1: 하지만 그쪽에서 대바다타의 이름으로 구원을 해온 걸 어쩌겠느냐?
2: 그래도 저는 시타르타와 결혼하고 싶어요.
1: 절대 안 된다.
0: 신랑을 선택할 권한을 우리 딸한테서 뺏으려는 겁니까?
2: 저는 시타르타를 사랑하고 그 이하고만 결혼할 거예요.
0: 나도 시타르타가 좋아요. 당신은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1: 나는 반대하오 아미타. 내 딸을 고행하는 여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
2: 먼저 카필라바스트 백성들에게 시타르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그들이 젊은 왕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1: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고행자가 아니라 오직 힘만이 가져올 수 있다.
2: 바로 그 고행자가 모든 무술 시합에서 대바다타를 다 이겼어요.
1: 이기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더구나. 그걸 이겼다고 할 순 없지.
2: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뿐. 아바마마께서 직접 시험해보세요.

0: 좋다. 어떤 경기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모든 무사 왕자들 중에서 누구든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네 남편이 되는 거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야소다라?
1: 네. 아빠, 마마가 원하시는 대로 다 시험해보세요. 하지만 싯다르따만이 우승할 거예요.
2: 부마 경선을 결정하다니 도대체 단답한 예속심이 뭔지 알 수가 없구려. 그의 말에 의하면 왕자들 중 누구든 무술 경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야소다라의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3: 뭐가 걱정이십니까? 이번 부마 경선에서 우리 아들 대바다타가 결국엔 우승을 할 텐데요.
2: 시따르타가 그렇게 쉽게 지겠어?
3: 폭력으로도 안 될 경우엔 때로는 눈물이 통하기도 한다고요.
2: 그 말은?
3: 그 말은 망갈라가 한번 작정하고 나서면 만사가 대로 된다는 거죠.
4: 언젠가 내가 신을 찾았을 때 그 신이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 건가?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0: 그럼 너를 알면 되지. 내 눈 속에서 너를 봐.
1: 시타르타.
2: 숙모님께서 어쩐 일로 저를 부르시지 않고요?
1: 이제 젊은 왕인데 내 어찌 너를 함부로 부르겠니?
2: 괜찮습니다. 저도 마마의 아들이잖아요.
1: 그렇지. 언제나 내 아들이었지. 오늘 그런 어머니의 자격으로 내가 다른 아들을 위해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단다.
2: 말씀만 하세요.
1: 있잖니 시타르타. 단다파니 왕의 딸 야소다라에게 데바다타의 이름으로 내가 청혼을 했는데, 그런데 단다파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야소다라의 부마 경선을 선포하더구나. 너도 알고 있지 시타르타?
2: 예, 압니다.
1: 그렇다면 부마 경선에서 우승을 할 전사는 샤카가문 전체에 오직 두 사람뿐임도 또한 잘 알고 있겠구나. 너하고 네 형 대바다타.
2: 예, 숙모님.
1: 락슈만이었다면 시타의 부마 경선에 참가했을까? 형제간에 여자 하나를 놓고 너희가 이렇게 경쟁을 했을까? 전통에 따르자면 대바다타가 먼저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너는 지금까지 경기마다 네 형을 다 이겼잖아. 이번에는 형이 좀 이기게 해주면 안 될까? 시타르타, 너도 형이 야소다라와 결혼하기를 바라지. 오나난 네가 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
2: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1: 가능하지. 네가 이 부마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이 숙모의 말을 한 번만 들어주겠니, 아들?

0: 왕비 마마, 폐안합시옵니다.
1: 왜 그러? 눈에 눈이 가득 고여 있지 않소?
2: 속수무책이라서요. 당신은 샤카 가문의 대왕이시고 저는 그 왕비인데 아들이 누려야 할 행복조차 마음껏 누리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마하마야 마마가 용서하시지 않을 겁니다.
1: 나도 바자스파티 구루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어.
2: 뭐라고 하던가요?
1: 시드르타의 별자리에 의하면 아내가 매우 매력 있으며 아름다울 거라고 하고 자손도 잘 낳아서 가문을 아주 영광되게 하리라.

0: 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성품도 똑같아서 서로를 많이 사랑할 거랍니다.
1: 그 사람이 야소다라가 아니래요?
0: 야소다라라고 하오.
1: 어떻게요?
0: 시다르타의 별자리와 야소다라의 별자리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하오.
1: 그래서요. 시간을 그렇게 지체하시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됐잖아요. 망갈라 숙모가 아드님을 대신해 청혼하기 전에 우리에게 귀뜸이라도 해주었다면.
0: 왕비, 그렇게 낙심할 일만은 아니오. 시간상 어쩔 수 없게 되긴 했지만 단다파니가 부마 경선을 선언해서 우리한테 새 희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1: 하지만 시다르타가 싸워야 하잖아요.
0: 그 아이는 전사라오. 싸워서 이기는 게 본분이지. 두고 보시오. 야소다라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시다르타는 부마 경선에도 꼭 이길 거야.

0: 야소다라, 어디 가는 거니?
1: 저는 시타르타를 만나러요. 피리를 돌려주려고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또 말해줄 것도 있고요. 부마 경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요.
0: 네가 뭘 잘 모르는구나. 먼저 부마 경선에 참가를 하겠다고 나서야 이기든 말든 할 텐데 말이지. 응?

0: 쏟아라?
1: 그 오빠? 웬일이야?
2: 여자가 지켜야 할 예법 같은 거 다 버리고 여기로 왔어, 시타르타. 이전에 우르밀라의 사랑을 이루어 주었던 것처럼 나를 좀 도와주겠어?
1: 누구를 말하는 거니?
2: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토록 내가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거야? 시타르타, 난 널 사랑해. 대바다타가 아니라 나랑 결혼해 줄래, 시타르타? 넌 그저 부마경선에 이겨서 너의 힘을 증명하기만 하면 돼.
1: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고파. 나는 부마경선에 참가할 수가 없어.

0: 왜?
1: 형이 너하고 결혼하길 원하기 때문이야.
0: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 건 걱정되지 않는 거야? 전혀 관심도 없어? 그리고 넌 네가 원하는 건 뭔데? 넌 오래전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그 꽃을 거부하고 있구나.

0: 너는 돌에 고파의 얼굴을 새겼지만 고파는 자신의 삶 전부를 너 슈타르타에게 바쳤어. 네가 부마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고파에게 신랑은 없는 거야.
1: 고파!

0: 마마, 전 하녀에 불과하지만 왕비 마마의 명으로 유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마마께 묻습니다. 야소다라를 이토록 벌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마마는 남자시고 또 우르밀라와 팔데프도 혼인시켜주셨어요. 야소다라는 마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왜 이리 매정하십니까?
1: 어쩔 수가 없어, 로시카.
0: 어쩔 수가 없다뇨?
1: 형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동생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0: 이 여자를 물건처럼 여기는 그 형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소다라 마마가 칸치니처럼 되는 걸 원하시나요? 마마는 모든 여성에게 존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여성만은 예외군요.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그녀의 권리를 빼앗고 계시잖아요.
2: 마마! 젊은 왕 마마! 야소다라 공주 마마가 마차를 타고 계곡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말렸지만 빨리 가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요.

조파! 야소따라 공주마마! 야소따라 공주마마!

0: 이게 무슨 짓이야, 고파?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1: 그래서 뭐? 네가 만든 조각상이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겠지.
0: 아니, 고파. 아니야. 조각상은 돌로 만들었지만 사람에겐 감정이 있어. 조각상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만 고파는 다르지. 조각상은 생명이 없지만 고파는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 내가 부마 경선에서 이겨서 너를 얻고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말이 있어. 네가 거기에 대해 답을 해주었으면 해. 고타마 시타르타의 아내가 되어줄래?

0: 왜 지금도 눈물이 그렁그렁할까?
1: 네가 만약 내 사랑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그런 생각.

신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가 데바다타의 운명을 바꿔야 돼. 시타르타가 당신 말을 들어주었다고 당신 정말 기뻐했었지?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있어요.

0: 두 눈으로 본 걸 무시할 수는 없지요. 한밤중에 시타라타와 야소다라가 함께 있다. 이건 그가 분명 부마 경선에 참가하는 거야.
1: 참가하라고 해요. 어쨌든 단다파니 왕이 우리 말대로 움직이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아들 데바다타가 이길 게 확실하니까. 단다파니 왕이 개최하는 대회 내용을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니까요.

0: 던지시지요. 6이 나오면 제가 이깁니다.
1: 와! 마마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대회를 여시면 데바다타와 야소다라가 결혼을 하고요.
0: 물론이지요. 6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드러나던 전화, 제가 이겼어요.
2: 대받았다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0: 드러나던 전화, 몸은 주사위 놀이를 하시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계시는군요.
2: 맞아요. 단답하니 패하. 부마 경선 대회의 내용을 마지막 순간까지 대중에게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해야 합니다.
1: 왜요? 부마 경선에서 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죠.
3: 흉한 일? 그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1: 아미타 왕비마마, 저렇게 순진하셔선 누가 알겠어요? 시타르타는 사랑을 얻을 때 야소다라를 속였다고요. 마마는 데바다하에 계셔서 잘 모르세요. 우리가 대회 내용을 마지막 순간에야 공표하려는 이유는 숫도다나 대왕이 속임수를 쓰지 못하게 하고 공정한 대회를 열기 위해서랍니다.
3: 폐하께서 공정하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2: 순진하구만. 폐하가 왜 그렇게 야소다라를 시타르타에게 짝지어주지 못해 안달하는지 알기나 해? 샤카 가문 내 단다파니 왕에 대한 지지가 커지니까 그걸 막으려는 거야.
0: 아미타가 뭐 때문에 제 걱정을 하겠어요? 저보다도 오빠를 훨씬 더 사랑하는데. 자, 제가 뭘 하면 될까요?
1: 단답하니 폐하, 데바다타를 사위로 맞이하려 하시면 데바다타에게 완전히 유리한 그런 경선을 조작해 주세요.
0: 방법은요?
1: 방법은 저한테 맡기세요.
0: 좋아요. 말씀대로 하리다. 저는 야소다라가 전사와 결혼하길 바래요. 겁쟁이가 아니라.

0: 여기 있었네. 온 궁을 다 찾아다녔어.
1: 칸타카, 고파와 인사해.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따스하고 감정적이지?
0: 그렇다면 이 아이도 네가 눈물을 흘리게 했겠네? 뭐, 칸타카가 내 말을 알아들었어.
1: 고파,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오면 안 돼.
0: 왜 안 돼? 나는 너를 사랑해.
1: 하지만 아버님께서 부마경선을 원하시잖아. 부마경선에서 이기지도 않고 이렇게 널 만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
0: 나쁜 사람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집안의 모든 여자들은 신랑을 고르는 권리를 다 누렸어. 그런데 부마경선을 개최하는 바람에 난 그 권리를 빼앗겼어. 시다르타, 난 너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했어. 그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순 없어. 네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1: 칸타카, 봤지? 내가 울린 거 아니다. 이리 와봐.

0: 발대표? 맞지?
1: 시트라타 마마, 인사 올립니다. 혼자 계실 때 만나 뵈려 했는데
0: 여긴 고파, 나의 우르밀라. 고파, 이쪽은 발데프, 우르밀라의 남편이지. 자, 이제 기탄 없이 말해봐.
1: 마마, 중요한 소식이 있어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샤카 왕국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말 숭배의식을 올린다는 구실로 코살라의 프라세나지 국왕이 샤카 왕국을 공격하려 합니다.
2: 그걸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0: 증거가 있습니다.
2: 어떤 증거?
0: 발대표요.
2: 발대표? 코살라국의 첩장? 네가 코살라로 가도록 도와줬노?
0: 페아가 병사들을 보내 사살하려 했던 그 직사입니다.
2: 짐이 그를 믿어야 할 이유는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다. 짐의 첩자들은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조치를 취할 순 없지.
0: 사람을 왜 의심합니까?
2: 명심해라, 시다르타. 발레프가 너하고 가까운지는 모르지만 그는 코살라국 사람이다. 자기 나라와 자기 왕을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너한테 충성하리라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0: 때론 조국이나 왕국 같은 것보다 인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발대표는 이 소식을 알려주려 목숨을 걸었어요.
2: 네 말이 맞기는 하다만, 그러나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 발대표를 너무 쉽게 믿는 건 옳지 않아. 알았어? 하지만 짐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